아멘. 시원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최정원과 그리고 김주택의 찬양으로 오늘 사랑의 뜰안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뜰안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합창을 시작하기 전에는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도 먼저 기준이 되는 음을 듣습니다. 각자 자기 목소리로 바로 시작하면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아도 조금씩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하루도 그런 것 같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뉴스에 마음을 맞추고 사람들의 마음에 말에 마음을 맞추고 해야 할 일에 마음을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의 음정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모른 채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는 마음의 기준음을 다시 듣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 찬양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노래가 아니라 내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는 고백이기도 하죠.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어도 그래요, 주님은 여전히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걱정거리가 그대로 있어도 그래도 저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렇게 한음한음 맞추다 보면 흐트러졌던 마음도 조금씩 제자리로 찾아갈 겁니다. 노래, 이 흘러나오는 찬양을 그냥 듣고 흘려보내기보다는 내 마음의 첫음을 하나님께 다시 맞춘다 생각하세요. 자,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될 만한 찬양들 사랑의 뜰 안에 준비했습니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두 곡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두 곡의 아카펠라 찬양이었죠. 사랑의 뜰안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9시 17분 3초 넘어서고 있어요. 오늘의 한 말씀 시편 118편 5절 말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어요. 우물정 누르시고 02로 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2로 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방송 가족들 만나볼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7238님 오셨군요. 또 5945님 할렐루야 사랑이들한 한 말씀 주세요. 하트와 함께 주셨고요. 1806님 7978님 6472님 7356님 반갑습니다. 2042님 5503님 또 올라가서 6472님 그리고 8918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소서 아멘. 1302님 한 말씀, 4593님께서도 한 말씀 이렇게 보내오셨고요. 그리고 네, 쭉 올라가서 지금 문자 메시지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13번까지 읽었고요. 2061님 오셨습니다. 9918님 또 1667님도 오셨고요. 8765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게 하소서 한 말씀 주세요 라고 8609님도 오셨어요. 네, 6574님 한 말씀 또 7926님 8905님 9992님 8692님께서도 오셨어요. 5226님은 기뻐할 일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고백이 오히려 기쁜 일을 만들어내는 이 세상을 압도하는 능력이 된다는 말씀 오늘 새벽 큐티 묵상을 나눕니다. 오직 믿음, 오직 감사로 이렇게 귀한 고백을 보내오셨어요. 아멘, 믿음대로 됩니다. 4295님께서도 한 말씀, 1014님께서도 한 말씀, 9986님은 여전히 정말 긴 묵상 메시지를 보내주셨고요. 6900님 반갑습니다. 와, 그 사이에 후루룩 들어와 있네요. 3057님도 오셨고요. 9986님, 9898님, 또 6481님, 5009님, 8282님, 9986님, 네, 4477님 오늘도 활짝 열어주시고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말씀 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네, 깨어 있을 수밖에 없도록 하시더라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저도 믿음의 선포입니다. 웃을 수 없을 때 웃는 것이 승자이고 그것이 믿음이기에 오늘도 저도 하늘을 향해 웃습니다. 하하하하. 마침내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0379님께서도 한 말씀, 많은 분들께서 오늘 귀한 말씀 받아보시고 하트 지금 보내주고 계세요. 또 서류 발급받아야 할 일이 있어서 행정복지센터에 와 있어요. 방송을 듣기가 힘들겠는데요 라고 하셨는데 너무 아쉬운데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황광호 집사님께서는 네, 일하기 놀기 공부하기 좋은 가을입니다. 기도하기 말씀 읽기 모든 것이 좋은 가을이 있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주셨네요. 그리고 사랑의 뜰안과 함께할 수 있는 가을이라서 더 좋지 않나요? 다음 찬양은요 하나님의 고백을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테너 이동명의 너는 내 것이라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한 말씀과 딱이죠. 시편 118편 5절 말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했더란 걸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립니다.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는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웨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의 식사권, 믿음도 체력도 업 GDFC 골든 딜라이트 풋볼 클럽 풋살장 이용권을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보내주세요. 오늘의 한 말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0: 여수와 프로젝트. 이 도시의 보고마를 꿈꿉니다. 광주 영천교회 윤종원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계속될 것 같았던 무더위도 서서히 꼬리를 내립니다.
1: 그렇죠.
0: 이 시간의 흐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1: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계절의 변화에서 뚜렷하게 느낄 수 있어요.
0: 아유, 그렇게 말입니다. 네. 목사님은 자녀들이 4명이잖아요.
1: 네.
0: 지금

0: 야, 다 컸고 뭐 흩어져 있지만 자랄 때 예. 자녀들 옹기종기 모여 있을 때 또는 새벽 예배 다녀오셔서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1: 아,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는 가끔 네. 특별한 일이 있을 땐 좀 기도를 했고요.
0: 예.
1: 웬만하면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하거나 안아서 기도해 주죠.
0: 아, 손을 잡고 안아서.
1: 저희는 가정 예배 때 손을 잡고 온 가족이 기도합니다.
0: 아, 그래요?
1: 예.
0: 그때 느낌이 어때요?
1: 아, 아이들이 다르다는 걸 느끼고 말을 해요. 그냥 같이 기도할 때는 그런 거 못 느끼는데 손을 잡고 네. 체온을 느끼면서 같이 기도하니까
0: 맞아요.
1: 아이들도 좀 더 마음을 다하는 것 같더라고요.
0: 스킨십이 너무 중요하대잖아요.
1: 네.
0: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1: 네. 근데 이제는 저보다 키가 커서 제가 안고 기도하는 게 불편해요.
0: 벌써 그렇게 됐네요. 예. 아무튼 자녀들을 위한 부모님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죠?
1: 그럼요. 아버지께서 늘 그 기도를 들으시죠.
0: 네. 그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길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현덕과 이정님의 찬양입니다. 이 곡 들으시고 목사님의 귀한 말씀 함께 하시죠.

0: 목사님, 오늘은 어떤 말씀을 싸오셨어요? 네. 보따리에, 말씀 보따리에. 네.
1: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 한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가 우리가 길게 할 수도 있고 또 표현이 유창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기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고 이방인들은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신에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했었죠. 한쪽은 자기 이름을 높이고 한쪽은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중심을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려놓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먼저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기도는 자녀가 정말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 마음을 여는 대화인 거죠. 때때로 우리는 기도를 잘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정확하고 표현이 좀 좋아야 잘 응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출발점은 우리의 말솜씨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인 거죠.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를 잘 아시는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그 길을 우리는 열 수가 없었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죠.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 모든 죄, 그것을 담당하셔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죠. 예수님이 버림받음으로 고통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어진 놀라운 은혜이며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잘 나는 못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서툰 말이라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열고 아버지께 나아가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말이 유창해서 단어가 뛰어나서 우리 부모가 그 아이의 간구를, 그 아이의 요구를 들어준 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거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아버지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기도문엔 나보단 우리가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와 이웃을 품게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 내 옆에 있는 성도도 같은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형제를 미워하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어렵겠죠.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배척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또 쌓인 담을 무너뜨립니다. 내 필요만 바라보던 눈을 이제는 어려운 가족들, 우리 교회 식구들,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이웃과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영혼을 향해 눈을 돌리게 하죠.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을 구원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베네수엘라나

네팔과 같이 여러 재난과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만난 사람은 이웃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또 기도의 제목, 궁극적 목적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라는 건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우리의 모든 인격과 우리의 모든 언행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요? 우리 일터에서 정직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정직을 선택하는 거죠. 상처 주는 말을 가정에서 이제 내려놓고 사랑과 용서의 언어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높아지시고 나는 묵묵히 섬기는 거죠. 염려가 찾아올 때도 나 혼자 끙끙대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바로 그렇게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보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을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우리 기도를 새롭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기도 말고요. 내 필요만 하나님께 계속 반복하며 구하는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아버지, 오늘 이 말과 이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제 욕심보단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들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만의 기도를 넘어서 우리의 이웃의 기도를 품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바로 이 말씀 이것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박종호의 주기도문 전해드렸습니다. 사랑의 뜨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9시 48분 42초 넘어서고 있는데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참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0: 정신 차려지네요. 목사님 우리 방송 가족들 얼마나 집중해서 들었는지 퀴즈 주셔야죠.
1: 네. 오늘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1번 혼자서는 기도할 수 없다. 2번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 3번 형제 자매와 이웃을 함께 품고 기도하라. 다시요.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의미는 뭘까요? 1번 혼자서는 기도할 수 없다. 2번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 3번 형제 자매와 이웃을 함께 품고 기도하라. 과연 몇 번일까요?
0: 그러니까 내 아버지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1: 그렇죠. 우리 아버지죠.
0: 아, 정답 주세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내 아버지인 것 마냥 나만의 아버지인 것 마냥 착각할 할 때가 많은데 그래요. 정말
1: 저는 이 우리 아버지야라는 이 의미 속에서 아 나뿐만 아니라 바로 그 다른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도 하나님을 한 분으로 모시는 우리가 지체구나 이걸 더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0: 그래요. 참 많은 깨달음이 있는 또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퀴즈 다시 한번 주시죠.
1: 네.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신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1번 혼자서는 기도할 수 없다. 2번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 3번 형제 자매와 이웃을 함께 품고 기도하라.
0: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퀴즈 정답도 주시고 말씀에서 오는 깨달음도 나눠주세요. 우물정 0153번입니다.

0: 네, 길안나의 지금 우리가 전해드렸습니다. 사랑의 뜨란 듣고 계시고 지금 시각이 9시 54분 정각이에요. 퀴즈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늘 퀴즈는요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한 번은 생각해봐야 돼.
1: 그렇죠.
0: 그리고 자칫 착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깨주는 그런 말씀과 퀴즈가 아니었나 싶어요.
1: 예.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개인의 기도 또 우리 개인의 신앙의 어떤 목적이 강조될 수 있는데 그것보다 공동체와 또 공공의 선을 추구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것 바로 그게 주기도문 첫 번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이 광주를 품고 기도하고 있지만 이 나라와 또 열방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형제와 자매 가족으로 묶어주셨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는 기도의 필요와 지경으로 넓혀져야 되겠죠. 자칫하면 내 목적과 내 필요만이 신앙의 전부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내용을 회복하고 수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0: 주기도문 가장 표본이 되는 기도의 표본이 되는 기도잖아요. 오늘 그 기도를 통해 어그러졌던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방향을 잡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여기에 모인 우리 엠프렌즈의 찬양 흐르고 있습니다. 이 찬송 1부 끝 찬양이고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오늘 말씀 통해 깨달으신 것들 나눠주세요. 2부에서는 행사 소식 전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을 지명하여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대한민국이 시작되게 하시고 이 나라 안보의 최전방을 교회에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내일이 기도하는 자들의 무릎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일제시대의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 김일성 정권의 억압 속에서도 성도를 지키신 하나님, 밀려드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만문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남겨두신 하나님,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낮아짐과 내려놓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북한 선교와 통일 준비를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통일의 마중물로 세워진 탈북민 교회들과 선한 동역이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0: 아멘. 넌 행복한 사람이로다. 옹기장이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사랑이 뜨란 2부 출발하는 첫 찬양이었는데 목사님 정말 예수님을 가진 사람이 다 가진 사람이죠.
1: 그럼요. 전부를 가진 거고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0: 아멘. 아, 1부 퀴즈가 나갔어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퀴즈 주시죠.
1: 네. 자, 오늘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의미는 뭘까요? 1번 혼자서는 기도할 수 없다. 2번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 3번 형제 자매와 이웃을 함께 품고 기도하라.
0: 네, 한 끗 차이지만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깨달아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을 목사님께서 오늘 짚어주셨습니다. 아, 2부에서는 행사 소식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행사를 또 소개할 텐데요. 목사님, 아이들을 변화시키려면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요? 교회 안에서.
1: 아, 아이들을 바라보는 마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0: 예,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들보다 먼저 교회 학교를 리셋하자.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교사들이 다시 살아나자. 이렇게 말하는 자리가 있어서 오늘
1: 너무 중요하네요.
0: 전화로 연결을 해볼까 합니다. 올해로 33번째를 맞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직이에요. 세계노예연합교회학교 교사부흥회

0: 가 열린다고 해요. 바로 오늘입니다.
1: 아, 오늘입니까?
0: 오늘 저녁 7시 광주 소망교회에서 열리는데요. 이 부흥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광주 동로의 아동부연합회 수석 부회장이신 본향교회 권명희 권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권사님. 환영합니다.
0: 아니, 아니. 애들을 만나서인지 목소리가 상큼해요.
1: 아, 그죠?
2: 감사합니다.
0: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과 인사 나누시고요.
2: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동로의 아동부연합회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는 본향교회 권명희 권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2: 네. 네, 이렇게 귀한 방송을 통해서 제33회 3개노예연합 교회학교 교사 부흥회를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무엇보다 우리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애써주시는 모든 교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어떻게 이렇게 인사 말씀을 잘 전해주실까요? 예, 권사님 지금 말씀 중에 제33회 네. 3개 노예 연합 교회학교 교사 부흥회라고 하셨어요.
2: 아,
1: 상당히 역사가 깊어요. 33회라는 게 네네. 어떤 취지로 이어온 행사인지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2: 아, 네. 올해로 벌써 지금 33회가 되었습니다. 그 33회 동안 이어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부흥회는 광주 동로회, 전남노회, 광주노회, 아동부연합회가 함께 교회학교 교사들을 세우기 위해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흥회를 통해 교회학교 교사들이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얻고 교사로서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라는 자리입니다. 교회학교 환경은 많이 달라졌지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세우는 교사의 사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힘을 얻는 귀한 자리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부흥의 주제가 아주 직설적이거든요. 교회학교를 리셋하라. 이 주제를 선택하신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2: 요즘 교회학교가 참 어렵죠. 아이들도 줄어들고 있고 교사들도 많이 지쳐있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아이들을 어떻게 더 많이 오게 할까 이것만 고민하기보다는
0: 네.
2: 우리 교회학교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1: 네.
2: 그리고 나는 처음 교사를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의미에서 리셋하라는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1: 네. 예.
2: 네.
1: 그렇죠. 네. 이게 뭐 교회학교를 통째로 뭐 기존의 걸 다 바꾸자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2: 네.
1: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초심으로 돌아가서 또 우리가 함께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쭉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권사님도 현장에서 아이들과 교사분들을 오랫동안 보셨잖아요.
2: 네.
1: 요즘 교회학교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 또는 어려움이 좀 어떤 걸까요?
2: 아무래도 아이들 숫자가 줄어드는 게 가장 크게 변화되는 느낌이 오는데 그게 이제 단순히 숫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예전하고 환경 자체가 많이 다르잖아요.
0: 네.
2: 스마트폰이나 미디어도 익숙하고
1: 예.
2: 교회 밖에서도 정말 많은 것들을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0: 네.
2: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도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1: 네.
2: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 고민도 많이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0: 사실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요. 사실 네네. 그 아이들을 품고 있는 교사들의 소진도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 아, 네, 맞습니다. 정말 그러는데요. 교사들이 예. 이제 주일에 잠깐 와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1: 예.
2: 아이들이 기도하고요. 공과도 준비하고요. 아이들의 고민도 들어주고요. 어떤 때는 아이의 가정까지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1: 네.
2: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도 많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에서는 아이를 변화시키기 전에 교사가 먼저 회복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사들이 이번에 말씀 안에서 많이 위로받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지금 거세 말씀해 주셨지만 이 주일마다 네. 아이들을 만나면서도 교사분들 네. 마음에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 걸까?
2: 네,
1: 아이들이 정말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걸까?
2: 네.
1: 정말 회가 드는 교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2: 네.
1: 예, 지금 우리 PD님도 교사로 알고 있는데
2: 네.
1: 실제로 이런 고민을 많이 들으시죠?
2: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21년 차 전달하고 있고

0: 권사님도 고민하셨을 테고.
1: 네네네.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이들이 별 반응이 없을 때, 그럴 때,
0: 네.
1: 내가 한 말씀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전달됐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 마련이고요. 그런데 저는 교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완벽하게 잘하는 것보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심은 말씀의 씨앗이 언제 싹이 날지는 모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0: 네.
1: 그냥 아이들 곁에 계속 있어주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예.
0: 그래요. 교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 아이의 변화라든지 그런 간증이 있으신지, 내가 이래서 교사를 하지라는 경험이 좀 있다면 나눠주시겠어요?
1: 크게 어떤 것보다 작은 거에 이제 교사들은 감동을 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전혀 말이 없던 아이가 어느 날 와가지고 선생님, 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0: 정말
1: 굉장히 제가 이제 감동이 되고,
0: 맞아요.
1: 또 이제 장기간 결석한 아이가 오랜만에 왔는데,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이런
0: 단호가요, 단호가.
1: 그럴 때는, 내가 이 아이 곁에 정말 있어 주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 하나에도 교사들은 참, 큰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아이가 한번 웃어주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1: 맞아요.
0: 예, 그리고 말 한마디 걸어주는 게.
2: 예.
0: 와.
2: 고개 숙이지 않고 바라봐주는 것만으로도.
0: 그럼요, 그럼요. 힘이 나죠. 교사 하면 나죠. 예, 그래요.
1: 맞습니다.
2: 예, 권사님. 이번 강사가 우리 유승현 목사님이시잖아요. 예, 유튜브에 유목민 이야기를 운영하고 계시고 또 교회학교를 리세타라의 저자이기도 하신데 유승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신 특별한 어떤 이유가 좀 있을까요?
1: 이번 주제하고 아주 잘 맞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모셨고요. 유승환 목사님께서 교회학교 현장을 많이 고민해 오셨고, 그 교회학교를 리세타라라는 책을 통해서도 교회학교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히 새로운 프로그램 하나 배워보자가 아니라 교회 학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왜 교사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이번 부흥에서 어떤 내용의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살짝 귀띔 좀 해주신다면.
1: 아마 많은 교사들이
0: 네.
1: 교회 학교를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이런
0: 예.
1: 고민을 가지고 오실 것 같습니다.
2: 네.
1: 그런데 저는 이번에는 그보다 먼저 교회 학교를 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살아 있는가, 이걸 돌아보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0: 교사 스스로가 예.
1: 말씀을 통해서 교사의 사명을 다시 생각하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마음도 새롭게 하고요.
2: 네.
1: 무엇보다 지쳐있던 마음에 다시 복음의 기쁨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2: 그래서 제목이 교사 세미나가 아니라 교사 부흥회군요. 예, 이 차이가 진짜 크고 또 중요해
0: 맞아요.
2: 보이는데.
0: 세미나가 아니라 교사 부흥회.
2: 그러게요. 자, 무언가를 배우고 자라가는 자리보다 교사 자신이 먼저 회복되는 자리를 요번에 꼭 만들고 싶으신 거죠?
1: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세미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자리라면, 부흥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0: 아멘.
1: 맞아요. 물론 교사에게 새로운 지식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2: 아멘.
1: 네, 이번에 교사들이 많이 위로받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이번 행사가 또 의미가 있는 게한 노회가 아니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주 동노회, 전남 노회, 광주 노회 이세 노회가 함께한다는 것인데요. 교회학교를 위해서 노회가 함께 해왔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어 보입니다. 이 연합이 이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권사님 무엇일까요?
1: 이게 이제 다음 세대 문제는 어느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 교회가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가자, 이 마음을 나누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3회까지 이어져 온 것도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과 교사들의 헌신, 그리고 연합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예, 맞아요. 진짜 이 다음 세대의 문제, 이건 개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또 우리 노회, 이 모든 지경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지금 절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1: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다음 세대가 어느 한 교회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0: 맡겨주신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만 잘 키우자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함께 믿음으로 키워보자. 네. 이런 마음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마다 네. 상황은 다르지만 서로 기도하고 경험도 나누고 격려하다 보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예. 이번 부흥회가 현재 교회 학교 교사만 참여할 수 있습니까? 목회자나 뭐 교사를 준비하는 분이나 다음 세대에 관심 있는 성도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지 또 특별히 어떤 교사에게 이런 이번 부흥회 권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0: 네. 교사만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고요. 현재 교회 학교에서 섬기시는 교사분들은 물론이고 목회자분들이나 앞으로 교사로 섬기고 싶은 분들 또 다음 세대에 관심 있는 성도님들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너무 지쳤다 또는 나도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 예, 네. 권사님 이제 이번 이 교사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를 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좀 하고 계십니까?
0: 저는 계속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사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1: 아멘.
0: 이번 부흥회가 사람이 준비한 행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1: 아멘.
0: 참석하시는 모든 교사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의 교사로 부르셨구나. 이런 사명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
1: 9월 8일,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정확하게 일시 장소 참여 방법 좀 안내해 주시겠어요?
0: 네. 제33회 삼계노예연합교회학교 교사 부흥회는 9월 8일 오늘이죠. 화요일 저녁 7시 광주 소망교회에서 열립니다. 주제는 교회학교를 리셋하라입니다.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은 어느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사 여러분,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꼭 함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교사인 내가 먼저 살아나고 그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고요. 9월 8일 화요일 오늘 저녁 7시 광주 소망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오늘 저녁 7시 광주 소망교회고 네. 오늘 부흥회가 끝나고 교사들이 각자의 교회로 돌아갈 때 우리 선생님들 마음에 딱 하나가 남는다면 그것이 무엇이면 좋겠습니까?
0: 저는 정말 간단하게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마음 하나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2: 예.
0: 아이들이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아이들의 선생님으로 세우셨으니까 다시 기도하고 사랑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 예. 네.
1: 권사님의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권사님.
0: 고맙습니다. 네.
1: 웅장한 찬양이 흐르고 있죠. 지금 십자가 군병 메드리가 흐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33회 세계노예연합교회학교 교사부흥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광주동로회 아동부연합회 수석부회장이신 권명희 권사님과 함께했어요.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입니다. 십자가 군병 메들리.

0: 할렐루야.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었습니다.
1: 아유, 든든한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
0: 예, 그러니까요. 우리 군병들 또 이때는 군화 신고 의상도 딱 맞춰서 입고 군복 입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세상 든든한지 와, 몰라요.
1: 우리 상상만 아이들. 해도 좋네요.
0: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죠.
1: 네.
0: 아니 그렇게 평범해 보이다가도 무대 올라가면 아이들이 달라져요.
1: 그렇죠.
0: 네, 저희... 노래소리가 달라지죠.
1: 맞아요. 네. 너무 좋아요.
0: 그렇습니다. 아, 이 아이들을 위해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과거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던 숱한 믿음의 선생님들이 계셨듯이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섬겨야 할 텐데요. 선생님들께서 다시 새 힘으로 일어나시길 바라는 귀한 프로그램이 있어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녁 7시입니다. 오늘 저녁 7시 광주 소망교회에서 있으니까요. 다시 나도 회복해서 뜨거운 신앙으로 이 시간들을 버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일반인들도 가셔도 되겠어요.
1: 그렇죠. 예. 네. 정말 요즘 교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욱 새삼 깨닫게 되거든요. 정말 어쩌면 목회자 한 사람보다도 아이들을 직접 대하고 공과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한 분의 교사의 영향력은 너무나 지대하죠. 우리 교사분들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새롭게 위로를 받고 또 새 힘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0: 네. 나는 여기까지야. 올해까지 봉사하고 내년부터는 글쎄 이런 생각을 품고 계신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그 선생님들 다시 리셋하세요. 자,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합니다.
1: 네, 오늘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주신 뜻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3번이죠. 우리 아버지, 즉 형제, 자매와 함께 또 이웃을 품고 기도하라는 것.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전체의 가족됨으로서의 공동체를 생각하게 하시는 그런 호칭, 그런 의미였습니다.
0: 네,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주셨는데요. 고백들이 와 정말 귀합니다.
1: 많이 주셨네요.
0: 5333님께서는
1: 우리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중보기도의 필요성과 품어야 하는 그 사랑이 다가옵니다.
0: 네, 5226님은
1: 성도 간의 연합과 사랑,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 함께 부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 모르는 곳에 우리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재난과 전쟁으로 어려운 것 아닌 나라들 우리 교회가 다 도와야 할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 보내주셨네요.
0: 그래요. 우리 은진 수진 할머니
1: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셨네요.
0: 그리고
1: 네, 형제 자매를 함께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0: 네, 그리고
1: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을 합니다. 아, 예. 너무 귀하세요.
0: 와, 그래요. 또 6217님
1: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 짱이십니다.
0: 너무
1: 이렇게
0: 좋아요.
1: 보내셨네요.
0: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좋은 분이십니다. 목사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한 주간의 모든 삶에서 그 이름을 거룩히 높이며 우리 모두가 주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1: 네.
0: 네, 오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죽봉대로에 위치한 광주 세안교회 김정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멋진 파수꾼이 되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구약시대의 성경으로 말하면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은 멸망시켜버렸어요. 이제 남는 것은 남유다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막강한 아수르를 지금의 이라크 중부에 있었던 막대한 제국 바벨론이 성장에 올라오면서 아수르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무너뜨린 다음에 그대로 그의 아들 나부폴라살 왕이 자기 아들을 느부갓네살을 보내서 이쪽을 공격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BC 605년에 1차 침공을 하고 다니엘 같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8년 뒤에 597년에 2차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때 잡혀갔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스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십니다. 이게 이름의 뜻이에요. 에스겔. 에스겔은 제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나 스가랴 같은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에스겔이 이제 잡혀갈 때 나이가 25살. 그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남유다의 19대 왕, 그때 같이 끌려갔어요. 많은 왕족들이 다 끌려갔죠. 그리고 거기서 5년 생활하고 있을 때, 그의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 에스겔이 끌려가서 보니까 먼저 1차 때 우리보다 8년 전에 끌려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 나이는 동년배지만 먼저 끌려와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 다니엘이 자기 믿음을 지키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왕께 인정을 받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미 믿음의 선배가 터반을 닦아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에스겔이 이제 가서 거기서 5년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사용하셔요. 30살에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22년 동안 쓰셔요. 자기가 바벨론에 끌려오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은 아직 멸망하지 않고 있어요. 에스겔이 끌려왔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남아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너희들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빨리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은 7년 동안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과 아직 멸망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위해 부지런히 외쳐댔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하고 마지막에 또 끌려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멸망해버리죠. 그 이후로는 메시지가 바뀌게 돼요. 이제는 다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나머지 15년 동안 외친 메시지였어요. 그러면 에스겔 1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말한다면 2장부터 3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4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임박함과 그 심판의 이야기들과 다시 회복의 이야기들이 나오겠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3장이니까 하나님께서 2장과 3장은 에스겔을 부르는 장면이잖아요. 역시 이 3장에서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두루마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너의 창자에 다 채워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먹었더니 그 말씀이 달기가 꿀같이 달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해라. 언어가 다른 것 아니고 문화가 다른 것 아니고 전하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러나 사실 아무리 가서 외쳐도 그 백성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다시 이스라엘이 이마가 굳어졌고 마음이 굳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너의 얼굴을 굳게 하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너의 이마를 굳게 하겠다. 너의 이마를 화강석보다도 단단하게 해줄 테니까 우리말로 하면 가서 받아부르라 그 말이에요. 가서 담대하게 내 말을 전해라. 그 강박한 마음을 뚫고 그 강박한 머리 이마를 뚫고 가서 받아버려라. 내가 너 이마를 화강석같이 해주겠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그 마음을 그래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라잡혀 있는 너의 민족에게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고해라. 그리고 주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니 내가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까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 도다 그러면서 큰 소리들이 하나님의 영이 끌고 올라가니까 그런 소리가 들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생물들이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수종 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물의 곁에 바퀴 소리도 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높이 올라가는데 에스겔이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 가득했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그에게 함께 해주셨고 힘있게 그래서 에스겔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발 강가에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요. 거기다 두셔요. 그런데 에스겔은 일주일 동안 거기서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7일이 지난 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오늘 본문에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7일이 지난 후에 유다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성전은 파괴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흔들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는 하나님 안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해야 한 에스겔. 얼마만큼 강력함이 필요했든지 이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통해 쓰실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만 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이한 일들로 전하게 해요. 자기의 몸을 희생하고 때로는 머리도 깎아야 되고 많은 주의를 환기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때 그런 몸으로 행동으로 말로 다 온 사용하여서 때로는 입이 붙어버려요. 저 사람 이제 왜 말을 못해? 아, 저 시끄러운 선지자가 말 안 하니까 참 좋다. 근데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침묵은요 형벌이에요. 형벌. 하나님의 침묵은 성격 속에서 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그래도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줄 때.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이같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불러서 파수꾼으로 세웁니다. 네가 파수꾼이 되어라.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면서 좋은 파수꾼, 나도 좋은 파수꾼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도 좋은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파수꾼. 파수꾼은 어디 갑니까? 망대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적들이 오나 안 오나 살펴보는 거예요. 파수꾼이 사명을 감당을 못하면 자기 민족과 나라와 가족들이 죽는 거예요. 파수꾼이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될지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렀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살더이다 하고 세상에 보여야 할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지금 그들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멸망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저들이 여기서 끝나버리면 하나님 이야기가 끝이 나버려요. 저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경고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열고 이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시도록 이걸 위해 에스겔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에스겔은 목청껏 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 강박한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마가 단단해서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야 나는 너의 머리를 금강석같이 만들 테니

그러니까 가서 받아버려라 그 말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리고 온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습니다. 좋은 파수꾼, 멋진 파수꾼. 그것이 가족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는 민족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도 좋은 파수꾼이 돼요. 멋진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멋진 파수꾼 첫 번째는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임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위임받았다. 여기 16절과 17절 보니까 7일 후에 7일 동안 두려워 떨면서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장에 이미 부르셨는데도 무엇을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가서 어디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끌어올리셔서 감동을 주고 난 다음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7일 동안 두려워 떨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서 이렇게 말해라 하고 말해야 할 장소와 시간과 그 능력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7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노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나라의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또 이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회사에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영적으로 세워놓으셨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무너지면 우리 회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나는 바짝 깨어서 사탄이 오는가 안 오는가 적이 오는가 안 오는가 경성하면서 깨워서 지켜봐야 할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파수꾼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 하나님이 내게 위임하셨다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파수꾼으로 세웠으니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 민족을 깨우쳐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민족을 깨우쳐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웠구나.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교회, 우리 가정, 내 회사.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세웠구나. 그러니 내가 깨어 있어야겠구나. 내가 깨어서 우리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려야겠구나. 내가 영적으로 내가 죽어버리면 사탄이 와도 모르고 악한 세력이 와도 모르고 우리 가정이 멍들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모른단 말이에요.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돼요. 파수꾼은 시끄러워야 돼요. 병원에 가면은요, 환자가 누워 있으면 중환자에 꽂고 있죠. 그러면 삐삐삐삐 시끄러워 죽겠어. 에이 꺼불자. 그래 그러면 너 내가 꺼주마. 삐 이제 조용해졌어요. 죽은다는 거예요. 시끄럽지만 삐삐삐 하고 계속 외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 민족에서 부지런히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임명받았다는 것을 각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위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해야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위임을 받았어요. 해야 돼요. 하나님 대신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말해도 나는 안 해.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있는 장소에, 우리 가족이 있는 장소에는 나밖에 없어, 믿는 사람이.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해야죠. 내가 위임을 받았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나 멋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멋있다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죠. 꾼이라고도 부르고, 또 전문가라고도 부르고, 매니아라고도 부르고, 장인이라고도 부르고, 프로라고도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 참 멋있어요. 직장이 좋은 직장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멋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사명감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사명감이. 이 일을 왜 하여 하면은 대답해 줄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여러분한테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누가 여러분 툭 치면 옆에서 사명감이 나와야 돼요. 나는 이래서 교회 다닙니다. 나는 이래서 예수 믿고 삽니다. 나는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 가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 교회를 씁니다. 이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사명감이 있으면 전문가가 됩니다. 사명감이 있으면 지치지 않습니다. 사명감이 있으면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멋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한테 내가 임명했다면 위임했다는 거예요. 내 대신에 네가 해라. 내 대신에 네가 말해라 그 말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봐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택해서 가서 보시는가?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 돈 있는 사람, 시간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먹고 살기 바쁜 어부들이었어요. 배운 거 하나 없는 일자무식의 어부들을 불렀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섰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도로 불러섰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뭡니까? 위임을 받은 사람이 그 위임을 갖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야 위임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지만 위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는 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물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사명이 있는 유다가 우상숭배해버리고 하나님 떠난 삶을 살 때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때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파수꾼이 필요하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에스겔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지금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 세계적으로 인권 하고 있는 때예요. 그런 때예요. 세계적인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 문화는 점점 약해지고 이슬람 문화나 불교 문화권들이 올라가고 있고 서양은 약해져가고 동양이 올라가고 있어요. 인구 밀도도 보면은요, 서양은 기독교 국가들은 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모슬림이나 불교 국가들은 다 인구가 올라가고 있고 그런 때예요. 선교적 관점으로 보면 선교하고 있는 나라들은 다 인구수가 줄어들고 선교가 없어져가고 있고 무슬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더 열심히 막 포교활동을 하고 있는 때에 이럴 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 K-뷰티 얼마나 좋아요. K-POP, K-방산 한국 거라 그러면 다 좋아. 이럴 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영향력을 주셨으니까 이것 가지고 우리가 사명 복음 전하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그때 7월 달에 코로나 터지고 지금 한 7개월 됐을 때 태국의 선교사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코로나로 변화된 마음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이러고 편지를 보냈어요. 코로나 전에 사실은 제가 2년만 더 사역을 하고 이제 은퇴해서 고국당에 가서 쉴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저를 못 가게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노후에 어떻게 살까 하는 기도가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주님, 10년만 더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 땅의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싶습니다. 건강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건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더 인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십시오. 고국에 가서 건강을 회복하면서 즐기려고 했는데 이제 이곳에서 아프면 병원에 가고 피곤하면은 누워서 쉬고 그러면서 10년을 버티면서 내가 여기서 한 생명이라도 더 건져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고국의 땅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 영혼의 회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편지를 보내셨더라고요. 누구 특별한 사람만 그래야 될까요? 누구는 불러서 선교사로 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나는 이 땅에서 그냥 내 믿음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고 박수 쳐줄까요? 우리도 다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위임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위임장을 맡은 사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생명과 남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18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 가령 만약에 네가 악인한테다가 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분명히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깨우치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안 해버렸어. 지도하고 말해주고 설득해주는 일을 안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악인이 그냥 계속 악한 대로 살다가 죽었어. 그러면 그 악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지만 그 악인의 죽은 생명에 대한 피값은 내가 에스겔 니한테서 취하겠다. 니한테 묻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악인이 있어요. 악인이 있는데 네가 가서 깨우쳐줬단 말이에요.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고 깨우쳐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악인이 돌아왔어요. 근데 만약에 악인이 안 돌아왔어요. 그리고 계속 악하게 살았어요. 그래도 나는 네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섬뜩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에스겔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책임은 너한테 있다.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일이고 전하고 안 전하고는 네 일이니까 너는 전해라 안 전해라? 전해라. 안 전하면 내가 네한테 따가 그걸 묻겠다. 그 생명에 대한 피값을 내한테 묻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가끔씩 우리가 생각합니다. 전도하고 안 하고 이런 거요. 아주 쉽게 생각해요. 그냥 기회 되면 전도하고 안 하면 말지.
또 하려고 했다. 에이, 지금은 부끄러우니까 하지 말고 또 하려고 했다가.

지금 두 명이 있으니까 나중에 혼자 있을 때 하자 안 하고 이래저래 전도를 못하고 살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파수꾼은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지금 전해야 돼. 지금 안전하면 이것으로 저 사람한테는 끝일 수가 있다니까요. 마지막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전해야 돼. 이거 나한테,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그러니 분명하고 부지런하게 전해야 됩니다. 좋은 파수꾼은 내 생명과 남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안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게 개인이든지 민족이든지 국가든지 결국은 쇠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로마가 AD 375년에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왜요? 로마가 전 세계로 팍스 로마로 퍼져 있으니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었어요. 결국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 로마가 결국은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로마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줄 알았더니 안 전해버려요. 자기들만 예수 믿고. 알프스 산 넘어서 가면 유럽에 다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알프스 산 넘기 싫은 거예요. 따뜻한 여기 지중해 기후에 있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복음 안 전해버렸어요. 에루살렘이 복음 안 전하니까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엄청난 박해를 가해서 에루살렘 교회를 통째로 깨트려버리잖아요. 다 흩어지잖아요. 뿔뿔이. 그러고 나니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교회가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로마를 깨트려버립니다. 그래서 바사코트족이나 오스트로코트족, 그다음 반달족의 침입을 계속 주어서 로마를 무너뜨려버려요. 그리고 로마가 흩어진 뒤에야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입니다. 복음은요, 그냥 복음 전했다 예수 전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그건 내 생명이고 당신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반드시 해야 되겠죠. 악인이라도 해야 돼요. 악인이라도. 의사가 딱 있는데 온몸에 그림을 그린 조폭이 다쳐서 병원에 왔어요. 딱 보니까 아, 이놈 조폭이네. 의사가 에이, 이 사람 살려줘봤자 이제 앞으로 또 남 죽이고 괴롭힌 일이나 하겠다. 그래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둬. 그러면 의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의사가 안 돼요. 의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지런히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냥 복음은 전하냐 안 전하느냐, 그냥 복음을 전했다 안 전했다가 아니라 생명을 살렸다 안 살렸다예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생명을 다루는 일이니까.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개인이 이 일을 안 하면요, 축복이 상실됩니다. 가정이 이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축복이 없어져요. 교회가 이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힘이 하나도 없어요. 무기력해져 버려요. 국가가 이 일을 안 하잖아요, 로마처럼, 그러면 국가가 쇠퇴해져 버립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은 부지런히 복음 전해야 할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는 부지런히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은 진짜 복음 전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막중한 사명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보브 슬러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도 멕시코에 가서 복음을 전한 여자 선교사님인데 얼마나 열정이 끌어올랐던지 자기 성경에다가 사랑이라는 말만 있으면 그 사랑 앞에다가 멕시코를 꼭 집어넣어놔 써놨어요. 모든 자기 성경에다가. 그래서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 사랑이잖아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그 사랑 앞에다 멕시코를 넣어놨어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멕시코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이 온통 자기 마음에 멕시코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부슬러 선교사가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아파버렸어요. 몸살나고 이제 너무 무리해버리니까. 그래서 병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로 인하여 복음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근데 잠시 정신이 돌아왔어요. 죽기 전에. 그때 이 선교사가 얘기합니다. 내가 죽거든 나에게 꽃을 들고 오지 마라. 그 꽃값으로 성경을 사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렇게 모인 성경은 모든 안 믿는 멕시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는 살아서도 생명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쳤고, 죽어서도 생명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좋은 파수꾼이 되려면 생명을 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는 깨우침을 받게 하자. 좋은 파수꾼이 되려면은요, 부지런히 깨우침을 받게 해요. 의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의인이라는 것은 신약의 의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에스겔 시대의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고 사는

0: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사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서 왜 고비가 없겠습니까? 그러니 너는 부지런히 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가르쳐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저렇게 살면은요 계속 우리가 믿음으로만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안에 시험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욕심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아무리 의인이라도 우리에 이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서 깨우쳐주라는 거예요. 우리도 부지런히 해야 돼요. 내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부지런히 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도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왜 안 넘어지겠어요? 분명히 우리가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있다라고 미리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말을 해줘야 돼요.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가 워낙 좋게 사니까 친구들이 이 사람 한번 데리고 그 음탕한 술집에 한번 데려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여자를 끼고 술을 먹어요. 그리고 다음날 올 때 아침에 그랬어요. 어때? 좋았어? 응, 좋았어.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그 다음날 친구들이 또 왔어요. 볼테르, 어제 좋았다 그랬으니까 오늘 그 술집에 또 가자. 그러니까 볼테르가 아니, 안 갈래. 야, 너 어제도 갔잖아. 이미 버린 몸이야. 또 가자. 막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볼테르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번 가면 철학자이고, 두 번 가면 속물이고 변태고, 세 번 가면 노예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살아갈 때에요.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반복적으로 두 번, 세 번 하게 되면은요, 변태예요. 그건 자기가 일부러 그러는 거라고. 세 번, 네 번 반복되면은 노예가 돼버려요. 거기 끌려다녀요. 내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죄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볼테르는요, NO! 한 번으로 끝난다. 난 철학자다. 그러고 딱 선을 그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거를 우리 스스로에게도 다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돼요. 왜 물질의 유혹이 없겠습니까? 왜 권세에 대한 유혹이 없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체면을 높이고 싶은 욕심이 없겠습니까? 누가 손 더럽히면서 다른 사람 섬기고 싶겠습니까? 나보다 더 훨씬 나이 어린 사람도 가만히 앉아있는데 내가 왜 가서 그 일을 하고 싶습니까? 나보다 훨씬 후배들도 가만히 앉아있는데 선배인 내가 가서 왜 그거를 잔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런 욕심들이, 못된 것들이 자꾸 우리에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추켜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그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런 거에 넘어지지 말라고. 네 발레 걸거쳐 넘어지게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의인들한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분명히 우리를 걸거쳐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명예에 대한, 내 이름 석자에 대한, 뭐든지 우리를, 돈이 우리를 그럴 수도 있고, 그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내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오늘 좋은 파수꾼,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나라를 지키는 멋진 신앙의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말씀의 보화. 지금까지 광주 북구 죽봉대로 211번지에 위치한 광주 세안교회 김정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526-7179, 526-7179번 광주 세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양림동 찬송가 순례길. 그 길에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다시 만납니다. 주식회사 처음 사랑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망의 기도 진행을 맡은 기도하는 엄마들 혜성교회 소진희 권사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문턱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모든 시간과 계절을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셨던 때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며 우리의 현재를 보듯이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분명하게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의뢰할 반석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의 기도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이사야 26장 4절 말씀. 아멘. 소망의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망의 기도 시간을 통해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면서 요일을 정해 계속해서 테마별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화요일은 광주 전남 지역을 위한 기도, 수요일은 우리 지역 교회들을 위한 기도, 목요일은 교육과 다음 세대 아이들, 가정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화요일인 오늘 광주 전남 지역을 위한 기도와 오늘 소망의 기도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광주 전남 지역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일만 하게 하옵시고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현 정부에서 발표한 이 지역을 향한 호남 반도체 공장 설립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공항 이전과 그에 따른 모든 기반시설 조성이 차질 없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 책정된 정부 예산이 확보되어 지역 경제가 실제적으로 활발하게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이 기도가 가능하다면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소리를 내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는 광주 미랄 두레학교 안점수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0: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를 주 하나님이 광주 전라 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이곳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합당한 일만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바라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면적을 공의력에 얻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반도체 공장이 아버지 하나님의 발표한대로 예정대로 신속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제업들을 모두 관계자들에게 부르시옵소서. 아버지는 치밀한 변화가 해주셔서 아버지는 조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공공한 이들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공사가 빨리 진행되게 해주시고 모두 진행에 따른 기반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원활한 지원받을 것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는 유식거리 아버지는 이 지역의 특성된 인사는 이 계획대로 확보되어 이 지역 산업을 성장시키며 그로 인해 지역과 부를 활발하게 살아나고 민생의 수준으로 살아나도록 그 노래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버지는 우리 지역 경제가 아버지는 주여 그 힘들어지는 아버지 입장입니다. 주여 아버지는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는 이 지역이 아버지 활발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곳곳에 주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주 전남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을 리더에 가는 모든 지도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섬김으로 하나님 정말로 이 지역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살고 지역민이 행복하게 하시고 어느 지역보다 행복한 도시로 지역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계 지도자들이 기도하며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지역의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으며 하나님 민주화의 도시가 모든 민족을 통틀어 자랑스러운 도시로 화목한 도시로 상생하는 도시로 하나님 모범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목사님 간절한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는 미랄 두레학교 안점수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지난주에 뵙고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곳 현장 스튜디오에는 MIP 기도하는 엄마들이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와 계십니다. 이 시간은 하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또 댓글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광주 지역 선택해 주신 다음 소망의 기도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생방송 전화 연결을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062-369-0691번, 062-369-0691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무명으로 기도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동생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동생은 96년생 김희수고요. 작년 말 위암 4기 판정을 받고 1년 정도 살 거라고 했는데 지금 다행히 좀 좋아졌다고 합니다. 육안으로는 암이 안 보여서 다음 검사 때 제대로 검사해보자고 하셨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어

0: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갑니다. 무명의 성도님, 안타까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1: 주님,
0: 아직은 어린 동생이 이암 사기라는 아버지. 판결을 받고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야훼여, 여호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1: 아멘.
0: 사람의 과학도 사람의 의학도 한계가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1: 아버지.
0: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 무명의 성도님의 동생 김희수 하나님, 이 어린 젊은 형제를 자매를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1: 주여 아버지.
0: 성령의 불로 모든 암세포는 태워주시고
1: 주님.
0: 창조의 세포가, 생명의 세포가 살아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주여 아버지.
0: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문명의 성도의 동생을
1: 아버지.
0: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직은 너무 아닙니다. 이 자매를 붙잡아 주시고 이 딸을 안아주시고
1: 아민.
0: 주님이 안으실 때 일어나 여호와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평생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간증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버지.
0: 이끌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끌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고쳐 주시옵소서.
1: 아멘.
0: 치료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성령의 불로 모든 암세포를 태워주시고
1: 아멘.
0: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이, 새 생명의 세포가 살아나 주 영광 드러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또 이어서 4190님 기도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딸 친구가 어떤 연유인지 알 수 없으나 마음이 힘들어지면 자해를 하고 이제 자살 충동까지 일어나 자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입니다. 이 자녀에게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분별력을 주사 자살의 유혹이 올 때마다 물리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자비로우신 하나님,
1: 주님.
0: 4190번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1: 아버지.
0: 귀한 딸을 받아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를 기르면서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지금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이 딸의 갈등이, 방황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지만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해를 하고 삶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딸을 바라보면서 이 엄마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여, 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1: 아멘.
0: 4190번님 친구의 딸이라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1: 아멘.
0: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1: 아멘.
0: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1: 아멘.
0: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 4190번님의 친구 딸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희망을 보고
1: 아버지.
0: 일어서고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파수꾼이 되셔서 모든 악한 영들이 이 귀한 아이를 하나님 유혹에 공격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1: 아멘.
0: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마음 다해 함께 기도할 텐데요.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카톡 메시지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사연 이어갑니다. 무명으로 보내주셨네요. 저희 기업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요즘 경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공장이 쉬는 날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공장이 가동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믿음의 사업장과 소상공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낙심합니다.

0: 중심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새 힘 주시도록 오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명의 성도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참 어렵습니다. 공장이 쉬고 가동을 멈추고 어쩔 바를 모를 때 탄식하며 한숨만 나올 때도 많습니다. 여호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 돕는 자가 되실 때 이 사랑하는 성도의 공장이 가동되고 기업이 살아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업장 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역의 모든 믿음의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소상공인들을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를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여호와가 도우시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주님 도와주시고
0: 아멘.
1: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0: 아멘.
1: 하나님 믿음의 사업장이 믿음의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하나님 이 어려움이 간증이 되고 주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기도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7087님 무기력증이 있어서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아침에 잘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기암 부모님 두 분 케어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어제는 혈기를 냈는데 제가 온유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1: 하나님 임마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08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주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단잠을 자고 아침을 정말 소망 가운데 내려가면 좋겠는데
2: 아버지.
1: 무기력증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듭니다. 7087번님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0: 아멘.
1: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 약속하신 것처럼 7087번님에게 단잠을 주시고 아침에 일어나 새 희망을 노래하며 주를 찬양하며
0: 주님.
1: 하나님 정말 활기 있게
0: 아멘.
1: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말기암 투병 중인 부모님 두 분을 케어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 불평이 나올 때도 하나님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부모님을 마지막까지 잘 케어할 때 성령께서 부모님의 남은 인생도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7087번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0: 아멘.
1: 건강 주시고 부모님 케어하는데도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0: 아멘.
1: 하나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온유함으로 새사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또 마음 다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요. 3649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딸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딸이 직장에서 추천을 받아 수상자 명단에 들어가 있는데 좋은 결과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일을 통해 믿음이 더 커지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649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귀한 딸을 주셔서 잘 길러낼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성년이 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직장 가장 이 딸에게 필요한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자신의 재능 발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소장 직장 추천을 받았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수상자 후보 명단에 들어갔다는데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함께 기도하며 이 딸을 내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부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0: 아멘.
1: 우리 소망의 가족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셔서
0: 아멘.
1: 좋은 열매를 허락해 주옵소서.
0: 아멘.
1: 그리고 그곳에서 꼭 필요한 딸이 일터가 되고 재능이 되고 그곳에서 주 영광 드리는 앞날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3645번님의 딸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앞날로 주 영광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0: 3057님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한정난 권사님이 갑자기 8월 초 두 다리가 마비되어 전대병원에서 재활치료 중인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실망하지 않도록 선하신 주님께서 한 번만 손대시면 일어서서 걸어올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한정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057 성도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교회를 섬기는 한정난 권사님, 8월 초에 갑자기 두 다리가 마비되었습니다.
0: 주님.
1: 전대병원에 입원해서 재활 치료 중인데 주님 쉽지만 않네요.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0: 아멘.
1: 무엇보다도 우리 한정난 권사님이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난날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할 때 주의 성령의 역사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치유하셔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무런 후유증 없이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찬양하며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0: 아멘.
1: 3057번님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기도하고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중보팀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권사님 재활치료가 정말 잘 되어서 속히 그 이전처럼 활기차게 걸어다닐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무명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큰 시험 속에 있는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한 마음으로 도왔던 사람에게 큰 배신을 당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신뢰하기 너무 힘들고 자괴감에 빠져 모든 가족 모두의 마음이 깨질 대로 깨졌습니다. 저희 부부의 회복을 위해 또 그로 인해 큰 상처를 받은 어린 자녀들까지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해결되어야 할 재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9월까지 해결되어야 할 재정적 문제가 충분하게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1: 하나님 주를 찬양합니다. 캄캄한 어둠 밤길에도 주님과 동행하면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무명의 성도님 가정의 아픔을 겪으며
0: 아버지,
1: 시험을 통과하면서
0: 주님.
1: 주님께 엎드립니다.
0: 아버지.
1: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하십니다. 지혜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는 사람에게 때론 배신을 당할 때 당황하고 선한 마음으로 도왔는데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다가올 때 낙심합니다.

0: 이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1: 아멘.
0: 부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재정적인 문제로 꼭 통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9월 말까지는 최대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1: 아멘.
0: 온 가족이 함께 찬양하며 어려울 때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인도해 주옵소서.
1: 아멘.
0: 이 무명의 성도를, 그 가정을 주님이 안아주시고 하나님 선한 목자 주님 손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을 찬양합니다.
1: 아멘.
0: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1069님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호연이가 병원에서 8일간의 입원 치료와 검사를 마치고 감사히 퇴원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외래 진료에서 그동안 진행한 검사들의 최종 결과를 듣고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확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호연이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검사 결과를 통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고 가장 적절한 치료가 이어지며 호연이가 하루하루 온전히 회복되어서 예전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과정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69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귀한 아이 호연이를 선물 주셔서 기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에서 8일간 입원하고 검사하고 치료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히 은혜 가운데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이번 주 수요일 예루 진료를 앞두고 하나님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 1069번님의 귀한 아이 호연이를 성령이 어루만지셔서 아무런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고침받고 하나님 잘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 이 땅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앞날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지난 것도 은혜인 것을 감사하며 호연이를 통해서 영광받을 주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또 무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녀의 취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 곳에 원서를 접수했는데 한 곳은 떨어지고 두 곳에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게임 중독에서 낳은 아들이 완전히 게임을 끊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0: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명의 성도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취업을 앞두고 세 군데 원서를 냈는데 하나님 한 곳은 이미 결과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두 곳을 기다리고 있는데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쓰임받는 자녀의 앞날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믿음의 손으로 소망의 가족 지체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1: 아멘.
0: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보혈의 공로로 새 힘을 얻어 주 영광 드러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오늘 소망의 기도는 광주 미랄 두레학교 안점수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48편 14절 말씀.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하게 응답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소망의 기도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엄마들 혜성교회 소우진이 권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0: 경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회창 FEBC 게시판입니다.
1: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 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동광주노회에서는 동광주노회 주일학교 교역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주일학교 교사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고 장소는 광주북구 삼정로에 위치한 광주두암중앙교회입니다.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9월 8일 화요일까지 010-9377-2800번 010-9377-28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다니엘 기도회와 광주지역 복음화협의회는 리스타트 광주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이고 장소는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입니다. 강사는 영화 부흥의 제작자인 윤학렬 감독이고 찬양 인도는 우미쉘 워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전화 6413-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하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여호수아 돌파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이고 장소는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에 위치한 광주극동방송 1층 공개홀입니다. 함께하는 기도회 뜻이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북구 삼각동에 위치한 생명수샘 교회 이종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광주 극동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무더웠던 여름도 계절 앞에서 다 지나가고 이제는 완연한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솜씨는 참으로 오묘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늘 주의 섭리 속에 주의 운행하심 속에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그 당시에 배우지 못한 평민들, 농민들, 어부들 또는 여성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주 쉽게 농사짓는 방법으로, 고기 잡는 방법으로 또는 씨 뿌리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해 보면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공개된 비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선포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은 아는 사람만이 알고 소유할 수 있는 사람만이 소유하는 신비한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파되고 공개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는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이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찾아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합니다. 똑같이 예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경험하고 감격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배를 해도 무감각하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전혀 감동이 없는 무의미한 메마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경험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내가 날마다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전파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감추어진 보화가를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 밭을 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자에게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성실하게 일했던, 자기 일에 충실하게 일했던 이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일에 성실할 때, 내 일에 맡겨진 그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누가복음 2장 말씀해 보면 그 추운 밤에도 그 들에서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치고 양들을 관리하고 할 때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 뛰며 천사가 안내 준 곳으로 가보니 진짜 아기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게 맡겨진 그 사명,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도 충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도 전도하고 내게 맡겨진 그 가정을 위하여 내게 맡겨진 그 사회 속에서의 직장을 위하여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보화를 발견했으면 그걸 묻어두고 가서 사야 되는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풍속을 보면 그

0: 보화를 발견한, 주인이 없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발견한 사람의 소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땅 주인에게 알려줘야지 그럴 수 있지만, 이건 이미 주인이 없는 보화입니다. 그땅 주인도 거기에 보물이 묻혀 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보물을 항아리에 담아서 땅에 보관했는데, 그땅 주인이 죽었어요. 갑자기 전쟁터에 나가서 죽거나 아니면 갑자기 병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었어요. 그럼 그 보물의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땅 주인이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러다가 이 농부가 그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농부는 그 땅을 전부를 팔아서 그 땅을 산 거예요. 그것이 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 나라를 보물을 심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정욕과 내 욕심과 세상의 쾌락과 내 욕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끄집어내지 못하고 늘 곤비함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진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신 그 복음의 씨를 심어주신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이 밭을 사야 됩니다. 내 욕망을 버리고 이 땅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이거 다 버리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이 모든 것다 버리고 이제는 이 보화를 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보화를 끄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보화이고 진정한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시는 그분인 걸 알았다면 내가 모든 걸 포기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들 때내 안에 진정한 보화가 발견되고 그 보화를 통해서 내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빛나고 더 영광스러운 삶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전파하며 살지 못하고 있다면 내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육신의 정욕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참된 내 인생의 보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이 더 영광스럽고 더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내 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북구 삼각동에 위치한 생명수샘 교회 이종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4-1172번, 562-574-1172번, 생명수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1: 1분 찬송.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 CDG 광주 금남로점과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광주 백합교회 박철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속히 깨닫고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품으로 교회 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이 자녀손들에게 신앙의 대익기를 반드시 이뤄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손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모범적인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다시 살아나고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충성스런 교사들과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문적인 다음 세대 사역자들과 교회와 단체들을 크게 일으켜 주셔서 그 지혜와 길을 공유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세대보다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위대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로 목격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다시 부흥케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의 절대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주요 장로교단들의 정기총회가 이번 달 일제히 열리는 가운데 목회자와 장로의 정년 연장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교단별 핵심 안건과 현안을 오다인 리포터가 정리했습니다.
2: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오는 14일부터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70세 정년 폐지와 75세 연장 등 다양한 항존직 정년 연장 헌의안을 다룹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여성사역자위원회 폐지 안건과 스마트 기기 문서 보기를 대체할 종이문서 제도입을 논의합니다. 오는 15일부터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총회를 여는 예장 구신총회도 목사 정년을 73세로 연장하는 헌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를 이어갑니다. 한편 경주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예장 합신총회는 AI 관련 연구위원회 구성과 함께 여성사역자 지원 및 교회 합병 매뉴얼 제정을 보고합니다. 예장 합신총회 정책연구위원회는 원로 목사와 은퇴 목사의 명칭을 명예 목사로 통합하는 방안도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한국 헤비타트가 지난 1일부터 닷새 동안 강원도 춘천에서 초단기 건축 프로젝트인 2026 한국 번개 건축을 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자원봉사자 125명이 참여해 2층 단독주택 6개 동의 목골조 및 수장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완공된 주택은 오는 11월 춘천 지역 무주택 신혼부부 6가정에 지원되며 입주가정이 장기 무이자로 상환하는 건축원가는 다음 무주택가정을 위한 회전기금으로 활용됩니다. 마회자 한국헤비타트 이사장은 집을 통해 자립을 돕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센터가 사역 20주년을 맞아 어제 경기도 여주 마인 비전 빌리지에서 감사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사역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박종순 충신교회 원로 목사의 사역 40주년을 계기로 설립된 한국교회 지도자센터는 지난 20년간 바른 신학 균형 목회 세미나를 통해 신학과 목회의 조화를 도모하고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등 시대적 현안에 대처해왔습니다. 센터는 향후 세미나 참석 목회자들을 위한 온라인 실행 피드백 관리와 함께 평신도까지 대상을 확대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박종순 목사는 한국교회가 관습적인 예배를 벗어나 위기 속에서 하나님

함께 부르짖으며 회개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미랄 복지재단이 현대자동차의 전액 후원으로 제작된 중증 장애 아동용 특수 유모차 500대를 전국 환아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목회자 자녀인 예수아 씨의 사연으로 시작된 프로젝트 산책은 의료기기 적재가 가능한 특수 유모차를 개발해 미랄 복지재단과 세브란스 병원이 선정한 500가정에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현대차 국내사업본부는 오는 14일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서 수혜가정과 함께 걷는 산책 행사를 열 예정이며 유모차 제작사 와이업은 지원을 받지 못한 가정을 위해 해외 공장 기부를 포함해 300대를 추가 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아 씨는 병원만 오가는 삶이 아닌 바람과 햇살을 맞는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많은 이들의 동참으로 이뤄졌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이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아 프랑스 연합개신교회로부터 1678년 제네바 불어 성경을 기증받았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기증된 성경은 프랑스 종교개혁 당시 박해를 피하기 위해 표지를 없애고 뒤몽 가문이 대대로 물려 보관해온 희귀 유물입니다. 엠마뉴엘 세이볼트 전 총회장은 이 성경이 양국의 역사와 선교적 교류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고, 손다릭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이사는 프랑스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지켜온 신앙과 인내의 역사를 이어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광주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문예정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최종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는 수많은 기적을 목격한 믿음의 거장이자 오랜 군사 지휘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의 강한 왕국들을 마주했을 때 그 역시 인간적인 두려움과 중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여호수아서 1장에서만 무려 네 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거듭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가벼운 위로가 아닙니다. 6절에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반드시 성취해야 하기에 강해야 하고 7절과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신실하게 순종하기 위해 담대해야 한다는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간다면 여호수아는 그가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형통하고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새로운 직장이나 결혼, 가정의 문제 혹은 과거의 아픔과 죄의 사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불평 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이 말씀은 현실을 무시한 경솔한 격려가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자 확실한 약속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을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오늘 하루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내 앞에 모든 두려움을 당당히 깨뜨리고 마침내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의 말씀과 찬양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0: 공동방송과 함께
1: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2: take my hand.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 상계동에 삼락교회 다니고 있는 강경하 집사입니다. 저는 지금 상계동에서 옹골산 집밥이라고 우리 집밥 맛있는 밥 만들어주고 있고요. 기도하면서 섬기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3: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옹골찬 집밥 경영하고 계신 강경하 집사님을 만납니다.
2: 네, 먼저는 저는 이제 음식에 재미는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 저희 동네에서 한 점심에 한 100명가량 이렇게 식사를 항상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동네에서 맛볼 수 없는 집밥 같은 집밥을 사람들께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이 힘들기는 너무 힘든데 우리 식당 다니시면서 제대로 음식 못 드시는 분들 보면 좀 마음이 아팠는데 그 일을 제가 하고 있다는 그 사명을 하나님 주신 것 같다는 생각에 늘 기도로 시작하고 매일매일 장을 보면서 그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강 집사님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남편을 만나면서 시작됐습니다.
2: 저는 초등학교 때 교회 잠깐 나가고 그리고 뭐 때마다 친구들 통해서 수련회 가고 뭐 이런 건 있었는데 주일은 섬기지 못했거든요. 근데 결혼하면서 남편이 저를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학습세례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결혼하고 그러면서 남편 얼굴 때문에 열심히 성실하게 그냥 주일 잘 가고 그냥 수요예배 가고 여전히 모임 나가다 보니

0: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서 기도도 못 하는데 하나님을 왜 섬겨야 되는지, 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부활절은 도대체 뭔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어느 날 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예수님이 정말 계시구나, 그냥 하나님의 자녀 내가 맞구나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거의 25년 된 것 같아요.
1: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신 주님께서는 극동방송을 들으며 사역의 기쁨 또한 발견하게 하십니다.
0: 그랬는데 결정적인 거는 이제 그 제가 일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일을 하면서 이제 누가 극동방송을 듣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지 너무 궁금해서 어디냐고 가르쳐 주니까 106.9라고. 그래서 가게를 하면서 항상 틀어놓고 음식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랑의 뜰안을 통해서 또 새소식반에 대한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날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는데 감동을 받아서 아 나도 이렇게 이제 섬겨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새소식반을 또 한 10년 가까이 섬기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사랑의 뜰 안에 선교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뭐 미용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하는데 저는 뭐 하면 좋을까요 이러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마침 헌신을 하셨던 간사님 분이 이제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셨었던 거예요.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분부터 시작해서 PC 1단계 2단계 다 받고 뭐 상담사도
1: 상계동 삼락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강경하 집사님은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0: 저희 삼락교회 김태원 목사님이시고요. 저희 삼락교회는 원래 김조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으로 섬기셨을 때 복음으로 정말 무장을 잘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몰랐던 저에게 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기도만 순종만 하라고 막 가르쳐 주셨는데 나중에 김태원 목사님께서 그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라는 그런 모든 것들을 또 가르쳐 주셔서 제자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귀한 목사님이셔요. 저희 삼락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입니다.
1: 일터에서 계속 극동방송을 듣습니다. 말씀 찬양을 통해 하늘의 힘을 공급받습니다.
0: 우선은 극동방송 통해서 이제 제가 믿음을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신 요즘에 느끼는 거예요. 이제 새소식반 끝나고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가게를 5년, 6년 또 하고 있는데, 와, 정말 너무 힘들 때마다 말씀 나오고 찬양 나올 때마다, 지치고 힘들거든요. 그때마다 높고 싶고 막 이러면은 어느 목사님께 말씀하셔서 힘주시고, 그리고 찬양 주실 때마다 뭐 따라 부르면서 그 제 안에 있었던 더러운 마음들이 또 날라가 버리면서 정말 24시간 붙어 있는 정말 틀어놔야 돼요. 안 틀어놓으면 제가 막 힘들더라고요.
1: 주신 은혜가 감사해 전파 선교사가 되었더니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강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0: 전파 선교사를 제가 한 거는 솔직히 말씀을 들은 건 한 15년? 20년 됐나? 근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말씀을 붙잡고만 있지만 마음에는 그 은혜를 대갚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막 선교 후원 하고 싶고 이랬는데 좀 힘들었어요. 사실 아이들 키우느라고도 그렇고 집안 형편도 그렇고. 근데 본격적으로 제 이름으로 가게 하면서 아 이거는 이제 따로 떼어놔야 되겠다 하고서는 우리 가족 식구만큼 이제 선교 후원을 하고 나서는 그 은혜가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받은 은혜를 대갚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때만 되면은 그 은혜가 더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줄수록 더 흘러넘치는 것 같고 감사한 것 같아요.
1: 오늘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극동방송 전파선교사로 동역해 주십시오.

0: 바라게 해주실 때는 분명히 자기의 힘이 자기의 기도가 큰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자기한테 아무 얘기도 고맙다고 얘기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너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는데 그 상처들이 하나님 이제 치유해 주시고 저 때문에 받은 그 상처들 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낫게 해줄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그룹스 알려줘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1: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 남편을 향한 감사의 음성 편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자고 강경화 집사님, 방송 가족 여러분께 권합니다.
0: 그런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은 제가 계속 흘려보내야 더 저에게 채워지는 것 같아요. 비워야 채워지고 비워야 채워지고. 근데 제가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복음도 전하고 뭐 물질도 흘려보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야 힘도 더 주시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우리 극동방송 성도님들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이렇게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 지금 어렵지만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복소리 오늘 강경화 집사님을 목소리로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9월 8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북한의 길거리 매대에 QR코드가 붙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QR코드를 찍고 물건값을 결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데요. 특히 평양을 중심으로 또 평성과 신의주, 남포 같은 주요 도시와 젊은 층 사이에서 전자결제가 확산하고 있죠. 물건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택시와 버스, 평양 지하철 요금도 이 전자결제를 통해서 낼 수가 있고요. 전화비와 전기요금, 식당 예약과 송금에도 전자지갑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북한 전역에서 흔하게 쓰이는 풍경은 아니지만 이전부터 주민들은 북한 돈에 대한 불신 때문에 달러나 위안화 같은 외화를 보관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전자지갑을 사용하면 이 현금과 외화를 일단 전자화폐로 바꿔야하기 때문에 결제 시스템을 통해 모든 이 결제 내역이 더 큰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생겼죠.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기술의 발전이 북한 주민을 더 촘촘히 통제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그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무엇보다 복음의 통로가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크게 사용되길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해피데이 시작할 텐데요. 북한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로 출발합니다. 복음 통일을 향한 소망의 한 줄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어제부터 이야기하는 북한의 휴대폰, 북한의 기술을 통해서 복음이 속속들이 더 깊이 있게 더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저도 소망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의 그날이 얼른 올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한 줄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 듣고 계신지 지역까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원에서 듣고 계신 6089님,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 가운데 듣고 있는 우리 1419님, 양평에서도, 인천, 이천에서도, 서울에서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지역까지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해 주세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남겨주신 분 있으시고요. 포항에서도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한 줄 함께 해주셨어요. 새싹회원 또 오셨어요. 속히 자유와 평화, 복음 통일이 되어서 북한과 중국,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도 불리었던 그 대붕 운동이 있었던 평양 땅에 다시금 복음의 바람이 불어서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오기를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의 한 줄을 여러분 출석 인사로 보내주세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이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3986님, 조금 전에 이 새싹회원 청취자분 첫 번째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님의 은혜로 어서서 통일되기를 날마다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8256님, 날마다 소망하셨다면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날마다 우리 출석 인사를 남겨주셨었겠죠? 선물을 드렸던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날마다의 은혜를 구하면서 8256님께도 출석 인사 선물을 함께 드려보고요.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을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하나님의 선물처럼 올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충남 예산입니다. 아, 우리는 그때를 감히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 완전한 때고 완전한 방법인 줄을 그저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전에 있던 미스바 기도회에서 뜨겁게 눈물 흘리며 기도드리고 왔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감사합니다. 그곳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함께 해주셨을 텐데 OFP 데이에서도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도

북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멈추지 않아주실 거죠. 출석 인사로 먼저 한 줄 한 줄 나눠주시기를 또 소망하는데요. 우물정 1069번으로 출석 인사 그리고 신청 찬송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축하 사연까지 기다릴게요. 그리고 화요일의 오 해피데이에서는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 뼘 한 뼘 좁혀보는 한 뼘 차이 시간 준비하고 있고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 중에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 분들의 이야기, 그곳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까지 이어집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한 줄로 계속해서 채워갑니다.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봅니다.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부천에서 오신 8865님, 전남에서 듣고 있습니다 하신 2483님, 처음 방문합니다 하셨던 우리 새싹회원이신 0660님도 한 뼘 차이 샵 1069번으로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이웃 형제 자매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검색해보니까 대한민국의 휴대폰 사용률이 거의 99%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에서도 휴대전화를 휴대폰을 사용합니다. 우리처럼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곳에서 직접 구입을 하고요. 이동통신망에 가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최근에는 그 종류도 상당히 다양해졌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한뼘 차이 문제는 북한의 이동전화 휴대폰 가입 회선수를, 그러니까 가입수를 북한의 전체 인구와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북한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일까요? 1번 약 10%, 2번 약 25%, 3번 약 50%.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어제 했던 뭐 700만 원에 육박하는 중국의 휴대폰은 몰래 쓰는 휴대폰이기 때문에 이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북한에서도 북한 내부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프닝에서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QR코드를 직접 찍어서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북한에서는 10명 중에 몇 명이 휴대폰을 사용할까요? 1번 10명 중에 1명이다 10%, 2번 4명 중에 1명이 사용한다 25%, 3번 2명 중에 1명이 사용한다. 물론 저희가 뭐 특정 국가를 가면 사용할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걸 더 강압적으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국한돼 있는 이 휴대폰인데 언젠가는 이 휴대폰에 극동방송의 어플이 깔리고 성경 어플이 깔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수단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을 믿으면서 믿음과 소망과 함께 오늘의 문제 참여해주세요. 10%일까요? 25%일까요? 50%일까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1번도 많이 나오고요. 2번도 나오네요. 10명 중 1명이겠죠, 당연히 하신 분도 있으시고 4명 중 한 분인 25%일 것 같아요 하신 분도 있으시고 일단 3번은 없네요. QR코드를 직접 이렇게 찍고 결제를 하고 좀 도시를 중심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 QR코드 전자결제가 생겼다는 건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휴대폰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 거예요. 너무 비싸고 구입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하루속히 그곳에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참여해 주셨어요. 이런 기도의 한 줄 한 줄로 여러분 함께해 주세요. 가격 때문에 못 사니 저도 언젠가는 더 섬기고 도울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기도합니다 하셨던 5632님도 계셨고요. 샵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립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올려드리고요. 화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이어집니다.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하나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3: 라디오를 살 때 정보기술 교류사나 보이부 이런 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구월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4: 예.
3: 그러니까 돌려도 빅빅 빈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궁금증에 그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국동 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되게 추운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나. 끝나고는 이제 찬송인지 찬양인지 나오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그게 와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멋지다 이런 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4: 10대 때 호기심으로 라디오를 분해하고 처음 들었던 극동 방송. 익숙한 멜로디와 익숙한 창법 그리고 익숙한 언어에 귀를 기울였던 남포가 고향인 이은석 형제의 극동방송과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북한에서 10대 때부터 우리 중학생 때부터 극동방송을 청취한 이은석 형제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네. 지난 시간에 이제 10대 때 극동방송을 처음 이제 가족들과 함께 들으시고, 돌연 아버님께서 이 방송은 위험하다면서 몇 년 후에 갑자기 이 동판이라고 하나요?
3: 네, 그 납 때문에 동나투로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렇게 돌릴 수 없겠고 이렇게.
4: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듣지 못하시다가
3: 네.
4: 그래도 방송을 통해 들었던 기도의 한 줄 한 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오늘은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올려드렸던 그런 기도의 은혜들과 함께 외화벌이를 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접하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을 찾아갔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렇게 5년 전에 이곳에 정착을 하셨는데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도 제3국에서의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3: 네.
4: 처음 주파수를 맞추신 분도 있으실 거고

0: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면서 뭐몇번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1: 네.
0: 이 방송을 교회 삼아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1: 맞죠.
0: 우리 그분들에게 극동방송은 지금 돌이켜보니, 이곳에 먼저 온한 사람으로서 지금 돌이켜보니 네모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1: 아, 네, 이제 극동방송은, 제가 철없던 저의 어떤 세계관을 이렇게 변화시켜주고, 또 잃을 수 없는 어떤 기적을 만들어준, 기적을 선물해준, 그런, 거였다. 아, 기적을 선물해준 거였다. 그러니까 모르게 받은 선물이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래서 그때 나에게는, 기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것 같아요.
0: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이 완벽한 조각들이었고,
1: 네.
0: 하나하나에 다 기적이었다.
1: 네. 그래서 성경을 지금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라서 그렇게 그때 일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이 세상이 정말 힘들다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것이 많고 절망 속에 있을 때는 정말 믿어지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 아마 거기에 응답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믿조의 본전이라고 찾고 불러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아멘. 근데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잖아요.
1: 네.
0: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뭐 성경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겠지만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북녘땅에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 형제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준다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만약 뭐 고향 땅을 직접 가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날도 있겠고 그런 소망을 갖고 소개를 한다면 하나님은 형제님에게 어떤 분인가요?
1: 하나님은 나에게 전부죠.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자면 끝이 없죠. 네. 하나님 없이면 살수 없는 저로서는 하나님은 일단 세상을 만들었고, 예. 처음부터 끝까지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위대하다라는 말로 부족할 만큼 정말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 우리 모두의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나의 전부인 너무나 좋은 그 무언가를 전하고자 하는 우리가 소명이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고향의 친구나 가족들이 너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1: 아, 나의 전부이기 전에 우리의 전부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창조했기 때문에 나도 보시고 너도 보신다. 네. 단 하나님을 존재만 인정하고 그분한테 부르짖으면 언제든지 응답하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한국에 산다고 해서 잘 들어주고 북한에 산다고 해서 잘 들어주는 분이 아니고 한국에 살든 북한에 살든 다 하나님은 똑같은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부르면 아마 살아갈 희망이 생기고 또 우리의 생명력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좀 믿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0: 아멘.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를 이전에 창조하시고 계획하셔서 보내신
1: 네.
0: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알고 또 그렇게 얼굴을 마주하며 나눌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또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여쭙고 있거든요. 고향 땅에 계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해외에서도 이 방송을 그리고 외부 정보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듣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은석 형제의 과거의 나에게 할수 있는 말일 것 같아요. 해외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같은 청년일 수도 있고요. 그 남녀노소 모두에게 할수 있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세요?
1: 네, 일단 전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만, 어찌 되었건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0: 믿고 의지하고 지지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사람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배고프면 먹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뭔가 지지할 것이 있고 의지할 것이 있고 믿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볼 때 저의 경험으로 놓고 볼 때는 사람은 사람을 믿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일단 사랑하는 존재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북한 분들은 이제 그 김씨 일가를 많이 믿지 않습니까? 네, 김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렇게 쭉 세습되는 그 통치 혈통을 기반으로 한 그런 이 사상을 믿는데 다 고집된 것이다라는 것은 아마 다 깨달았을 겁니다. 단지 그것을 말할 수 없을 뿐이고. 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모든 통치 방식이나 그 이론적인 것이 다 성경에서 가져왔습니다. 실례로 당의 율적 용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라고 하는 북한 주민들이 모두 이 원칙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마저도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10계명의 명을 그대로 벗긴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네. 왜냐하면 성경의 다 내용이 이렇게 북한에서 하는 것과 똑같아요. 다만 하나님의 이름 위에 김일성, 김정의 이름이 바뀐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과 고지실 구분하려면 성경을 보면 알고 또 성경을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찬송을 듣거나 이 방송을 들으면 아 모든 것이 진짜고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은 아 이 진리가 무엇인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의 한 생을 살면서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정말 진리를 추구하면서 고집된 것을 부정할 수 있고 진리를 따르면서 그것을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당당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1: 고향 땅에서 우리 고향 땅에 있는 아직 가족들도 있으시고 친구들도 있으시잖아요.
0: 네.
1: 전하고 싶은 또 마지막 말씀이 있으실까요?
0: 네. 그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어떠할지는 제가 겪어봐서 다 알지만은 또 그들의 심정을 제가 또 어떻게 감히 여기서 알겠습니까? 하지만 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 희망이라는 것은 제가 남과 북을 다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저 무슨 소리냐,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할 수 이렇게 돌릴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많이 들어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은 오늘부터 믿고 따르면 내 삶이 바뀌고 내 삶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믿고 견디고 잘 살아내면 언젠가는 우리가 같이 만날 날이 있고 우리가 잘 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언젠가 또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그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복음 통일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저희가 또 찬양 올려드리면서 여기서 이은석 형제와의 마지막 시간 인사를 드릴 텐데요. 혹시 나누고 싶은 찬양 있으실까요?
0: 저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예, 주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자 지으신 세계는 정말 위대하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희양찬란하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첫 번째 어떤 다른 삶을 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다. 이것을 넘어서면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마음을 빌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1: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찬 그 은혜를 남과 북이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또 나눌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 온 우리 이은석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신청 찬송이었던 우리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이야기를 나눠줬던 형제님의 찬송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을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통해 들으시면서 많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0258님은 부산에서 이동하는 중에 듣고 있습니다. 북한 이야기 너무 좋아해요. 저 왜 좋아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겠죠? 하시면서 성경대로 만든 북한의 정책들 처음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라고도 남겨주셨어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기도할 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북한을 조금 더 알아가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더 또렷해지는 OFP 될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뼘 차이도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오늘의 한뼘 차이 정답을 보내주고 계신데 선물 소개를 하면서 정답을 마지막으로 조금 더 기다려볼게요. 북한에서 휴대전화 가입수를 인구수에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가입을 했을지 10%일지 25%일지 50%일지 10명 중에 1명꼴로 휴대전화를 가입했을지 4명 중에 1명꼴일지 2명 중에 1명꼴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오늘도 문자로 퀴즈 정답 또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OA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 그리고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지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잘 모르겠어서 중간으로 찍습니다 하셨던 8942님 25%라고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아, 잘 찍으셨어요. 정답은 2번 25%입니다. 생각보다 저는 많다고 여겼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근데 이게 정말 실제로 4명 중 1명꼴로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휴대폰을 2대, 3대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북한에서도 한 사람이 뭐 2대, 3대, 뭐 4대까지 갖고 있을 수가 있어서 대략적으로 가입한 휴대폰 수를 봤을 때 북한의 인구 2,600만 명 정도 중에서 약 25% 수준의 휴대폰을 가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 휴대전화 시장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해요. 올해 초에 한 기관에서 분석한 결과 이 4명 중 1명꼴에 25% 정도라고 하는데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북한의 휴대전화로는 우리가 뭐 인터넷을 사용하고 뭘 검색하고 뭐 여행 갈 때 해외여행 갈 때 뭐 이것저것 검색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걸 전혀 검색할 수가 없죠. 통제받는 사회이기 때문에 통화만 문자만 사진만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국한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얼른 통일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휴대폰이 전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선 우리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통제받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극동방송이 있어서 은혜 가득한 오후 보내고 있습니다. 5378님 정답도 보내주셨고요. 1번일 것 같았는데 2번이네요 라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북한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웹피데이 통해서 또 들으시면서 북한에 대한 소식을 다양한 경로로 또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중보자로 나아가길 바라면서 얼른 50%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 소망처럼 그리고 이 기술의 발전이 통제가 아닌 복음의 통로로 확장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는 제가 방송 후에 선정해서 개별 연락드리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 OAP데이는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마냥 기다리고 그냥 흘린 말 한마디를 가슴으로 기억하고 단 한순간을 위해 며칠을 쏟아붓고 가장 좋아하는 것까지 양보한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사랑은 미련한 것, 사랑은 세상의 샘과는 거리가 멀다. 경제학적으로 보자면 가장 비효율적이고

논리학적으로 보자면 가장 비이성적이고 정치 외교학적으로 보자면 협상에서 질 법한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사랑이다. 김은지 작가의 너와 나의 1cm 중에 나오는 구절을 함께 나눴습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을 바라볼 때는 비효율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겠지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랑 믿으시고 사랑받은 자처럼 행동하는 따뜻하고 온전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립니다. 2장에서 살필 사무엘상 24장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극적으로 구출된 이후 엔게디 요새에 머무를 때의 내용입니다. 그는 이제 위험한 순간을 넘기고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을 쫓아내고 돌아오는 사울에게 누군가 다윗에 대한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3천 명을 택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엔게디 광야의 들염소 바위라는 곳까지 왔습니다. 사울은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다윗을 잡는 일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을 해하려 한다고 누군가 그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울 곁에 있는 신하 중 누군가가 충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시편 7편 표제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시편 7편에는 베냐민 사람 구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구시는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 중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지파의 어느 집단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 보든 그는 다윗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사울은 굳이 한 사람에 의해서든 그에 의해 충동된 여러 사람에 의해서든 다윗이 자신을 해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을 쫓아내고 돌아오자마자 엔게디 광야로 향했습니다. 블레셋을 칠 때도 뽑지 않았던 정예군 3,000명을 택해서 말입니다. 엔게디 광야는 사실 동굴과 큰 바위가 많고 산세도 험한 곳이었습니다. 사울은 유대의 무더운 광야, 그것도 산세가 험한 지역까지 올라오면서 힘들었든지 잠시 쉬려고 그 근처에 있는 동굴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3절에서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잠시 쉬거나 눈을 붙이려고 들어간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들어간 굴은 마침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숨어있던 동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다윗과 그 일행이 자신의 대적자 사울을 없애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행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이들과 같이 이 순간이야말로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이 지독한 시련을 끝낼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흔히 가질 수 있는 오해와 유혹을 또다시 보게 됩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에서 사랑했던 모든 것을 외면할 수 있는 결단력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 볼까요?

0: 아메님이 전하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쓴 편지 바로 만나봅니다.
1: 사랑하고 보고 싶은 아들에게, 아들 건강히 잘 지내고 있니? 너무나 보고프다. 20년 가까이 보지 못한 아들, 이제는 어른이 돼서 가족을 이루었겠지. 내가 떠나는 날

0: 자꾸 떠오르면서 눈물이 서리 없이 내리고 있다. 지금 편지를 쓰는 이 순간도 너를 보지 못하는 가슴 아픔, 마음이 다 찢어진다. 인차 갔다 오겠다고 약속하고 20년이나 가지 못한 엄마를 많이 음악해라. 엄마 구실을 못한 죄책감으로 나 자신이 보기도 싫었다. 사랑하는 아들, 이국 땅에 와보니 고향이 너무나 소중했어. 먹을 것은 풍족하지 않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어선더선 있으니 얼마나 행복했니. 없는 살림이지만 너를 손잡고 학교 길로 함께 걷던 길, 아버지 한 대 매를 맞았던 너를 업고 달리면서 할머니 집으로 가던 길, 여름에는 내가 수행했던 겨울가 아름다운 산, 얼마나 고고프고 보고프다. 아들, 오늘이야 소식을 전한다고 욕 많이 해.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임차 너한테 가고픈 마음은 간절했으나 길이 막혀 갈 수 없었어. 너도 이제는 어른이 됐으니 내가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해했으려고 본다. 그래도 소식이나마 너한테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어. 너는 이 소식길이 어떻게 열리는지 알 수 없을 거야. 소식의 길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야. 엄마가 무슨 소리를 해? 라고 너는 생각하고 말할 거야. 이제부터 엄마 말을 잘 들어. 처음 약속은 엄마가 지키지 못했지만 두 번째 약속, 이 세상에서 만나지 못하면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이야.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셔. 그러니 너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해. 믿어야 해. 천국에서 다시 엄마와 만날 수 있어. 이번에는 인간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 의심하지 말고 그분을 믿어. 엄마의 소원이다. 약속해. 내가 전하는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죄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늘에 승천하시어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세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어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믿고 그분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이 소식은 복음이야.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고 해. 짧은 말로 복음을 이해하기 힘들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너를 인도했을 줄 이 엄마는 믿는다.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이 평안, 기쁨을 얻고 소망을 품고 이국 땅에서 꿋꿋이 살아가고 있어. 너도 그곳에서 주님을 믿고 평안, 기쁨, 천국을 누리면 살아. 주님께서 믿는 너에게 행복하게 해주실 거야. 만나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 살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 알침하고 건강하고 주님이 복 많이 받길 기도할게. 안녕히 잘 있어. 하나님, 언제나 눈이 밟혀 잊혀지지 않고 눈물로 그려받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새 생명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복음을 전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을 원하고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간절한 기도 응답하여 주시어 사랑하는 아들, 일가 친척들을 만나는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고향에 복음이 들어가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보고파도 볼 수 없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하는 정실 자매님의 오늘의 편지. 고향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아들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그리며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북한이 고향인 정실 자매님의 편지로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느 담임 목사님의 고백인데요. 토요일에 주보를 만드는데 부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입니다 라고 답하며 끊으셨대요. 어딘가 제목이 짧다고 느낀 부목사님이 다시 전화해서 목사님 그 다음엔 뭐라고 적을까요? 라고 물으니 이 목사님께서는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자,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이제 딱 주보를

보고를 봤는데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목사님이 그게 은혜가 더 됐다고 합니다. 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하구나. 그래요, 감사와 기쁨은 내 모든 요구가 완벽히 채워졌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 오늘 하루 또 이 오후 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충분합니다 라고 기쁨과 감사로 고백해 보는 건 어떨까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옹기장의 찬양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홍경희의 음성으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이 고백을 남겼을 때요, 과연 그의 삶에 아무런 부족함이나 고통이 없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 그의 인생은 늘 쫓기고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결핍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모든 결핍과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오늘 우리도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님, 나의 목자 되시니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며 온전한 기쁨과 감사 올려드리는 이 오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3시 드라이브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오후 3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9003번님, 뭐죠? 왜죠? 문예정 PD님이 왜 나오죠?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이번 주부터 오후 3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3시 드라이브라는 이름으로 나른한 오후, 또 당 떨어지고 낮잠 자기 참 좋은 시간이잖아요. 이때 은혜의 드라이브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사연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고요. 광주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로그인 하시고

댓글로 자유롭게 마음껏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아무 이야기 모든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0153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면서 홀리 홀리 홀리 거룩 거룩 거룩 영어 찬송 함께 하시죠.

바리톤 김주택이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아멘.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감사가 가능하죠. 바쁜 하루 중간인 이 시간에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아 오늘 조금 버겁다. 오늘 좀 어렵다 싶으실 땐 극동방송을 통해서 찬양 들으시며 또 말씀을 마음에 채우시면서 감사를 회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셋이 드라이브 함께하고 있습니다. 출석 퀴즈가 있는데요. 이 퀴즈 맞춰주신 분 중에 오늘은 딱 한 분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나른한 오후, 당 떨어지는 오후, 아메리카노 이용권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출석 체크, 출석 퀴즈 정답 보내주시면 출석 체크가 완료가 되는데요.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오프닝에서 함께 나누고 또 찬양까지 이어서 함께 들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를 히브리어식으로 옮긴 표현은 무엇일까요? 1번 여호와 로이, 2번 여호와 이레. 여호와는 나의 목자를 히브리어식으로 옮긴 표현은 무엇일까요? 1번 여호와 로이, 2번 여호와 이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출석 체크해 주시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를 히브리어식으로 옮긴 표현은 무엇일까요? 1번 여호와 로이, 2번 여호와 이레. 아이빅 미니스트리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힘차게 함께 찬양하시고요. 여러분의 출석 체크 기다리면서 찬양 후에는 인문학을 하나님께 함께합니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정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조정권 시인의 시 흰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백이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흰 먹으로 흰 산을 그리고 흰 먹을 갈아 흰 산 첩첩이 그리지만 아직도 흰 산엔 가닿지 못하네. 흰 산 늘 구름이 자욱하다. 흰 산 늘 구름 끼고 자욱하다. 흰색은 모든 빛이 하나로 만나는 순수한 시작점입니다. 화가의 첫 터치를 기다리는 흰색은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빈 공간입니다. 먹은 원래 검은색. 그름을 가지고 만 번을 찍고 그 다음 아교를 넣고 만 번을 찧어 먹틀에 넣고 재 속에 넣어 말린 후 그늘에 장시간 건조시켜 탄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얼마나 많은 검은 먹을 갈아서 흰 먹을 얻게 된 것일까요? 그런데도 아직도 흰 산에 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볼 때 흰 산은 흰 먹으로 그려도 도달할 수 없는 먼 산임을 알게 됩니다. 그 먼 흰 여백이 우리를 더욱 애틋하게 합니다. 흰 산 늘 구름이 자욱하다. 언젠가 그곳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일본의 유명 디자이너 하라켄야의 저술 백의 서문에 유명한 선언이 나옵니다. 백은 색이 아니다. 감수성이다. 흰색은 물리적 색깔을 넘어서 그것이 지닌 비움, 여백, 잠재성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백은 단순히 비워둔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작가는 모든 것을 채워넣는 대신 일부를 남겨두어 독자가 스스로 해석하고 느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합니다. 이것은 마치 정신의 객석을 준비해두는 것과 같습니다. 무대가 공연자를 위한 공간이라면 여백은 감상자가 들어와 앉아 사유하고 감흥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흰색은 여백입니다. 여백은 결핍이 아닙니다. 초대입니다. 빈 공간이야말로 가장 큰 환대입니다. 시인들은 여백을 맵시 있게 다루는 선수들입니다. 겨우 몇 글자 써놓고 이야기를 다 했다면서 펜을 내려놓습니다. 말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그 몇 글자가 영혼의 메시지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은 문장이 가장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광고 회사에서 제작물을 인쇄할 때 원래 사이즈에서 3에서 5mm의 돌연이라는 작은 여분을 둡니다. 책이 좀 더 부드럽게 쉬게 하는 공간입니다.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각이 잡히면, 너무 여분이 없으면 삶이

빡빡하고 각박해집니다. 조금은 헐렁하게 구김도 약간 있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든 설렁설렁 들어갈 수 있는 여백이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더욱더 여백이 필요합니다. 여백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자리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 계획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의 뜻과 비전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여백이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여백이 있는 신앙이 좋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3시 드라이브 함께하고 계시고요. 출석 체크 퀴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출석 퀴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히브리어식으로 옮긴 표현은 무엇일까요? 라고 퀴즈가 나갔고요. 1번 여호와 로이, 2번 여호와 이레, 보기까지 드렸습니다. 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 샵 0153번으로 출석 체크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 9745번님, 예일교회 박경자 권사님께서 또 문자로 인사 나눠주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6433번님, 정답 이거 맞죠? 라고 하시면서 운전 중에 신호등이 모두 초록불이라 목숨 걸고 보내려다가 정차하고 보내신 거 맞죠? 자, 목숨까지 거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정차하시고 보내주시면 되겠고, 특별히 오후 3시에 여러분 뭐, 무엇을 하면서 방송 듣고 계시는지도 갑자기 궁금하네요. 자, 3014번님도 출석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가을 하늘 또 시원한 바람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673번님, 그래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멋진 고백으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자, 앞서 들으신 인문학을 하나님께 다시 듣거나 주변에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은 인문학, 인문학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립니다.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함께하는 이 인문학을 하나님께 좋은 건 뭐 여러 번 들어도 질리지가 않죠. 자, 인문학을 하나님께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문학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내용처럼 그래요. 여백 있는 사람, 여백 있는 신앙인이 되길 바라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호산나 싱어즈의 찬양 함께하고 올게요.

자, 9745번님께서 피디님, 저의 퇴근길 함께 하게 돼서 정말 정말 기쁩니다. 이제는 매일 출근할게요. 라고 하셨는데요. 좋아요, 좋아요. 오후 3시가 퇴근 시간이면 출근은 몇 시 하세요? 나 너무 궁금하네. 어쨌든 즐거운 출근길 또 퇴근길 함께하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 시간엔 어디서 무얼 하면서 방송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3시 드라이브 이번 주부터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출석 퀴즈 정답은 바로바로 1번 요호와 로이였습니다. 깊어져가네 나의 자, 너무나 당당하게 2번입니다. 당연히 2번이죠.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자, 요호와 로이입니다. 다음에 다시 여쭤볼 거예요. 네. 자, 오늘 딱 한 분 선정해서 아메리카노 이용권 보내드리기로 약속했는데요. 5941번님께

와, 우리 5503번님께서 저 성경 낭독할 거예요. 벌써 3독 도전 중입니다. 출애굽기 31장 들어갑니다 라고 하셨는데, 레위기 지나고 민수기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요. 어쨌든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그래요, 우리 5503번님처럼 성경을 더 가까이 하며 요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신 주님,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는 멋진 오후, 또 멋진 하루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오늘도 3시 드라이브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문예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는 더 이상 옛 창조의 한계를 따라 살지 않고 새 창조의 존재,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생명 속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닫힌 에덴의 문을 여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첫 걸음이 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약속한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순히 미래의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안에서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이미 시작된 천국의 현실을 이 땅에서 증거하고 드러내며 복음의 향기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사는 자입니다. 이제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눈물과 사랑, 그 간절함을 회복하고 나의 죄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새로운 생명을

0: 생명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경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 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다문화 유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유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고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동광주노회에서는 동광주노회 주일학교 교역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주일학교 교사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고 장소는 광주북구 삼정로에 위치한 광주두암중앙교회입니다.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9월 8일 화요일까지 010-9377-2800번 010-9377-28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다니엘 기도회와 광주지역 복음화협의회는 리스타트 광주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이고 장소는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입니다. 강사는 영화 부흥의 제작자인 윤학렬 감독이고 찬양 인도는 우미쉘 워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국에 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아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여호수아 돌파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이고 장소는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에 위치한 광주 극동방송 1층 공개홀입니다. 함께하는 기도회 뜻이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3-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라는 고백. 순복음 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입니다.
1: 이번에 극동방송에서 대규모로 대구 교계를 위해서 전도대회를 해주셨기 때문에 대구 교계 목회자들이 좀 확 깨어난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번에 전도대회를 보면서 아, 전도해야 되는구나. 또 이런 전도대회가 가능하구나. 전도에 대해서 약간 힘들어했던 우리 대구 또 영남권 우리 교회들에게 큰 자극제가 된 아주 좋은 의미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신 분들은 극동방송의 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돼서 또 우리 교회까지 오면서 참 거부감 없이 그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뵐 때 참 감사하고 그리고 아 극동방송에 참 빚을 많이 줬구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그때 우연히 극동방송을 알게 돼서 지난 40여 년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자라온 세대입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뭐 지금까지도 극동방송을 저희가 사랑하고 있고 특별히 개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영남권 전도대 그것뿐만 아니라 극동방송이 70년 동안 해주셨던 일들을 잘 이어서 계속 또 다른 70년을 달려가 주시길 바라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 영남권 교회에 자극을 주었던 것처럼 앞으로 또 통일 시대를 맞아서 극동방송의 좋은 또 선구자 역할도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순복음 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그들에게 쓴 음식을 먹게 하며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겠다. 이는 예루살렘 예언자들이 온 나라에 죄악을 퍼뜨렸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 예언자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그들은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들은 나 여호와에게서 받은 환상을 말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환상을 말한다.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며 고집을 피우고 자기 멋대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너희에게 아무런 재앙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예언자들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내 말을 듣거나 보지 못했고 내 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았다. 보아라, 나의 분노가 폭풍과 태풍처럼 몰아쳐 악한 사람의 머리를 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분노는 내 마음속에 계획한 것을 모두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너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것이다. 나는 그 예언자들을 보낸 적이 없는데도 그들은 달려나가 자기 마음대로 말한다. 나는 그들에게 말한 적이 없는데도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 그들이 나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했다면 내 말을 내 백성에게 전하여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짓에서 돌아서게 했을 것이다. 내가 가까운 곳에 계신 하나님이고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은 아니더냐. 나 여호와의 말이다. 사람이 아무리 숨어도 나를 피할 수는 없다. 나는 하늘과 땅 그 어느 곳에나 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는 예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한다. 이 거짓말하는 예언자들이 언제까지 그런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한다. 그들은 서로 그런 꿈 얘기를 하여 그들의 조상이 나를 잊고 바알을 섬겼듯이 내 백성도 나를 잊게 하려 한다. 꿈을 꾼 예언자가 그 꿈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내 말을 받은 사람은 그 말을 진실하게 전해야 한다. 겨와 밀은 결코 같을 수 없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 말은 불과 같고 바위를 부수는 망치와 같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거짓 예언자들을 치겠다. 그들은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고 있다. 보아라, 이 예언은 여호와에게서 받은 것이다 라고 혀를 놀리는 이 거짓 예언자들을 내가 치겠다. 보아라, 내가 거짓 꿈을 예언하는 예언자들을 치겠다. 그들은 거짓말과 헛된 가르침으로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이끌고 있다. 나는 그들을 보낸 적도 없고 세운 적도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 백성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 백성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예레미야야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여호와께 무거운 짐이 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던져버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대답하여라. 어떤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한 것이다. 내가 그와 그의 온 집에 벌을 내리겠다.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단지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묻고 절대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은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하는 그 말이 짐이 되기 때문이다. 네가 그런 말을 하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르치는 것이다. 너는 예언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보아라. 내가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은 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으나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를 들어올려 내 앞에서 내쳐버리겠다. 내가 너희를 던져버리고 너희 조상과 너희에게 준 이 성, 곧 예루살렘도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를 영원한 웃음거리로 만들겠다. 너희는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의 신하들과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잡아간 뒤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여있는 무화과 광주리 두 개를 나에게 보여주셨다. 광주리 하나에는 처음 열려 잘 익은

좋은 무화과들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다른 광주리에는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들이 들어있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무엇이 보이느냐?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무화과가 보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아주 좋은데 나쁜 무화과는 너무 썩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에서 바빌로니아 땅으로 쫓아낸 유다 백성을 그 좋은 무화과처럼 좋게 여기겠다. 내가 그들을 잘 돌보아 주겠고 그들을 다시 유다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헐지 않고 세우겠으며 뽑지 않고 심어서 자라게 하겠다. 또한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나는 그들의 여호와가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한다.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이 땅에 살아남은 모든 예루살렘 백성과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너무 썩어서 먹을 수가 없는 나쁜 무화과와 같다. 내가 이 땅의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그 백성을 악한 백성으로 여기며 미워하게 하겠다. 모든 나라 백성들이 유다 백성을 비웃고 조롱하며 손가락질을 할 것이다. 그들은 어디든 내가 흩어놓은 곳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전쟁과 굶주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이 모두 죽임을 당할 때까지 칠 것이다. 그들은 내가 그들과 그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다시는 살지 못할 것이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방송 채널에서.

0: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풍영정길 470에 위치한 예수나무교회 최준석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람이 살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어떤 것이 길인지 길에 대한 지도라든지 또 사람들에게 묻는다든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보다 더 훨씬 우리에게 수월한 게 있습니다. 요즘엔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잘 따라가면 된다고 말하지만 그 길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보다 더한 방법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부터는 근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길조차도 즐거운 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제자들의 상태가 한마디로 말하면 길을 잃어버린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 3년 동안의 삶을 살아왔는데 그 3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면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르시면 머무르면 되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지내는 것이 즐거운 일이었고 또 앞으로의 기대와 소망이 가득했던 시간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더니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다 굴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가룟유다는 그곳을 떠나 갑자기 사라지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예수님과 분리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꿈꾸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정말 근심이 가득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시간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이 가득한 자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 그 근심에 대한 해답을 뭐라고 하시는가?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길이요

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도마의 질문이 우리의 질문일 수 있죠.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 길, 진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 앞에는 정관사, 해라고 하는 그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이 말의 뜻은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진리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고 있는 그 많은 생명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그 길, 오직 그 진리, 그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 쓰셨던 바로 그 이야기가 이곳에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하고 확실한 길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가는 길이라고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그 길이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물을 겁니다.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또 어떤 것이 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우리는 길이라고 말하면 그냥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고 또 구원받는 길이고 우리의 삶이 좀 나아지는 길이고 지옥 가는 길이 아니라 천국 가는 길이고 이곳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가 많죠. 예수님 믿어. 그러면 너는 천국 갈 거야. 이와 같은 거 말입니다. 그 말이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이야기하실 때 가장 궁극적으로 정말 가야 할 길에 왜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셨는가의 방향, 목적지가 어딘가 하면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길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호도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목적지에 이르는 방법과 방향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길이 아니라 목적지가 분명해야 해요. 그리고 방향이 분명해야 해요. 우리가 가는 길의 목적지와 방향이 천국인 게 맞습니다만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다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길인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목적지와 방향과 그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죄악 때문에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그들이 가야 될 길 중에 가장 중요한 길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차단되고 말았어요. 완전히 차단되고 말았어요. 화염검을 두어서 그곳을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진 것이 바로 죄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중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지요. 그런데 그 성막도 맨 앞에 보면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지성소는 완전히 차단되었어요. 양의 피를 들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지성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지성소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지성소로 가는 길마저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갈 수 있고 또한 간다고 할지라도 대제사장만이 그리고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곳.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실 때 숨을 거두실 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그 생명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실 때 놀랍게도 그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져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살 길, 새로운 살 길이 어디인가? 그 휘장이 열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말씀드렸지요. 지성소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고 말씀합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막을 제거하시고 화염검을 제거하시고 그 모든 장벽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 앞에 서게 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자꾸 삶을 살면서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대로 내 계획과 내 지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많고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많은데 바른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바른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고 다른 길로 갈 때도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라고 말이에요.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야말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 붙들고 가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얼마 전에 우리 울산에서 오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잖아요. 전라도와 경상도에 대한 이야기를 식사 중에 잠깐 했어요. 그러다 문득 떠올려지는 것이 있어서 제 마음의 자랑처럼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 때 광주의 외곽도로가 처음 시작될 때쯤이었어요. 화순에 다녀오다가 어떤 사람이 신호를 보내서 갓길에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묻는 겁니다. 제가 동광주 톨게이트를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니 제게 좀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잠깐 설명하려고 하다가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를 따라오시라고. 이분의 말투가 경상도 말투였고 그리고 이곳을 지금 처음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곽도로의 통행료도 제가 계산하고 동광주 톨게이트로 나가는 길 앞에까지 가서 그곳에 차를 세우고 이쪽으로 우회전해서 가시면 톨게이트로 갈 수 있다고 제가 가르쳐드린 후에 제가 제 길로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당시에 경상도와 전라도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있었을 텐데 제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전라도의 인심을 보여주자. 이런 거 말입니다. 어떤 마음일지 모르나 이 사람은 적어도 이곳에 와서 그곳에 있던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나를 친절하게 내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었다. 그분의 생각이 계속 남아있지 않았을까? 적어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전라도에 왔던 기억을 떠올릴 때 그 이야기를 한 번쯤은 다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말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길에서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차를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옆에 사람과 계속 이야기했겠지요. 어떻게 가는 게 맞을지, 저기에 맞는 것인지. 와서 보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새 길이, 새 도로가 나 있고 그 길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확신이 없을 그때에 결국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겠는데 비상등을 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중에 아, 저를 따라오시라고. 그리고 친절하게 누군가가 나의 길을 앞서가고 나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안심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이라고 하시는 것은 그보다 더한 길입니다. 저는 혹시 실수할 수 있을지 모르고 제 뒤를 따라오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힘든 일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은요, 주님의 손 꼭 붙들고 가는 길에는 실수가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우리가 때로 불안하고 우리가 때로 낙심하고 우리가 걸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상황 중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길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믿고 가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그 모든 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은 아빠나 엄마의 손을 붙들고 가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곳이 낯선 길이든지 낯선 도시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그 아이에게는 평안함의 시작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맡겨드릴 수 있는 은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가득 들어있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도 있고 계획들도 있고 꿈꾸는 일들도 있을 텐데 그것도 나 혼자 가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함께 가십니다. 주님이 동행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오늘 그 길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면 그 생명의 길로 가다 보면 그러면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을 때가 있고 즐거움이 있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누군가가 운전하여 가는 그 길, 누군가에게 맡겨버리고 가는 그 길은 근심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운전을 맡겼는데도 옆에서 계속 간섭하죠. 우리 전에 가야 되는 거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가다 보면 또 그래요. 지금 가는 길이 맞아요? 지금 가는 길이 옳아요? 1차선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3차선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과 함께 하신다고 하신다면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얼마나 주께 맡겨드릴 수 있는가? 얼마나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와 동행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길에서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 점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우리의 가야 할 곳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 그럼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천국도 그 안에 우리가 꿈꾸었던 소망도 기대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은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길이 확실한 이유가 저는 그 다음에 두 가지에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진리이기 때문이고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확신하고 가야 되는 이유, 예수님의 길이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야,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이야. 예수님께서 그 길 따라가면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진리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는 거짓의 반대나 틀리지 않는 지식, 뭐 이런 것들이 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덧붙인 다른 의미가 더 들어있어요. 그게 뭔가 눈앞에 참된 실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된 실제, 진리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참된 실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참인 것이 드러나고 실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길에 대해서 왜 확신하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참이시고 실제로 드러난 분이시다. 우리가 여기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기에 이 길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인지가 중요해요. 진리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만이 진리이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에 실제로 드러나신 분,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넉넉하고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AI 많이 이용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마지막 검색의 끝에 보면 정답이 아닐 수 있으니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 AI도 실수할 수 있으니 정답을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안에서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얼마나 정답인 것처럼 말하는지 그래서 그것을 100% 내가 다 믿게 만들어 놓아요. 그런데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적어놓죠. 틀릴 수 있으니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진리라고 하는 것, 많은 길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오히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로 끝나고 우리 눈앞에는 더 많은 길이, 더 많은 진리의 이야기들이, 더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 그 속에서 무엇이라고요? 참으로 드러난 실제, 실체가 이곳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실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진리가 육신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그러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넉넉한 이유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어요.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어디가 길입니까? 가는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속에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만 쌓여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은 우리 속에 없는 것 아닌가?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길을 말하고 있는, 너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가 곧 진리, 실체가 되어, 아버지의 실체가 되어 이 땅에 있는 오직 너의 길을 인도하는 진리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길 앞에 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야 될 길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스스로 판단했어요. 스스로 생각했어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해답이 되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땅하게 되었다. 그런데 얼마나 시시각각 내가 또 변하고 또 변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확신하고 갔다가도 하나님 이건 제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니 제 뜻대로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갔다가도 돌아올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올 때가 우리의 실체가 아니던가요? 분명히 아십시오. 신앙은 실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그분이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길이요. 그리고 진리가 되셨다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버지가 주셨어요. 왜요? 실체가 되어 이 땅에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케 하시고, 그리고요,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창세기에 죄로 인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어요. 막혀버렸어요. 닫혀버렸어요. 성막과 성전에 지성소로 가는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은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우리 교회가 꿈꾸었던 22장 1절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생명나무의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강물의 은혜의 강물의 길이 트였어요. 그리고 그곳이 닿는 곳마다 모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이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르쳐주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주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로부터 올수 있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도,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십자가도, 그리고 부활의 소망의 새벽도,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께로 가게 하시는 그 길도 이 세상 누구도 줄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길이 있습니다. 진리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생명이 여기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속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길로 가장 잘갈수 있는 방법이 뭘까? 주님께서, 야, 그길 아니다. 이쪽으로 가는 것이다. 그 음성을 듣는 것일까? 또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주님 손 붙들고 가는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것은 서울 가는 길이라면 서울 가는 차가 무엇인지를 내 손에 표가 있다면 빨리 어떤 차가 있는지 그 차를 반드시 타 올라서 그곳에 앉아 있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때로 여기서

0: 사모합니다. 손에 차표도 있어요. 기도도 했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말씀도 내 속에 들려와요. 그런데 선뜻 그 차에 올라가지 못해요. 우리는 그 차에 올라가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온전히 내 삶을 다시 맡겨드릴 수 있게 되는 건 말입니다. 그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그 길, 오직 그 진리, 오직 그 생명.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에고 에이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한 주를 사는 방법도 그 길에, 그 진리에, 그 생명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순례자의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우리의 길이, 그 길만이, 그 진리만이, 그 생명만이 우리에게 해답인 것을 믿고 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풍영정길 470에 위치한 예수나무교회 최준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971국에 3230번 예수나무교회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507년 전에 그 개혁이 운동이 일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반성하면서 다시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냐.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있지 않냐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강대상에서 내 주관 내 뜻대로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주의 종인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면 이거 잘 아는 사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750년 전에 큰 신학자예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받았는데 이 학문, 이성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해 본질을 찾을 수 있다는 사람이야. 대사전을 쓰고 책을 80권을 썼어. 쓰고 수요일 예배에 볼 때에 성령이 임한 거야. 성령이. 성령이 임하고 보니까 나라는 실체를 딱 보니까 아, 이 학문이라는 이 글 쓴 게

0: 헛디다. 내 이 글 쓴 것이 대사전을 쓰고 책을 80권을 썼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건물과 같다. 집단과 같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책을 쓰라고 해도 책을 한 번도 안 쓰고 생애를 마쳤어. 지금 여기 앉은 우리 신학자들이 토마스 아퀴나스 마냥 자기가 아는 지식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내 속에 말씀이 임하니까 아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가 갖고 있는 명예 이것이 다 헛디고디 되는 것을 깨달고 다시 말씀으로 태어날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루터가 오직 성령으로 들어가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렇게 강조하고 성경의 권위보다 인간의 전통과 교리를 앞세운 중세의 교회를 향해서 성경의 권위를 본래대로 회복하자고 하는 운동이 종교개혁이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독일의 말틴 루터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이 스위스에 있는 증인글이나 칼빈 선생님이 개혁자들에 이어서 유럽이 개혁이 확산이 된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에 맞서 성경적 원리를 강조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5대 솔라가 이게 바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에는 5대 솔라가 바로 여기에서 루터, 칼빈, 증인글이 해서 5대 솔라 개혁이 나온 게 5대 솔라예요. 성경, 오직 성경 돌아가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핵심이 사변화된 중세 스콜라 신학을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인위적인 그런 이성적인 걸 반대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신 성경 권위를 회복해서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백석대학교 신대원이 최고 이력서가 좋은 사람들은 모여있는데 그게 성공이냐 이거예요. 그 속에 예수가 없다면,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열흘씩 금식시켜서 하면은 그래도 그때는 아이고 기도해라도 기도 영적인 그런 메시지 나가는데 그 때가 묻고 또 기도 안 하면 또 오뚜기 오뚜기. 16세기 종교에 507년을 두고 야 지금의 한국 교회를 보고 세계 교회를 볼 때 그때의 개혁이 다시 우리가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동을로에 위치한 광주 동암교회 박현덕 목사님께서 사사기 5장 12절을 본문으로 깰지어다 노래할지어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애굽의 억압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종생활을 마치고 애굽 땅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노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추격하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리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다시 덮으셔서 뒤쫓던 애굽 군대를 섬멸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본 백성들은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런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들은 소고를 치며 춤추며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장면은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입니다. 당시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적들의 갑작스러운 침공 앞에서 당황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또 찬송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힌 다음에 군대 맨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가사로 찬양하게 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한 자들이 앞장서게 했고 그 뒤를 향해서 이제 군대들이 대열을 갖추고 함께 적진을 향해서 돌격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때도 친히 전쟁을 주관하셔서 남유다를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유다 백성들은 한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자신들이 기쁘게 찬양했던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라고 불러요. 브라가는 찬송, 축복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 골짜기는 자신들의 시체로 뒤덮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기 때문에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찬송과 축복의 골짜기가 되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두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먼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조건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은 적들의 침입 앞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다짐했죠. 그리고 찬양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진했어요. 현실은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만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찬양할 수 없는 그 현실적인 두려움과 절망 앞에서 있지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5장 전체는요,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부른 찬양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야빈의 억압 아래 지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큰 고통을 겪습니다. 특히 야빈 왕에게는 용맹한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900대나 되는 철병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시민은 탱크예요. 이처럼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거죠.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두려움 속에 지내야 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녀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는 중에도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부르세요. 누굽니까? 바락이에요. 어느 날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야빈 왕 그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넘기셨다. 그러므로 그와 맞서 싸우라. 이렇게 명했던 거예요. 그러자 바락은요, 드보라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함께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락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에게 두 가지 마음이 뒤섞였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락은 시스라 군대가 너무 강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따라서 시스라 군대와 맞서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에게 큰 부담과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드보라에게 나와 함께 가야 한다고 제안했던 거예요. 자, 그럼 바락은 드보라를 의지하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드보라를 의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락이 드보라에게 함께 가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무엇을 붙들기 위한 거예요? 드보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는 드보라에게 함께 가자고 부탁했던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았던 드보라는 나도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고 이 두 사람은 1만 명에 달하는 군사를 이끌고 다불산에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그들의 눈앞에는 뭐가 보여요? 저 아래에 시스라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900대에 달하는 철병거가 버티고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군사들이 진영을 이루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시스라 군대를 향해서 진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 앞서 나아가 싸워주실 것이다. 그러니 진격하라! 이렇게 명했던 거예요. 그러자 바락은 주저없이 시스라 군대를 향해서 돌진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보다 앞서가셔서 강한 비를 내리게 하시고 900대에 달하는 철병거가 진흙탕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시스라 군대는 갑작스러운 이런 상황 때문에 전열을 상실하고 도망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자 바락은 군대를 이끌고 끝까지 쫓아가서 섬멸하죠. 이때 시스라는 야엘이라는 여인의 손에 죽습니다. 이 전쟁을 계기로 가나안 왕 야빈은 급격히 세력이 약해졌고 결국 이스라엘이 야빈을 굴복시킴으로써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드보라와 바락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했던 내용이에요. 그들이 찬양한 내용을 보면요, 이 전쟁을 누가 승리로 이끄셨는가가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 싸워서 이겼다고 노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비를 내려서 철병을 무력화시켜버리고 시스라 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찬양했어요. 드보라와 바락은 백성들 향해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전파하라고 노래했습니다. 이처럼 노래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렸던 거예요. 그들이 부른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 야빈 밑에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게 지내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은요, 큰 길을 다니지 못하고 좁은 오솔길로 다녔어요.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없어서 제대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유를 잃었고 늘 불안과 공포 속에 지내야 했어요. 일상의 삶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셔서 자유를 되찾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막혔던 길이 열리고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은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쳤던 거죠. 이처럼 그들은 전쟁의 승리를 자신들의 공로로 돌리지 않아요. 오직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과연 누구 때문에 자신들이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는지, 누구 때문에 평화를 누리게 되는지를 백성들이 되새기게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의 기쁨과 그들이 받은 은혜를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 야빈의 억압 아래 20년 동안이나 고통당했던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악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 승리에만 조치되어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삶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드보라와 바락은 이 찬양을 통해서 과연 너희들이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 누구를 찬양해야 되는지, 누구를 경배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을 자를 끌고 갈지어다. 자, 이것은요, 드보라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회고하면서 노래한 찬송이에요. 자, 우선 드보라는 누구를 향해서 깰지어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까?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노래할지어다. 누굴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다른 누구가 아니라 먼저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야 한다고 스스로 결단했던 겁니다. 이사의 상황은요, 너무나 암담했어요. 그들은 자유를 잃었죠. 삶이 궁핍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드보라는 낙심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백성들은 별로 변화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나라는 그대로 억압 상태에 있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따라서 드보라는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명령했던 거예요.

드보라야 깰지어다. 이제 일어날지어다. 노래하라. 이렇게 스스로에게 명령했던 거예요. 더구나 이제는요, 하나님의 명대로 시스라 군대와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신이 먼저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드보라는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깰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명한 거예요. 또한 그녀는 바락을 향해서도 일어나라고 명령했어요. 너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특히 이어서 등장하는 찬송은요, 드보라와 바락과 함께 기꺼이 적과 맞서 싸웠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의 일부인 마길 족속,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다니 지파, 이런 지파 출신들은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전했어요. 드보라는 그런 사람들을 칭찬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모든 지파가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은 아니에요.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요, 전쟁에 참여할 것인지를 놓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뭐 했다고요? 생각을 했어요. 전쟁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계속 고민만 했어요. 그러다가 정작 전쟁에 참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들은 생각만 했어요. 행동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길르앗 지파도 요단 동쪽에 머물러 있었고, 단 지파도 배 위에 머물러 있었고, 아셀 지파는 해변과 항구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살았던 그 생업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안주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해 있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소극적이었던 거예요. 반면에 특별히 스불론과 납달의 집합 사람들은 달랐어요. 성경은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다, 이렇게 칭찬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의 범위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과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느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그냥 머물러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혹시 르우벤 지파처럼 생각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해야 될 텐데, 언젠가 해야 되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삶의 자리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일, 내 계획, 내 관심거리만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일에는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믿음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사기 5장은요,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돼요.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생각만 하다가 세월 다 보낼 겁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겁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과거에는 열심을 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열정이 식어버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던 중에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었을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운 형편 때문에 먹고 살기가 급급해서 그냥 바쁘게 살아오다가 어떻게든 주일에 예배는 드리지만 그 이상은 섬기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교회 안에서의 봉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업의 자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잖아요. 그럼 물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생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그냥 안주하고 있느냐? 그냥 먹고 살려고 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느냐?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처도 아시고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꾸짖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앞서갈 거야. 승리로 이끌어 줄 거야. 그러니 일어나.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특히 드보라를 보세요.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죠.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사람이 바뀌려면요, 말부터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변화되려면 말부터 변화되어야 돼요. 낙심이 되고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막 몸이 착 가라앉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만사 귀찮아요. 더 눕고 싶고 그저 그렇게 세월을 보내요.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드보라처럼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요. 일어나라고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노래하라고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돼요. 내가 감사한 일이 있어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가 다시 깨어나요. 내 영이 깨어나요. 죽은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 한 사람이 일어서게 되고 나 한 사람이 일어서면 다른 사람도 일으킬 수 있어요. 드보라를 보세요. 그녀는 자신만 아니라 시사 군대와 맞서 싸워야 했던 바락을 향해서는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길을 가라고 선포하잖아요. 이처럼 내가 먼저 일어서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일터가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네. 내가 일어서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나 반대로 적극적으로 동참한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방관자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저 구경만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페니 크로스비, 이 사람은 생후 6주가 되었을 때 눈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처방 때문에 시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6개월 됐을 때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요. 특히 할머니의 신앙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장애를 비관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해요. 크로스비는 어린 나이에 이런 시를 지기까지 해요. 오, 나는 얼마나 행복한 영혼인가. 내가 비록 세상을 볼 수는 없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만족하며 살기로 다짐했노라. 다른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나는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가. 눈이 멀었다고 울며 탄식하는 것은 나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으리라. 보세요. 그녀는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눈이 멀었다고 울며 탄식하는 것은 나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뭐 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크로스비라는 이름이 생소하게 들리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웬만큼 교회 다니신 분들은요, 크로스비라는 이름은 몰라도 그녀의 영향을 다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녀는 세계적인 찬송가 작사가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분이 지금

0: 다 아시는 찬양이죠? 다 크롭스비가 지은 찬송 가사입니다. 그녀는요, 평생 동안 무려 8,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짓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녀의 인생을 보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을 겪어요. 장애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어요.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평생 동안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결단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결단만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행동했어요.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의 입술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요. 방관자로 있지 말고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해 보십시오. 이 가운데 계시는 분들 중에는 섬기다가 상처받아서 시험이 들어서 멈추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려면은 사실 상처도 받아보고 시험도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자랄 때 어떻게 자랍니까? 하나도 안 다치고 자랍니까? 한 번도 넘어지면 안 됩니까? 넘어져야죠. 넘어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넘어져 봐야 돼요. 무릎이 까져 봐야죠. 아파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자라면서 아프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줍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쑥쑥 흘려나 보다 그러잖아요. 왜요? 아팠으니까 이제 그걸 이겨내면 잘 자라지. 그렇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이 들 수도 있어요.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냥 멈춰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고 묵묵히 섬길 때 신앙이 자라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귀히 보시고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시험도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묵묵히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주시고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붙들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북구 동을로에 위치한 광주 동암교회 박현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513-7620번 광주 동암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름철만 되면 온 집안이 끈적해지고 벽지마저 눅눅해져서 제습기를 잠시만 꺼둬도 온통 불쾌한 냄새와 꿉꿉함이 밀려오곤 합니다. 빨래도 마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온몸이 끈끈해지는 그 답답함을 겪어본 분들이라면 그 습함을 견디는 것은 매우 괴로운 일입니다. 우리의 영적 일상도 참 이와 닮아있는 것 같은데요. 세상 속에서 거친 일들을 겪고 사람 관계에 치이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한 습기가 가득 차오르게 되죠. 삶의 작은 어려움들이 불쾌한 냄새처럼 피어오르고 어느새 감사는 식어버린 채 원망과 염려라는 곰팡이가 생겨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적 꿉꿉함을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은혜의 바람을 일으키는 말씀과 또 기도의 제습기를 가동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실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내 안에 습한 근심들은 사라지고 하늘의 거룩한 평안이 가득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삶의 눅눅한 고난 속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언제든 작동할 수 있는 강력한 은혜의 제습기를 우리 마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저녁 시간만큼은 기도의 제습기를 강력하게 가동시키시고 마음의 꿉꿉함을 말끔히 비워내며 뽀송뽀송하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9월 8일 화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작합니다.

아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청춘 찬양단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신나게 띄워드리면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영훈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세상의 거친 웅덩이를 지나다 보면요, 우리 영혼은 나도 모르게 지치고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적 습도는 낮아지고요, 그때부터 숨통이 트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또는 놓지 못했던 눅눅한 염려와 불평의 찌꺼기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빈자리에 하늘의 상쾌한 은혜와 따스한 위로를 가득 채워주시는데요. 세상의 꿉꿉한 환경에 지쳐 잠시 잊고 지냈던 기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밤 우리가 누려야 할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 신청 찬양, 출석 체크 모두 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보내주시고요,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극동방송 앱과 카톡은 무료니까 여러분 이 저녁 행복하게 함께 우리 소통하며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행저질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0: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 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레,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 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 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1: 네, 좋습니다. 네, 조찬미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 함께 하고요. 오늘 또 화요일입니다. 홍장로가 간다 함께 하겠습니다.

0: 별처럼 빛나는 전도자들을 응원하러 홍장로가
1: 간다.
0: 복음이 필요한 곳이면 대한민국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광주극동방송 전매특허 출동 전도 프로그램 홍장로가 간다에 홍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1: 안녕하세요. 행복한 전도자 포도원교회 홍공숙 장로입니다.
0: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어떻게 장로님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0: 네, 이제 더위가 좀 많이 물러가고 전도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1: 아멘.
0: 전도하다 이런 분들을 만났는데요.
1: 네, 어떤 분들?
0: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까?
1: 오.
0: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1: 어떻게 될까요?
0: 네, 정말 제가 그럼 일단 칭찬해야죠.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
1: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0: 선생님, 무슨 종교를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 네.
0: 죄가 없으면 천국 갑니다.
1: 아멘.
0: 그래서 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성경에 그랬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뿐이어서 꼭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1: 아멘, 아멘.
0: 아멘. 네.
1: 장로님께 또 그런 네. 질문을 누가 또 하셨네요.
0: 네, 많이 하죠.
1: 많이 하시죠.
0: 네.
1: 또 장로님께서 우리의 진리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가 없어지고
0: 네.
1: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 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오셨는데요.
0: 네.
1: 오늘도 이런 전도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또 오늘도 기대해 주시고요. 많은 또 전도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고 또 전도하기 딱 좋은 계절에 함께 전도하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또 전화 전도, 출동 전도 요청하실 분들 있으시면요. 문자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도라고 쓰시고 전도 대상자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사연이 있으시다면 사연을 남겨주시면 그 전도에 장로님과 제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도 역시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출석 체크를 출석 체크 퀴즈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정답을 맞히신 두 분께는 저희가 또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에 들어갈 뿅뿅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로님 문제 주시죠.
1: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뿅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0: 아멘. 아멘.
1: 세상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고 헤매기보다 오직 나를 택하시고 거룩한 뜻으로 이것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손길에 깊이 의지해야 됩니다.
0: 아멘.
1: 네, 힌트가 택하였다.
0: 택하였다.
1: 너는 내 것이라.
0: 내 것이라. 힌트가 이미 다 나와버렸어요.
1: 네.
0: 내 네, 조건이나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나 자신을 판단하던 그런 좁은 틀을 깨고 주님이 우리를 이것하여 부르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품을 때 우리의 지친 영혼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소속감과 평안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장로님.
1: 그렇죠. 네, 내가 너를 네 땡땡하여 불렀다.
0: 땡땡하여 불렀다.
1: 오, 너는 내 것이라.
0: 너는 내 것이라.
1: 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0: 아멘,
1: 네.
0: 아멘. 지금 이미 힌트가 다 나와 버렸는데요.
1: 네.
0: 여러분들 오늘의 퀴즈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뿅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1: 아멘.
0: 아멘.
1: 아멘. 네.
0: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가 있겠고요. 극동방송 앱과 카톡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0: 아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클레시아의 음성으로 목마른 사슴이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와, 많은 분들께서 또 어제 숨어 계시다가 네. 정답을 잘 보내주고 계세요. 장모님.
1: 그러니까요. 오답은 오늘 하나 한 분도 없고
0: 그러니까요.
1: 100% 정답만 보내주셨습니다.
0: 지금 100% 정답만 보내주고 계신데
1: 너무 문제가 쉬웠나요?
0: 그러니까요.
1: 아니에요. 네, 웬만하신 분들은 이사야 43장 1절을 암송하고 계신
0: 맞습니다.
1: 분들이 많아서.
0: 맞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우리 3847번님께서 우리 아까 홍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네. 그런 질문들 많이 봤는데 써먹어야겠어요 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1: 맞죠. 네.
0: 맞습니다. 또 4598번님께서 전도 큰 도전이 됩니다.
1: 네. 도전.
0: 네, 전도를 또 반대로 하면 도전이잖아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0: 열심히 도전하시면서 열매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아멘. 또 우리 6987번님, 0357, 9687, 0318번님 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잘 보내주고 계신데요.
1: 네.
0: 또 5027번님께서 날마다 극동방송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정답은 뿅뿅입니다. 또 잘 맞춰주셨습니다.
1: 오, 네. 정답 주셨습니다.
0: 맞습니다. 네. 우리 또 장로님을 또 환영해주시고 또 반응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시네요.
1: 그러니까요.
0: 우리 장로님 인기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1: 아니요. 이분들은 네, 네. 전도에 관심이 있으신
0: 전도에 분들께. 관심이 있으셔서.
1: 네.
0: 맞습니다. 네. 우리 또 화요일은 홍장로가 간다가 대표적인 또 전도 프로그램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네.
0: 네.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전도에 열정을 불태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석체크 퀴즈 문제는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뿅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 더 이상의 힌트는 뭐 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장로님.
1: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네. 네, 정답을 주셔가지고.
0: 맞습니다.
1: 네, 오늘은 어떤 분들한테 선물을 드릴까요? 처음 사연 주신 분이 계신가요?
0: 두 분이 계신 것 같아서.
1: 오, 네. 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오늘 처음 오셨군요.
0: 네. 아이,

0: 그분들 이제 미주 오시라고.
1: 네.
0: 네. 9433번하고요.
1: 네.
0: 6671번님.
1: 네.
0: 미주 와주세요.
1: 미주 와주세요.
0: 네.
1: 좋습니다.
0: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1: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우리 두 분께는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께서도 선물 못 받았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우리 이 시간 지명하여 불렀으니 그 받은 축복 누리면서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찬양 듣고 왔습니다.
1: 네.
0: 네, 우리 방송 가족들께서 정답을 너무나 잘 맞춰주셔서 네.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1: 네.
0: 저는 그래도 정답 발표는 하고 가야겠죠?
1: 그렇죠. 네, 오늘 정답은 지명이었습니다.
0: 지명이었습니다.
1: 이사야 43장 1절 말씀.

0: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1: 내 것이라.
0: 아멘.
1: 아멘.
0: 네.
1: 장로님. 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네.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1: 맞아요.
0: 아유, 얼마나 감사합니까.
1: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전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0: 그렇습니다.
1: 맞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가끔은 전도하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고 네. 이 전하는 것이 막막할 때도 있겠지만 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그 지명하여 주신 그 감사함을 떠올리면 안전하고는 못 베길 것 같아요.
0: 이제 두려워하는 거, 주저하는 거는 네. 혹시 내가 전도했을 때 거절당할까 봐.
1: 네,
0: 이걸 제일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1: 그쵸.
0: 거절은 전도의 시작이다. 절대 거절에 두려워하시면 안 되고요.
1: 맞습니다.
0: 저희는 담대히 전하기만 하면 그 나머지는 네, 성령님께서 아멘. 책임져 주십니다.
1: 아멘.
0: 아멘.
1: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씨앗을 뿌릴 뿐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들의 마음을 또 돌리시고 영혼 구원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니까요.
0: 아멘.
1: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뿌리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의 영혼 구원 프로젝트 홍장로가 간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전도 현장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장로님.
0: 네.
1: 오늘 전도 현장에선 이번에는 누구를 만나고 오셨을까요?
0: 서울에서 동생이 늘 네. 언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해 주라고 하신 분인데
1: 네.
0: 제가 이제 몇 번 만나고 복음도 전했는데
1: 네.
0: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우리가 전도에 복음을 전했는데도 많이 사람들이 핑계대고 네. 안 나오는 것은 확실한 복음 제시와 영접 기도가 혹시 빠졌을 때 그렇거든요. 그래서
1: 네.
0: 이분한테 만나기가 참 힘들어요.
1: 네.
0: 그래서 전화로 확실하게 복음 제시와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1: 오, 얼른 만나보고 싶은데요.
0: 네.
1: 그러면 바로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네, 내가 들으니까 주의 동생도 예수 믿고 그래서 늘 기도하고 있다고 그 들었거든요.
2: 예, 예.
0: 맞죠? 네, 그러니까 주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진짜 큰 축복이에요.
2: 그렇죠.
0: 그렇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도
2: 예.
0: 아주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언젠가는 다 가야 되잖아요.
2: 예, 그렇죠.
0: 그렇죠. 나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뭐 나이가 많고 적고 건강하고 아니면 아프고 이게 아무 문제가 없고
2: 그렇죠.
0: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2: 예.
0: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언제라도 우리는 오라 그러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2: 예.
0: 그거를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래. 영생 영원히 뭐 70년, 80년, 100살, 1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2: 예예.
0: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준비해 주셨어요. 그게 예. 너무 감사하잖아요.
1: 네, 이번에 만나고 오신 분은
0: 네.
1: 전화하셨다 그랬죠?
0: 네, 전화로.
1: 기분 좋게 좀 시작하는 것 같은 게
0: 네.
1: 장로님의 말씀에 다 이렇게 공감을 해주시고
0: 네.
1: 반응을 해주시니까 뭔가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0: 네, 이분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사실
1: 네.
0: 굉장히 약하시거든요.
1: 그러시구나.
0: 그래서 여름은 정말 힘들다고
1: 네.
0: 할 정도로 몸이 약하셔서
1: 네.
0: 혹시나 나는 몸이 약해서 많이 아파서 금방 가야 되는가 이런 것 때문에 건강하다고 아프다고 이거는 우리가 가는 건 순서가 없지 않겠습니까?
1: 그쵸,
0: 이런 부분들을 설명한 부분인데
1: 네.
0: 참 반응을 좋게 답해 주셨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1: 제가 뭐 많이 그동안 또 행저질라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0: 네.
1: 그동안에 만나 뵀던 분들 중에서는 또 이렇게 반응이 가장 좋으셨던 것 같아서
0: 예, 그렇습니다.
1: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구원의 확신과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장로님께서 너무나 잘 해주셨는데요.
0: 네.
1: 이런 분들은 그래도 뭔가 들을 준비가 돼 있으시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그러면 장로님께서도 전하기가 더 수월하셨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동생이 장로님이시래요.
1: 아.
0: 그래서 여자 장로님이라고. 네. 그래서 얼마나 언니를 위해서 기도하겠느냐. 언니가 또 몸도 약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언니의 동생의 기도로 아마 이분이 마음이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 역시 기도가 네. 쌓여.

0: 그래서
1: 맞습니다.
0: 하나님께서 이분 마음에 이미 들어가 계신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그렇지. 우리 언니처럼 너무 정직하고 아주 착하게 선하게 사신 분은
3: 아이고 별 말씀을요.
2: 그냥 천국에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3: 네. 네.
2: 우리는 아무리 정직함이나 선함이나 어떤 것으로도 갈 수가 없고 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만 갈 수 있는 천국 영생 이거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예. 어떤 돈으로나 공로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3: 예.
2: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주셨어요.
3: 예.
2: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시게 오세요 이렇게 늘 권면하지만 사실 쉽지 않죠. 예.
3: 그렇죠.
2: 그렇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예. 또 동생이 언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3: 그렇죠.
2: 그렇죠. 그거 다 알고 계시죠.
3: 그렇죠.
2: 근데 빨리 뭐 안 움직여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당장 이렇게 교회 못 나고 몸도 약하고 힘든데 그래도 천국 가는 티켓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든든하게 좋겠어요. 하나님 부르신다면 천국 가실 수 있는 확신이 있으셔? 확신이 있으세요. 아, 그렇죠. 아, 내가 과연 이렇게 하나님이 당장 부르신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는가 이걸 잘 모르시겠죠. 제가 그거 오늘 알려드리려고 영생 선물 드리려고 그 어떤 것보다도 영생 선물 받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0: 네, 또 장로님께서 또 열심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1: 네.
0: 감사하게도 정말 뭐 기도하고 예배 드리자는 그런 말에 어떤 거부 반응이나 이런 게 아니라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하면서 정말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니까 또 한번 감사한 것 같습니다.
1: 사람의 마음이 네. 착한 마음, 좋은 마음 받 이런 것 같아요. 성경에 말하는 옥토바. 네,
0: 맞습니다.
1: 네.
0: 정말 제가 매번 매주 느끼는 건데 정말 그 가족의 기도나 네. 그 누군가의 기도가 쌓여서
1: 네. 네 쌓여서 그렇습니다.
0: 그러면은 정말 네. 이게 다른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혹시나 우리 듣고 계신 분들도 마음에 품고 계신 분들이 꼭 한 분 이상은 있으실 건데 그분들을 위해서 꼭 놓지 않고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권면을 꼭 드리고 싶고요.
1: 그렇습니다.
0: 네. 네. 아 정말 이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그들을 기다리고 계실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같아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꼭 영생 선물, 천국 티켓 받으시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뒤에 가면 그런 모습 꼭 볼 수 있겠죠?
1: 그렇습니다. 네. 네.
0: 좋습니다.
1: 네.
0: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좋으신 분이라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죄가 있으면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3: 그렇죠.
2: 우리 언니는 착하게 살아서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3: 아이, 저도 죄도 있다면 있겠지요.
2: 아, 그렇죠. 그러니까
3: 착하게만 살겠어요.
2: 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그 유일하신 분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시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천국은 다시는 눈물도 아픔도 사망도 없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0: 네,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1: 네.
0: 정말 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1: 네.
0: 또 다시는 눈물도 아픔도 없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정말 참 좋은 분이시잖아요.
1: 맞습니다.
0: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목숨까지 또 이렇게 헌신하신 분이시고 정말 안 믿는 분들이 들었을 때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 정말 그런 존재가 있을까? 나를 위해 그렇게 하는 존재가 있어?
1: 네.
0: 좀 안 믿기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제가 꼭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0: 사랑 이야기를. 이야기.
1: 하나님이 우리들을 모든 삶 너무 사랑하셔서 네. 이렇게 천국에

0: 준비해 주셨다. 특히 아픈 사람에게는 다시는 아픔도
1: 그니까요. 예,
0: 죽음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곳이라고 설명하며 네. 다 네, 가고 싶어하고 사모하죠.
1: 맞습니다. 네. 정말 그분들도 얼마나 낫고 싶고 이 통증에서 사라지고 싶으시겠어요.
0: 맞습니다.
1: 네, 네. 맞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는 것은 이렇게 듣기만 해도 언제나 참 거룩하시고 또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0: 네.
1: 결국 우리의 핵심 진리잖아요.
0: 그렇죠. 복음이죠.
1: 그러니까요. 네. 이게 복음이고 핵심인데 네. 네. 또 장로님께서도 설명을 하시면서 네. 또 나의 마음에 그 크신 사랑을 또 스스로도 한 번 더 새기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네, 십자가의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죠.
1: 맞아요. 네. 네. 오늘 어머님이 이렇게 또 잘 경청해 주시니까 장로님의 음성이 더 분명하고 뭔가 더 차분하게 들리는 것 같고 복음을 전하시는 장로님도 뭔가 더 집중해서 전하고 오셨다는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0: 네. 반응이 좋으면요. 더 네. 신나서 그냥 더 열심히 제가 전합니다. 네.
1: 그러니까요.
0: 네.
1: 좋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어머니 기도하시는 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그렇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 있는데요. 모든 죄를 용서받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시고 풍성한 삶이 시작되고 주님께서 언제나 천국까지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이렇게 고백해 주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가운데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저하고 같이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주 예수님.
3: 주 예수님.
2: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3: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2: 저의 마음을 열어.
3: 저의 마음을 열어.
2: 주님을.
3: 주님을.
2: 나의 구주.
3: 나의 구주.
2: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3: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2: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3: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2: 영원한.
3: 영원한.
2: 천국의 생명을 주옵소서.
3: 천국의 세원.
2: 생명을 주옵소서.
3: 주옵소서.
2: 하나님의 대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3: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옵소서.
2: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3: 아멘.
2: 아멘.
3: 아멘.
2: 이제 영생을 아멘. 선물로 받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천국과 확신 감사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늘 몸은 약하시지만 기도하시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셔야 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 그다음에 은혜를 받고 축복 받기 때문에 이제 좀 나이 이제 날씨도 좀 이제 많이 선선해지시니까 힘을 내서 우리 예배 드리시게요.
3: 예, 예.
2: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동생이 제일 기뻐할 거예요. 언니 교회 갔다 나 이제 영생 선물로 받았다 그러면 동생이 너무너무 좋아할 거거든요.
1: 네. 영접기도 너무 잘 따라해 주시네요. 네. 예배도 앞으로 나간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혹시 이제, 나가셨다고?
0: 아니요.
1: 이제?
0: 네, 네, 지난주에서 이제 나올 것입니다.
1: 아멘, 아멘.
0: 네, 약속해 혹시, 주셔서.
1: 네, 장로님 혹시 동생분과도 통화를 하셨을까요?
0: 아니요, 통화 안 했어요.
1: 통화 안 하셨어요?
0: 네. 직접 통화하라고 그랬어요,
1: 직접?
0: 동생.
1: 네. 아이고, 이렇게 영접기도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네요, 정말.
0: 그러니까요.
1: 네. 한 또 영혼이 이렇게 주님을 영접한다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 정말 이게 또 당연한 게 아닐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예수님을 네.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축복이 진짜 많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예배를 드림으로
1: 네.
0: 예,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받는 축복이잖아요. 사망에서
1: 맞습니다.
0: 생명을 옮겨졌고
1: 아멘.
0: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고 대단한
1: 아멘.
0: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주님께서
1: 맞아요.
0: 언제나 천국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네, 임마누엘의 축복이
1: 네.
0: 임하니까 얼마나 좋고 감사한 일입니까?
1: 좋습니다.
0: 네. 네.
1: 우리 또 이 어머님께서
0: 네.
1: 많이 육체가 연약하다고 하셨는데 남은 여생은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으시고
0: 네.
1: 주님 만나서 더 큰 기쁨을 잔뜩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1: 아멘, 아멘.
0: 아멘. 네.
1: 여러분들도 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품고 계신 분이 생각나거나 또 그분을 위해서 전도를 하고 싶으신 분 정말 이 복음을 내 가족 내 친구, 내 지인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분은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전도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말

0: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분께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를 마치면서 정말 또 중요한 시간인데요. 우리 장로님께서 영접 기도를 또 한번 외쳐주실 겁니다. 극동방송을 듣는데 아직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분, 아직 교회 나가지 못하고 있는 분, 또 다니다가 잠깐 쉬고 계신 분들도 장로님을 따라서 영접 기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로님이 선창해 주시면 저와 해당되시는 분들 함께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키로 함께 기도하며 결신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결신이라고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혹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잘 믿고 계신 분들도 전도할 때 내가 영접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1: 네.
0: 이번에 함께 따라하시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또 공부하시면서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저희 교회 이제 권사님 한 분이 네. 일본에 이제 친척이 많이 아픈데 영접기도를 네. 좀 했으면 좋겠다. 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고
0: 네.
1: 또 강원도에 어떤 친정엄마가 계신데 장로님 네. 어떻게 하냐고 제가 장로님이 강원도까지 못 가니까
0: 그러니까.
1: 영접기도문 하나 보내주라고 친정엄마한테 네.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 하겠다 그래서 오. 보내주고 네, 중요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건
0: 네. 이게 또 생각보다 영접기도를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네. 믿는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느끼시고 한번 더 공부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먼저 기도해 주시죠
1: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저는 예수님 안에서
0: 저는 예수님 안에서
1: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0: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1: 저의 모든 죄를
0: 저의 모든 죄를
1: 예수님의 피로써
0: 예수님의 피로써
1: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0: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 이제부터 제 마음 중심에 들어오셔서
0: 이제부터 제 마음 중심에 들어오셔서
1: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세요.
0: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세요.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네, 장로님 오늘도 이렇게 홍장로가 간다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전도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도록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죠.
1: 네, 전도하기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0: 아멘.
1: 계절 가을은 결실의 계절, 열매의 계절이니까요. 여러분들 한 주간도 정말 전도하셔서 복음 전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0: 아멘.
1: 샬롬.
0: 샬롬.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홍공숙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아멘. 지선의 주의 은혜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도 우리만 가지고 우리만 좋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생각나시는 분들, 내가 전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또는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나가셔서 담대하게 도전하시고 전도하시고,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절은 전도의 시작입니다. 열심히 씨앗 뿌리시고 이 좋은 계절, 전도하기 딱 좋은 계절에 결실을 또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화요일 오늘은 아로마라이프 선교회에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시간으로 서구 농성동에 위치한 하은교회 박용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새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본문에는 두 종류의 나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두 종류의 나무 묘사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은 보이지는 않지만 참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뒤조를 보여줍니다. 당시 유다에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는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의 영적 상태는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에 빠진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또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곳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그곳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하나님 보내셔서 원수를 섬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눈을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배신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분노와 심판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악인의 죄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며 또 오만한 자리에 앉음으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의 죄가 마음판과 제단뿔에 금강석 철필로 새겨졌다는 것은 그들의 죄악이 습관적으로 깊이 고착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습관화되고 고착화되어 있지 않는가, 내 마음판 속에 그렇게 깊이 새겨져 있지는 않는가를 돌이켜보고 내 마음의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유아는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의지하여 의뢰하는 자는 복을 내리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16장 20절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을 것이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시냇가의 심긴나무가 가뭄에도 아무 어려움도 없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형통함을 누릴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형통함은 현세에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시편 125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가에 심긴 나무는 사막의 떨기 나무와는 대조적으로 뿌리를 그 강변에 뻗치고 있어서 더위가 와도 잎이 푸르며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할 때 환난도 견딜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살아갈 수 있기에 그들을 가르쳐서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영적 양식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복됨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뭄이나 시련이 올 때 내 영혼의 공급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안함, 일상의 열매를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좌절하는 대신에 내 삶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향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깊이 영적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기에 사람은 상대방의 폐부를 볼 수는 없습니다. 피상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속마음은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외모가 아니라 심장과 폐부를 살피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시선 안에 내 마음과 생각, 행동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마른 마음의 생명의 샘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가 물가에 다 있기에 절대 시들거나 말라 죽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내면을 온전히 아시기에 바른 판단을 내리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해서 죄로 비참하게 된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를 씻기시고 또 온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인 부활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과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인생의 차이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기에 그 마음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염려로 우상을 생산하는 공장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긴 나무가 수분을 계속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복과 생명을 누립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형통한 인생이 축복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영원히 잘되고 범사의 형통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요일 저녁 지금까지 아로마라이프 선교회에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시간으로 서구 농성동에 위치한 하은교회 박용남 목사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9230-3978번 하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광주전화 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1: 광주 전남지역 교계 소통회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다문화 이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이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고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국에 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동광주노회에서는 동광주노회 주일학교 교역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주일학교 교사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고 장소는 광주 북구 삼정로에 위치한 광주 두암 중앙교회입니다.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9월 8일 화요일까지 010-9377-2800번, 010-9377-28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다니엘 기도회와 광주지역 복음화협의회는 리스타트 광주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이고 장소는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입니다. 강사는 영화 부흥의 제작자인 윤학렬 감독이고 찬양 인도는 우미쉘 워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국에 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하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여호수아 돌파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이고 장소는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에 위치한 광주 극동방송 1층 공개홀입니다. 함께하는 기도회 뜻이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의 시간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절규하는 기도의 응답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절규하는 기도의 응답. 절규하는 것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큰 변화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끼고 좌절감을 갖기가 쉬운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떨쳐버리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그 모든 다가오는 크고 작은 일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절규하는 기도응답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삼손의 경우를 통해서 절규하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시대는 블레셋에게 억압당하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고 블레셋은 지중해 바다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주전 1200년 경우 그 이후로 약 200년 동안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서로 충돌했습니다. 블레셋은 해안에서 내륙으로 뻗어나가려고 하고 이스라엘은 내륙에서 해안으로 뻗어나가니까 그 두 세력이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블레셋을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랑받은 민족이라 해서 이스라엘을 높이고 블레셋을 낮추는 경향이 있는데 그 당시 처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는 오히려 거꾸로로 블레셋이 강했습니다. 블레셋은 지중해 안에서 활동하던 여러 민족들이 하나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블레셋만 나왔는데 아모스 9장 7절에 보면 이 블레셋을 갑돌섬에서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9장 7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갑돌은 카프톨이라고 해서 크레타 섬을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크레타 섬에서 아람 사람을 키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 불러일으키시는 만군의 하나님, 모든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아모스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지중해의 여러 바다에 있는 수많은 종족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성경에 블레셋 있지만 쉐르덴, 쉐클레시, 루카, 체케르, 워셰스 다양한 여러 민족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은 국사를 배우면 그 옛날 고려가 세워지기 이전에 부여족, 예족, 맥족, 숙신, 말갈 수많은 종족들이 만주벌판에서 살고 그런 민족들 가운데 한반도에서 우리 한민족을 형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이 지중해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민족들 가운데 한 분파가 쫓겨져 내려와서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그 가나안에 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은 용맹스럽습니다. 왜 용맹스럽겠습니까? 자기들이 본토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왔기 때문에 가나안에서도 쫓겨나면 이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배수진을 치고 사는 블레셋 족속이 오늘날까지 이 블레셋 사람의 직계 후손은 아닙니다만 블레셋이 살던 가자 지구에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하고 군사력에 있어서는 상대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저항하고 거기에서 사는 것은 거기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어.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갈 데가 없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기도 하지만 삶에 힘을 불어넣는 추진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왕 나의 모든 삶은 이웃에 물러나면 끝나니 나는 목숨을 걸고 공부하겠다. 목숨을 걸고 이 직장을 내가 놓을 수 없다. 내가 여기서 떠나면 나는 이제 물에 빠져 죽는 것이면 나는 한 발도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강인한 정신력을 가질 수 있어. 블레셋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정신으로 똘똘 뭉쳤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서 인류 최초의 철기 문명이 주전 15세기에 시작하는데 이 철기 문명이 전파된 것이 먼저 지중해 바다에 있는 민족들에게 전파됐어요. 따라서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제일 먼저 받아들인 그런 민족이 되어서 청동기 문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보다 무기에 있어서 앞서고, 그러니까 군사력이 앞섰다는 거예요. 군사력도 앞서고 정신력도 앞세니까 이스라엘이 당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사사시대에 보면 성경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도 죽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광야에서부터 체험한 나이 드신 어른 장로님들이 다 돌아가시자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야훼를 버리고 바알을 섬겼다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구심점이 사라져버렸어요.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약소국이 강한 나라를 이기려면 뭉쳐야 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 흩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 또 싸웠어요. 그 하나의 예를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잘난 척하기를 좋아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너희가 처음부터 싸울 때 우리와 함께 했으면 그 공을 우리가 가질 텐데 기드온 내가 가서 전쟁을 대충 이기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이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자 기드온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비에셀의 만물포도가 내가 처음 싸워 이긴 그것이 에브라임 지파의 끝물포도 끝에 들어와서 살짝 손댄 그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너희들은 뒤에 와서 싸웠을지라도 너희들이 훨씬 더 잘했다. 아, 기드온이 말을 잘해줬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화가 풀려서 갔어요. 그것은 기드온의 겸손함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슬프게도 민족적 분열입니다. 기드온이 이기고 므낫세 지파가 승리하는 것을 에브라임 지파가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이와 같이 지파 간의 분열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블레셋은 똘똘 뭉치고 이스라엘은 지파적으로 분열되고 하나님의 도움도 구하지 못하고 신앙도 연약해지고 무기도 연약하고 블레셋을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바로 옆에 붙어 살던 지파가 단지파인데 단지파가 도저히 블레셋을 이길 수 없으니까 단지파가 아예 이주를 했어요. 물론 전단 사람들이 이주하진 않고 뭐 주력 부대가 이제 이주를 했겠죠. 그 사실에 대해서 사사기 18장 27절에 이하에 보면 사사기 18장 27절 이하에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라이스에 갔어요.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쪽은 단이고 남쪽은 부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의 경계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런데 단지파는 원래 부엘세바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원래 단지파의 영역이 거기였어요. 남쪽에 있던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단지파가 북쪽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블레셋이 그만큼 강했고 또 단지파의 고통스러운 것을 다른 여러 지역에 흩어진 지파들이 힘을 합해서 구해주고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극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단지파의 탁월한 영웅을 출현시켰으니 그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래서 삼손 한 사람이 혼자 블레셋과 싸움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핍박과 압박, 온갖 어려움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억압 시기에 이스라엘의 희망이 된 삼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요. 마노아에게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어 삼손이 태어나게 하고 그 삼손은 어릴 때부터 나시린으로, 나시린이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겼고 형제 간에 서로 물고 찍고 싸우는 반목 질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기술 문명도 잘 공부하지 않아서 기술 문명으로도 떨어진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 속에서 삼손은 새 속에 물들지 않냐고 그 당시 삶의 경향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았다. 아, 이것도 굉장히 특징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려면 세상에 휩쓸리지 않냐고 구별된 사람으로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고 남과 구별되어 더 열심히 근무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더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여 이 땅에 빛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 소수 사람들의 위대한 창조적인 얘기가 성경에는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제 어느 날 자라났어요. 그런데 자라났어서부터 이제 블레셋의 압박과 핍박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한맺힌 것을 풀어주는 이야기가 나타나요. 단지파와 블레셋이 서로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삼손이 어느 날 그 블레셋 지역으로 이제 내려가서 살펴보다가 거기서 블레셋 딸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반대했어요. 이스라엘에 아름다운 딸들이 많이 있고 저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받지 않은 신앙이 없는 사람인데 왜 믿음이 없는 딸을 네가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삼손이 부모님에게 나는 꼭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그러한 삼손의 결심은 성경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사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욕대로 행할 때가 많아요. 뭐 한 90% 되고. 그런데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어서 그것은 평상적으로는 10%가 되는데 금식기도 하면 이제 60% 정도 올라오죠. 아,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게 되는데 이 결혼할 때 블레셋의 남자 30명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장정 30명이 와가지고 삼손을 위협하는데 이 삼손이 기가 죽을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 거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맞추면 내가 30명에게 옷을 한 벌씩 주고 만일 너희 30명이 그것을 풀지 못하면 나한테 옷을 30벌 달라고 했어요. 삼손이 결혼하기 전에 그 처가 아내 될 사람의 곳을 왔다 갔다 연애 시절이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날 산길을 오는데 사자가 나타났어. 아, 삼손이 이 사자를 붙잡아서 염색기처럼 찢었어. 사자를 팽개쳐 던져버리고 자기 아내 될 사람을 만나고 또 다음에 또 오는 길에서 보니까 그 죽은 사자에게 벌들이 꿀을 쳐가지고 아, 야생꿀이 쳤어. 그래가지고 이걸 웬 꿀 벌집 있지? 아, 찍어 먹어보니까 아주 단 거예요. 거기에서 수수께끼가 나왔어요. 먹는 사자에게서 먹는 꿀이 나오고 강한 사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아, 이건 삼손의 체험을 아주 문학적으로 표현한 삼손의 머리도 좋았어. 아, 국어 공부를 아주 삼손이 잘했어요. 여러분, 사자를 죽이고 벌꿀을 얻었다는 것을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것에서 꿀이 나왔다 표현할 사람이 누가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이 그런

평을 하면 반드시 노벨 문학상 받을 거예요. 이건 탁월한, 말할 수 없이 탁월한 실력. 블레스 사람들이 그걸 알 까닭이 없죠.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삼손의 아내인 블레셋 여자를 협박하고 달달 볶아가지고 이 비밀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아내가 삼손을 내 그냥 콕콕 찌르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그런 수수께끼 하나 나한테 얘기, 이거 비밀이라 못한다. 그럼 나의 사랑이 거짓이 아니냐. 할 수 없이 삼손이 얘기해 줬어요. 그러자 삼손의 아내가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삼손이 수수께끼가 풀렸어요. 삼손이 이제 옷 30벌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제 강점기와 마찬가지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싸우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에 우리가 독립운동하면서 일본군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삼손이 나가서 다른 동네에 가서 그 동네에 이제 소문나면 안 되니까 거기는 결혼하는 처갓집 있지 않습니까? 딴 동네에 가가지고 30명을 죽이고 옷을 빼앗아 다 갖다 줬어. 이것은 개인적인 그런 복수 이야기가 아니라 블레셋한테 내시달리고 결혼식까지 와서 30명의 장정들이 행패를 일종에 부리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환을 겪는 시대에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울분이 풀리는 거예요. 저 나쁜 놈들을 누가 해결해 줄까 싶었는데 삼손이 그걸 해줬구나. 그리고 삼손은 나중에 이와 같이 화가 나니까 잠시 처갓집을 떠났는데 그 사이에 그 장인이 그 사이를 못 참고 그 딸을 딴 데 또 시집 보냈어. 블레셋, 그 삼손이 다시 블레셋 처갓집에 와보니까 이게 자기 아내가 이미 딴 사람의 아내가 돼 있네. 참 세상이 기가 막혀. 그건 세상이 기가 막힌 것인지 장인이 정말로 민첩한 것인지 알 수. 그러면서 장인이 얼굴도 두껍게 너희 처제가 이쁘니까 그 여동생이 더 이쁘다. 그러니까 그 여동생을 데리고 살라고 하는. 삼손이 나 그런 짓 못한다 해서 화가 나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그런 밭에다가 풀어놓으니까 불나가지고 다 곡식에 불타버리고 과수원도 불타고 블레셋 사람들이 노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알아보니까 삼손이 했다. 삼손은 왜 그런 짓을 했느냐. 그 장인이 그 아내를 딴 사람에게 준 바 되어서 화가 나서 그랬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딸과 장인을 붙잡아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또 나의 그래도 법적으로는 내 아내고 장인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죽였으니까 내가 원수를 갚아준다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또 죽였어. 그리고 나서 삼손이 피신해 있을 때 유다지파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시달림을 받다가 3,000명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삼손 보고 내가 블레셋의 관할하에 우리가 있는 줄 알지 못하고 어찌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느냐. 그러므로 순순히 포박을 받으라. 그러니까 삼손이 내가 당신들에게 포박을 받되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너를 직접 해치지는 않겠다 해서 삼손을 포박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줬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가서 끌려가는 중에 그 포박된 것을 불탄 삼실처럼 끊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죽였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목이 심히 마르고 피곤이 이제 극도에 달아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세 번째로 삼손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는지.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싸우던 그곳에서 물이 터져 나오겠어요. 나귀 턱뼈가 레히입니다. 레히. 그런데 그 레히라는 턱뼈가 이제 지명이 이름이 됐어요. 그래서 그 레이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해서 삼손이 살고 목마름을 해결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원통함을 삼손이 풀어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가상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면 우리는 주저앉아서 낙담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탄식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절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1인이 혼자 싸우면서
블레셋을 쳐부숨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희망과 기쁨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반석을 치라고. 그래서 반석에서 어찌 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치매 반석이 터져나와 물이 솟아나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데 한나가 살던 시대도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한나는 처음에는 자녀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자녀를 못 낳고 사니까 한나를 사랑하는 그 남편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예컨대 그냥 한 10년 지났다고 합시다. 아, 10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분인나를 맞아들여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분인나는 금방 자녀를 아들,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 딸 낳았는데 몇 년 걸렸을 거 아닙니까? 아, 그래가지고 10몇 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한나가 10몇 년이 지나면서 자기가 자식을 못 낳았으면 성도 여러분 어떤 생각? 그거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는 포기를 안 했어요. 한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바카라는 히브리어가 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 울며 울며 기도했다. 바카라는 단어를 두 번 반복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울다는 것이 두 번 반복된 것은 히브리어로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그건 통곡했다고, 통곡의 기도예요. 울며 통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 듣다는 것이 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샤마엘. 그래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사무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곡하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낳게 해주셨다. 한나 한 사람을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우위경에서 건지고 이 사무엘은 누굽니까? 에벤에셀의 승리를 가져온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당해낼 수가 없었어.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도와주며 블레셋 진영이 어지러워가지고 그들이 다 도망갔어. 그래서 에벤에셀 거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서 에벤에셀, 에벤이라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돌을 세웠다. 도움의 돌을 세웠다. 한나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의 고통에서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워주고 기름 붓는 위대한 선지자 역할을 한 사무엘을 치료시켰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혹시라도 정말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이 어지러운 지구촌의 문제를 해결할 인재가 필요하지 않는가? 여러분, 인재를 한나처럼 낳아야 되죠. 그런데 내가 낳기가 이미 너무 늦었어요. 아, 그러면 그런 인재가 태어나도록 기도할 수 있죠. 인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한국의 지도자가 세계의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자녀들이 이 위대한 지도자적인 꿈을 꿈고 유엔에서 일하고 세계를 위하여 일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 그런 식으로 해서 아, 나의 기도가 작은 기도였지만 정말로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다.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엘리야 시절에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 엘리야 시절의 왕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시절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눠진 분열국가 상태였어. 아합 왕에게 시집온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공주인데 이세벨 공주는 부잣집 딸이었어요. 시돈 왕 엣파알의 딸이에요. 그 당시 시론과 두로는 우리 학생들이 아는 것처럼 페니키아 문명의 중심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페니키아 문명은 지중해의 해상무역을 석권하던 탁월한 그런 도시국가예요. 그러니까 부자 나라예요. 그런데 그 부자 나라에서 부자를 되게 해주는 신으로 바알신을 섬겼어요. 정확한 이름은 바알 멜카르트라는 그런 우상을 섬기고 어쨌든 부자 나라로 살았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이 가난하기 짝이 없고 자기 남편 왕은 왕이라고 하면서도 아예 살림살이가 보잘 것이 없어요. 아, 이세벨이 이렇게 초라하게 나는 못 산다. 당신이 초라하게 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때부터는 이제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못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아합을 완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도록 세뇌를 시켜. 그래서 아합 왕이 국가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해서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언뜻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중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만 남았는데 이세벨이 나조차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는 않다. 숨어있는 7천명의 야훼 신앙인이 있다. 그걸 이제 가르쳐 주시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시대에

0: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떠나가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시대였어요. 그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비를 내리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공개적으로 딱 나타나서 선포합니다.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비와 이슬이 수년 동안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이런 그 어마어마한 일을 선포하면 국가적으로 체포될 수 있죠. 그래서 엘리야가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비가 안 오기 시작.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 우리와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로되 저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또 저가 기도한 즉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는 위대한 힘을 가집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절규하는 기도, 그것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부르짖는 기도예요. 자나깨나 부르짖는 기도. 엔 학고래라고 했는데 학고래는 부르짖는 거예요. 엔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엔 학고래. 왜 엔하고 학고래를 띄어 읽어야 돼요?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샘물이 터져나. 성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가정의 구원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의 어려운 일과 온갖 고통스러운 직장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해야 돼. 아침마다 기도해야 돼. 직장에 가기 전에 직장에 있는 수많은 나를 따돌리고 괴롭히는 사람, 학교에 가서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위하여 아침에 기도하고 학교 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팔에서 지금 큰 자연재해를 당했는데 이 자연재해를 당한 그 원인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그런 선진국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당한 것이다. 따라서 산소 배출량이 많은 나라 순서가 쫙 나와 있어요. 그 나라들의 우리는 배상을 청구한다. 지금 네팔에서 선포했어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믿음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기본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고 여호수아 시대에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 맹세한 그것을 사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어쨌든 그것을 어겼어요. 어기고 기본 사람들을 죽였어요.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친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여 우리 민족을 죽이지 않겠다고 그와 같이 했는데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죽이니까 왕이 죽이는 것을 어찌 기브온의 작은 민족, 그것도 이스라엘이 본래 민족도 아니고 그 편입되어 들어온 민족인데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는데 이 한을 풀어주옵소서 기도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어느 날 다윗 왕의 시대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온 국민이 교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도해서 알아보니까 기본 사람들을 죽인 사울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왜? 하나님과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자손 7명을 목매달아 죽임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우리 구역에서 우리 교구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합심해서 지구역이 작정기도를 하고 문제를 해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 절규하는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 쓴즉 이 세상에 대해서 탄식하고 나같이 작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드러눕지 말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이 나라를 살리는 위대한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512국에 111번, 062-512-0111번, 광주 순복음교회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늘의 은사를 선물로 주시며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믿음에 복을 주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계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삶을 온전히 바꾸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 가운데 주님만 붙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세 곡으로 오늘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옹기장의 찬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첫 찬양으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주님 나를 택하사 올레이 선수 경배와 찬양의 라이브 실황 함께 들으셨고요. 나무엔의 주 예수 대문 밖에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이 시간 찬양으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 기억하면서 찬양 3곡 함께 듣고 오시죠.

나 승리의 노래 부르리, 김명식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세 곡은요, 이브트 마리의 나의 부르심, 이어서 홀리원의 찬송 편곡 그날이 오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과 편곡된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풀리버 미니스트리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찬송가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 찬양하며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조수아의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영어 찬송 다마리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듣고 오셨고요. 2672번님께서도 이 방송 함께해 주셨고요. 매일 극동방송 들으며 너무 감사하시다고요. 나 기뻐하리 찬양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방방곡곡 내 삶의 노래로 애청해 주고 계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샵9330 문자메시지로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도 좋고요. 축하 메시지 모두 모두 좋습니다. 보내주시는 동안 우리 2672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나 기뻐하리 함께 듣고 오시죠.

우리가 겸손히 엎드릴 때 구원의 기적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귀한 찬양들 함께 나눴는데요.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먼저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 평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 분들 참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1: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ABC

주일 드라마 진리의 하나님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경의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2장을 바탕으로 한 얘기입니다. 이번 진리의 하나님 시리즈에서는 현재 시대의 기독교 신자인 자크라는 사람이 회의론자인 그의 친구 저스틴과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저스틴은 여러 해 동안 사회적으로 성공하여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행복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 후에도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좌절하며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스틴은 친구 자크가 들려주는 유일한 참신이신 하나님에 대해 듣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는 한 사마리아 여인이 생명의 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현재 삶에서뿐 아니라 천국에서까지 영원한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배웠죠. 그 후 더욱 적극적이 된 저스틴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 듣게 됩니다. 자, 그럼 이들이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0: 지난주 저스틴과 만난 후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어 다시 만나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들려주고 싶은 성경 이야기는 너무 많은데 짧은 시간 동안 대체 어느 얘기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죠. 그러다 결국 처음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들려주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말이죠.
1: 자크, 나 또 왔어. 괜찮아?
0: 당연하지. 잘 왔어, 저스틴. 나도 네가 지난번에 다시 오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
1: 아, 그래? 그럼 오늘은 어떤 얘기부터 시작할 거야? 지난주엔 정말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온 것 같아.
0: 좀 그랬지?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것,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어디에나 계시고 거룩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며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1: 아,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한꺼번에 했으니 아유, 난 다 기억도 못하겠다.
0: 그래서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
1: 그래. 한 단계씩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 창조.

0: 부터 봐야 하지 않을까?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시작하지. 그런 다음 빛, 물, 식물, 동물,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며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와.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게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더 가까이 있었으면 우린 다 익어버렸을 테고 조금만 더 멀리 있었으면 얼어버렸겠지. 그뿐이 아니야. 너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 근육이며 뼈, 신경, 혈관까지 얼마나 세밀하고 정확하게 서로 얽혀 일하며 우리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는지 상상만 해도 너무 놀랍지 않니? 우연히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지. 또 인공적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단순히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1: 그럼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런 능력을 발휘하신 적이 있어?
0: 당연하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 중 하나인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걸어서 건널 수 있도록 하셨어.
1: 그 얘기는 나도 들어본 적 있어. 모세가 종살이 하던 자신의 민족을 이끌고 나올 때 얘기 아니야?
0: 맞아, 맞아. 이집트의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준 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군대를 시켜 다시 끌고 오라고 했어.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펼쳐져 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꼼짝없이 잡혔다고 생각했겠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하고 성경에 기록돼 있지. 정말 대단한 광경이었을 거야.
1: 근데 이집트 군대가 그 길로 쫓아가진 않았어?
0: 당연히 쫓아갔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다시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다시 모이게 하셨어. 그렇게 물이 그들을 덮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자유가 됐지.
1: 하나님의 능력이 바닷물도 움직이신다는 거네.
0: 그뿐이 아니야.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에 대한 얘기는 들어봤어?
1: 글쎄, 잘 모르겠는데.
0: 다니엘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같이 왕을 섬기던 몇몇 대신들이 다니엘이 왕의 신임을 받는 걸 시기해서 왕이 결국 한 달간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진다는 조서를 내리게 했지. 하지만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 당연히 다니엘은 고발당했고 왕은 다니엘을 묻혀갔겠지만 어쩔 수 없이 법대로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야 했었지. 다음 날 아침 왕이 사자굴로 달려가 다니엘을 찾았는데 다니엘이 아무 해도 입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기 때문에 사자들이 저를 상하게 하지 못했으니 이는 저의 무죄함이 명백함이며 또 저는 왕께도 아무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거야.
1: 하나님의 능력이 동물들에게도 통하는군.
0: 예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1: 그러니까 그 이사야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했다는 거야?

0: 그리고 그 말씀에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지. 우리 인간들과 함께 살며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이야.
1: 잘 이해가 안 돼.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신 거잖아. 그렇게 능력 있는 신의 모습은 아닌데.
0: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지. 그리고 우리와 같이 아주 평범한 삶을 사셨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시험들도 똑같이 겪으셨지만 절대 유혹에 빠지지 않으셨지. 그러다 예수님께서 서른이 되셨을 때 시작하신 사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3년 동안 계속됐어.
1: 아, 그러니까 난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돼. 예수님께서 결국 죽임을 당하신 거잖아. 그게 어떻게 능력 있는 신의 모습이냐고.
0: 하지만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저스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지만 죄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거야.
1: 좀 알 것 같기도 하네.
0: 괜찮아.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도 처음엔 이해를 못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자기들 눈을 의심했다니까. 또 글로바와 다른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꽤 긴 거리를 같이 걸어가고도 예수님인 걸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0: 샬롬, 좋은 아침이군요. 얘기하는데 좀 끼어도 되겠습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보네요.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까?
1: 아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최근에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르고 계십니까?
0: 무슨 일입니까?
1: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셨지요. 근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린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됐는데 우리 가운데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지만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0: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0: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에 관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선생들로부터도 들어보지 못한 것들이었죠. 그들이 자기들 마을에 가까이 이르자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시는 척하셨고 그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더 듣고 싶기도 하고 마침 해도 지고 있던 터라 예수님께서 하룻밤 묵고 가시길 청했습니다. 다들 식사를 하려 앉았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그것을 떼어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시자 그들의 눈이 열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순식간에 사라져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1: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어? 해가 지긴 했지만 빨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자. 예수님

0: 무덤에 갔던 여자들도 아무것도 못 봤잖아.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거 말이야. 근데 정말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숨 쉬고 살아계시잖아. 이걸 빨리 가서 알려야지. 응?
1: 글로바, 집에 간 거 아니었어?
0: 갔었지. 갔다가 다시 온 거야.
1: 왜? 무슨 일인데?
0: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 지금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그분을 직접 만났다고. 그게 말이야. 우리가 엠마오로 갈 때 같이 가시면서 성경에 나온 예언들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요 며칠 새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설명을 해주셨지. 우리가 너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사건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한 거야. 근데 이미 날이 저물어서 그분을 우리 집으로 초대했거든. 같이 식사를 하려고 빵을 내와서 그분이 감사 기도를 하시고 빵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본 거야. 우리가 알고 있던 바로 그 예수님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알아보자마자 바로 사라져버리셨어.
1: 사라져버리셨다고?
0: 그렇다니까.
2: 다들 잘 있었느냐?
3: 귀신이다!
4: 아니야, 예수님 같은데.
3: 그러니까
2: 왜 그렇게 놀라며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나다. 자,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으나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1: 여기 생선 구운 게 좀 남았는데 이거 드시죠.
3: 생선을 드시잖아.
4: 귀신이 생선을 먹을 리는 없지.
5: 정말 예수님이 틀림없는 것 같아.
3: 예수님께서 살아계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
2: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3일째 되는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 회개가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높은 곳에서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6: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에 대한 얘기를 들으며 저스틴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완벽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스틴을 사랑하시는 것과 그동안의 잘못된 선택들에도 불구하고 저스틴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걸 알아가는 것 같았죠.
7: 그러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못 알아봤다는 거야?
6: 맞아. 게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시기까지 했는데도.
7: 참, 나보다 더 답답하네.
6: 아니, 누구나 가끔 그렇게 답답한 사람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은 보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 자신이 정한 길만 보고 갈 때가 있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얼마 후 오순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됐지. 좀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신다고 하시고 높은 곳에서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하신 거 기억나?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온 거야.

0: 대체 무슨 일이에요? 지금 말하고 있는 저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에요?
1: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각자 태어난 나라의 말로 들리는 거 맞죠?

0: 일을 각자 우리 말로 듣다니 말이야.
1: 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2: 이 술에 잔뜩 취했군.
0: 수가. 저기 일어나서 말하는 사람 베드로 아니야?
3: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밖에 되지 않았으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바로 요엘 예언자가 예언했던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 남자 종들과 여자 종들에게까지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이한 일을,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려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4: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3: 여러분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멀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5: 타락한 세대라고? 지금 얘기 아니야?
6: 그러니까 세상은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아. 하지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바로 그 오순절 날에도 약 3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였으니까.
5: 이야, 대단했나 보네. 그러고 나선 어떻게 됐어?
6: 그 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엄청나게 변했어.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녔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아무리 협박을 당해도 끝까지 말씀을 전했어. 죽음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지.
5: 그러다 죽기까지 한 거야?
6: 성경에는 예수님의 사도 12명 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죽음만 기록돼 있어. 하지만 역사적으로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순교했다고 전해주고 있어.
5: 아니, 별로 전도할 때 들려줄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따르다 순교하세요.
6: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해. 이기적이고 죄의 노예였던 나는 죽고 예수님의 제자로 새로 태어난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만일 우리의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거야.
5: 대단한 믿음인데.
6: 난 더 듣기 좋게 말을 못하겠어, 저스틴.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항상 즐겁고 쉬운 건 아니거든. 하지만 그보다 가치 있는 건 없지.
5: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어. 더 듣고 싶긴 하지만 가야겠다.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에 괜찮아?
6: 당연하지. 기다리고 있을게. 저스틴은 2주 동안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것과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 들으면서 아주 많은 진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에 대한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들었고 생각지 못한 부분이라 고민이 많아진 것 같긴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하면 반드시 겪게 될 일이니까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도 저스틴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일 드라마 진리의 하나님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출연 김종환, 장민혁, 김하영, 신승범, 해설 서혜정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프랑스를 구하라. 1429년 잔다르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프랑스

프랑스와 영국 간에 100년 전쟁이 있던 때인데요. 전쟁은 프랑스의 발루아 왕가에게 불리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잔다르크는 프랑스 동네미 지역의 소장농의 딸이었고 16살 정도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의 샤를 황태자를 찾아가 싸움터에 보내줄 것을 요청했고 결국 참전하게 돼 오르레앙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전투에서 영국군을 물리쳐서 풍전 등화였던 프랑스를 구원했다고 하는데요. 잔다르크의 순종이 아니었다면 프랑스는 100년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많은 영토를 영국에 내주게 될 뻔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을 귀하게 보시고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이십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그 순종하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순종을, 섬김을 또 크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97편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망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지혜 말씀 시편 97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미가서 7장 8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언제나 나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으로 직접 오신 분이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밤 그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는 마이클 카드가 부른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참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대단한 해결책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네 편이야, 뭐 그런 말 한마디가 아닐까. 곁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견딜 힘이 생기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다 없애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직접 보내셨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 앞에 계시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오버플로우의 주님 계신 곳에, 히스플랜의 새 힘어들이, 텐트메이커스의 주님 하늘문을 열어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잊고 있다가 힘들어지면 그제서야 아 하나님 어디 계셔요 라고 이렇게 막 찾곤 합니다.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찾을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동안에도 이미 곁에 계셨습니다. 그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변하지 않는 그분의 약속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바쁘게 지나오셨다면 그분은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장윤영의 내 노래는 예배, 오벳의 하나님 내 삶에, 김상진의 너를 선택한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찰스 스터드 선교사님은 원래 영국의 부잣집 자제이고요. 캠브리지 대학교의 크리켓 선수로 국가대표를 할 만큼 유능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유산을 신앙과 구제에 쏟아부으면서 중국 선교사로 떠나기로 대결단을 내리고요. 중국으로 떠났고 또 노년엔 아프리카에 아무도 선교사로 가지 않는단 말을 듣고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도 또다시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부귀 영화를 부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한평생 헌신하며 복음을 전한 찰스 스터드의 유명한 말, 유언이 있는데요. 일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목은 오직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어느 날 두 줄짜리 금언을 낳아들었네. 종종 걸음으로 삶의 길을 가던 날 내 가슴에 확신을 심어준 그 말, 영영 내 마음을 떠나지 않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아버지여, 심오한 목적을 내게 주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당신 말씀 품도록, 어떤 풍파가 와도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소서. 하루하루 일상에서 당신만 기쁘시게 하도록.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깊이 앉아가 있을까?

앞서서 들으신 찬양 에레즈의 사나 주구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요즘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이 명언을 듣고 나서 저는 깊은 묵상에 빠졌는데요. 이 찰스 스터드의 말씀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 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나 지금 구하오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마침내 하늘 부르심을 받는 그날 나는 고백하리. 주님 위해 살 가치가 있었다고.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의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인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이 로마서 14장 8절 그 다음 구절인 9절을 읽으면 이렇게 돼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아,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런 결단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그 사명의 길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 길 나 혼자만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손 꼭 붙잡고 그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가고 계십니다. 내 손 잡아주신 그 주님의 손 꼭 붙잡자고요. 놓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함께 힘차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찰스 스터드 선교사의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데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고요. 속히 지나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발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는지, 어떤 상황들이신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세요. 너희 인생은 한 번뿐이다. 속히 지나가리라.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나의 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처지를 모르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눈물도 한숨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요. 내가 주를 위해 한 그 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요.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억울한 상황을 속히 풀어주시며 마침내는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우리 힘내자고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사명의 길에는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을 저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완전한 사랑, 메리 제인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이규현 목사는 자신의 책 영에 속한 사람에서 그리스도인은 순례의 길을 나선 사람들이기에 세상에 적응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육체의 자랑이 가득한 화려한 도시보다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광야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머물 곳입니다. 때문에 즐거운 망명자로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이죠. 세상에 물든 때를 날마다 벗겨내고 성화에 이르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또 섬김과 전도의 길목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 그렇게 그분과 교제함이 하나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홀리원의 죽게 가는 길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웅재의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띄워드리고요. 여사 하은의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앤 윌슨의 My Jesus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기프티드의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찬송가 밴드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지승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한경미의 오신실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내 맘이 낙심되며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스포츠 경기, 운동 경기의 묘미는 바로 지고 있다가 단숨에 역전해서 이기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하지만 지고 있는 팀이면 이기기 위해서 투지가 더 불타오릅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내 안에 있었는지도 모르는 정말 큰 능력이 발휘가 돼서 또 이렇게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지금 내가 지쳐있고 뭔가 내 삶은 더 암울해져만 가고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이런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아니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의지에서 역전을 꿈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역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삼고요. 그리고 오늘도 역전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분명 이전보다 낫게, 더 좋게, 더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대되시지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전해드렸어요. 뒤처진 것 같은 그런 패배의 의식이 참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더 암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서는 항상 역전을 꿈꾸고 뭔가 더 승리할 수 있는,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을 꿈꾸지만 현실을 보면 그러지 못할 상황에 내가 놓여 있음을 알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또 신뢰하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삶. 주님, 저는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지금 그대로인가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까요? 하지만 온전히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주시고 또 보여주시며 이끌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면서 역전의 하나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려보시길 축복합니다. 북녘 땅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도 분명히 역전될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니까 역전된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그은혜의 사연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나눠주십시오. 오늘은 북한군 인민군 병사로 복무하시다가 우리나라로 귀순하신 후에 목회자로 헌신하고 계신 임바울 목사님의 나의 하나님 칼럼 전해드릴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자세한 한반도 날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북한 관련된 소식을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 북한 바로 보기. 잠시 후에 이수봉 목사님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기대해 주십시오.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죠.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0: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동포들이 살아가고 있는 북한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극빈한 나라 중에 하나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아프리카보다 더 못 사는, 먹고 사는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처한 나라가 북한 땅이고, 우리 북한 동포들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던져졌습니다. 1년 내내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가을철이 되면 국가에서 다 뺏어가고 군량미로 실어가서 정작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그 농산물을 가져갈 수 없는 희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동자들은 어떻습니까? 1년 내내 일을 해도 국가에서 주는 월급 가지고는 쌀 한 키로도 살 수 없는 노동 착취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 땅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 주민들 대부분은 오늘 하루 무엇을 먹어야 될지, 또 장사를 하거나 무엇을 움직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안전부나 감찰기관에서 계속적으로 통제하고 대부분을 뺏어가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 가운데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내일 무엇을 먹어야 될지,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지내가야 되는지, 1년 동안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혀야 하는지 조차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북한 땅이 아닐까 싶습니다. 돈 좀 벌겠다고 하면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고, 중국에 가면 비법 월경했다고 잡아가고, 남한 드라마를 봤다고 하면 총살시키는 가장 폭력적인 나라가 북한입니다. 한마디로 북한은 일상적으로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자기 백성을 고통과 죽음 가운데로 내몰고 있는 가장 독재적인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2,400만 우리 북한 동포들이 하루하루 죽지 못해 정말 피투성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남한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또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속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놓고 기도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한 가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좀 위로하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곁을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빼앗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같은 짐승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장장 70년의 시간을 그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왜 우리 백성을 버리셨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먼저 고쳐주기 이전에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렸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외면하지 않았다고, 너희의 그 피투성이 같은 삶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회복하는 사람은 상처 있고 피투성이와 같은, 어쩌면 북한에서 살아가는 우리 주민들과 같은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살려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0: 우리 북한 동포들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피투성이와 같은 삶, 하루하루를 버텨내야만 하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의 주민들의 삶을 보고 계시고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놀라운 생명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살아있으라.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피투성이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꼭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살아서 통일의 그날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누리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풍요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도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통일이 되었을 때,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북한 땅의 2,400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지역의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저도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두 번째 구축함을 진수했죠. 이름이 강건함인데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배의 취역식에 참석해 해군 핵무경 강화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김 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국제사회에 대한 압박의 메시지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해온 북한으로서 미국 본토도 겨냥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전력 확보를 의미하거나 이 배를 통해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도 운용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 이뤄진 북한 두 번째 구축함 진수식과 핵무력 강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분석해보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이수봉 교수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한이 두 번째 구축함 강건호를 취역했다라는 소식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통일신문이 7일 보도했는데요. 5,000톤급 신형 구축함의 두 번째 함인 강건호의 취역식을 개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0: 예.
2: 강건호는 올 6월 말 서해 함대에 실전 배치된 최연호와 함급과 무기체계가 동일합니다.
0: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건호 취역식에서 대단한 발언을 쏟아냈죠.
2: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취역식에 직접 참석해서 강건호는 조선의 자존심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8개월 뒤 해군 핵무력 강화를 위한 중대 계획을 공개했다고 밝혔는데요.
0: 네.
2: 전략핵 잠수함 진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 네. 자, 이런 이번의 발언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2: 김 위원장의 발언은 단순히 군사력 과시를 넘어서 국제사회에 대한 압박 메시지로 불릴 수 있습니다.
0: 네.
2: 지난해 12월 이미 전략핵 잠수함 SSBN의 선체를 공개한 바가 있었는데요.
0: 네.
2: 이것을 내년 5월쯤에 본격적으로 진수할 가능성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0: 네.
2: 이것은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전력 확보를 의미합니다.
0: 예. 그렇다면 이번 강건호의 실전 배치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군요.
2: 맞습니다. 강건호는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0: 예.
2: 지난 6월 서해함대에 배치된 최연호와 같은 급인데 동서해를 아우르는 해상 핵전력 구축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의 경제력과 기술력만으로 이런 대형 전력을 조기 배치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군사기술 지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 네,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었다라고 보고 계신데 김 위원장이 적이 무력을 사용한다면 가장 치명적인 힘을 명령하겠다라고 발언한 것도 눈에 띄거든요. 강경한 메시지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네, 이 메시지는요. 미국과 한국의 핵 자산이 한반도 근해를 이동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2: 동시에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압박 수단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제안한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적 긴장

0: 고조시키며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을 고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 예. 자, 취역식에 김 위원장의 딸 주혜가 등장한 것도 화제가 됐는데 정치적 상징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주혜가 김 위원장과 나란히 갑판에 선 모습은요. 후계 구도와 세습 권력을 은연중에 과신 행보로 읽힙니다.
1: 예.
0: 북한 정권 수립 이일을 앞두고 가족을 동반하는 것은 체제 결속을 강조하는 정치적 연출로 볼 수 있습니다.
1: 예. 자, 북한의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의 취역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의 취역은 북한 해군 전략이 단순한 연방 방어에서 벗어나 SLBM, 전략순항미사일, 핵잠수함 등 전략적 타격군으로 전원을 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러 관계가 긴밀하게 발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1: 예.
0: 이로 인해서 러시아의 군사기술 지원이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의 압박 속에서 북한에게 고급 군사기술을 넘겨주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1: 네.
0: 이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를 넘어서 미국은 물론 세계 안보 지형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0: 세 번째로는요. 이번에 주목하는 것은 강건호의 취업보다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인데요. 8개월 뒤 해군 핵무력 강화를 위한 중대 계획을 공개하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 중대 계획이 북한판 전략 핵 잠수함 진수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0: 특히 작년 12월 SSBN 전략 핵 잠수함이 거의 완성된 선체를 선보인 북한이 이 내년 5월 달에 본격적인 진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1: 예.
0: 북한판 SSBN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 탄도 미사일 SLBM 10기를 탑재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 예. 예,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북미 대화를 제안하는 가운데 북한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이어서 전략 핵 잠수함 공개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이른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전면 철회에 대한 압박을 재차 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 예.
0: 네 번째로는요. 전략 핵 잠수함이 무서운 이유인데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본다면 첫 번째로는 미국 근해까지 북한의 잠수함이 가서 SLBM으로 핵 공격을 미국 본토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예.
0: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한다면 북한에서부터 태평양을 건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비할 수 있는데 미국 근해에서 잠수함에서 공격을 하면 대비할 시간이 없이 공격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1: 그렇죠.
0: 두 번째 무서운 이유는요. 북한이 핵 공격을 받아서 무력화되었다라고 할 상황을 가정해보면 북한이 무력화된 상황에서도 핵 잠수함은 바닷속에 살아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2차로 보급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많이 줄어든 거죠.
1: 예.
0: 따라서 북한은 핵 공격 능력 강화에서부터 체제 생존 보장 카드까지 갖추게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예.
0: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에 2019년 하노이 회담까지 미국은 북한과 협상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 무기뿐만 아니라 발사 수단을 모두 갖추고 점점 더 위협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 예.
0: 협상하기 더 어려운 상태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양쪽, 그러니까 태평양과 대서양을 양쪽에 두고 있기 때문에 외부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1: 네.
0: 그런데 미국은 일본의 진주만 공격 이외에 특별한 공격을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 본토 공격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진척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1: 예.
0: 앞으로 북한과 협상은 더 쉬워질 가능성보다 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아마 북한의 이런 수위가 센 발언을 미국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또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목사님 우리가 이런 문제를 놓고 오늘은 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 제목 세 가지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이 최현호와 강건호 구축함 취역에 이어 전략 핵 잠수함까지 무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동북아의 세력 균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데 국가 간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북한이 가난하고 약한 나라지만 다르기 쉬운 나라

0: 아니라는 것을 미국이 깨닫고 북한과 협상에 좀 더 진지하게 임하게 하시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남북한이 무기체계를 쌍방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무기체계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오늘도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이수봉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진수 과정에서 좌초됐던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를 추격시키고 동해에 배치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해군의 핵 무장화를 강조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란 의회 의장이 비례적 대응의 시대는 끝났다며 미국의 더 강력한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또 러시아가 소련군 병사가 일본 황실에 국화 문장이 새겨진 표석을 부수는 대형 동상을 세우면서 쿠릴 열도 문제로 악화된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이 더욱 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국경 지역에서 중국 휴대전화 단속과 반입 경로 차단으로 공급이 급감하면서 기기 한 대 가격이 해산의 단층집 한 채 값에 해당하는 3만 5천 위안까지 치솟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서 들여온 휘발유와 경유 등의 불법 유통과 암거래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연루된 간부에게 재산 몰수까지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배드민턴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가 중국 마스터스 선수권 대회에서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고 우승하며 세계 선수권에 이어 6개 대회 연속 무실 세트 우승과 3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네팔 대홍수로 가족들이 장례 의식까지 시작했던 64세 여성이 매몰된 주택에서 실종 열흘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칠레 수도인 산티아고의 대표적인 한인 상권에 한국의 거리가 공식 지정돼 2022년 서울의 거리에 이어 칠레에서 두 번째 한국 관련 명칭의 거리가 탄생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저 소식은 서울신문이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진수 과정에서 좌초됐던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를 공식 추격시키고 동해에 배치했습니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6일 원산항에서 열린 추역식에 부인 리설주, 딸 주혜와 함께 참석했는데요. 강건호는 지난해 5월 진수 과정에서 선체가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22일 만에 인양됐으며 당시 해군과 조선소 관계자 상당수가 파면되거나 처벌받았습니다. 이후 지난달에는 김 위원장이 강건호에 탑재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직접 참관했고 이번에 공식 추격시키면서 실전 배치에 들어갔는데요. 김 위원장은 강건호를 경제와 국방, 과학기술력의 집합체이자 조선의 자존심이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안전이 위협받는 곳 가운데 첫 손에 꼽히는 곳이 동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강건호를 동해 해상 무력 집단에 배치하고 동해 해군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며 이를 적들을 향한 경고라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해군의 핵 무장화가 실현되고 있다며 해상과 수중에서 핵 전투 체계를 운용할 뜻을 내비쳤고 해군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면서 8개월 뒤 이를 다시 세상에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서 같은 5,000톤급인 최연호를 서해 함대에 배치한 바 있어 군 당국은 강건호의 동해 배치와 북한이 예고한 추가 해군력 강화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미국을 향해 보복 강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의 종전협상단장을 맡아온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비례적 대응의 시대는 끝났다며 이란의 이익과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에는 더 빠르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보복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해역을 순찰하던 미 해군 군함 두 척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군은 이에 대응해 이란 원유수송선 세 척을 타격했습니다. 미군은 이란의 공격으로 함정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려던 미국 수상 드론을 공격했으며 미 항공모함과 구축함도 탄도미사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최근 이란이 미군 기지에 가한 공격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미국이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쿠릴 열도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러시아와 일본이 이번에는 일본 황실을 상징하는 국화 문양이 새겨진 동상을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4일 하바롭스크 아무르 강변에 높이 15m의 소련군 병사가 소총 개머리판으로 대일본 제국 경계라고 쓰인 국화 문장 표석을 깨뜨리는 모습에 대일본 전승 기념 동상을 세웠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 문장이 군국주의 일본을 상징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본은 현재도 황실이 사용하는 문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는 일본을 상징하는 문장을 파괴하는 기념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철거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양국은 지난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이투루프 섬을 예고 없이 방문하면서 이미 강하게 충돌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일본이 강력히 항의하자 러시아는 주러 일본 대사를 초치했고, 푸틴 대통령은 최근 러일 관계 악화에 대해 100% 일본의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현재의 엄중한 양국 관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비롯됐다며 반박했는데요. 최근 중국도 일본의 방위력 증강을 신형 군국주의라고 비판하며 러시아 북한과 대일 비난에 보조를 맞추고 있어 러일 갈등이 동북아의 중러와 미일 간 대립 구도와 맞물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국경 지역에서 중국 휴대전화 가격이 크게 올라 기기 한 대가 집한채 값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해산시에서 중국 휴대전화는 최근 최소 3만 5천 위안, 우리 돈약 715만 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이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만 위안 이상 오른 것으로 해산에서는 단층집 한 채를 살 수도 있는 금액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중국 휴대전화를 내부 정보 유출과 외부 정보 유입의 통로로 보고 국경 지역 사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는데요. 코로나19 이후 개인 밀수가 사실상 차단된 데 이어 최근에는 국가기관이 주도하던 비공식 밀수까지 어려워지면서 기기 공급량이 더욱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단속에 발각될 위기에 처해 증거를 없애기 위해 기존 기기를 버리고 새 휴대전화를 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중국과 연락해야 하는 송구 브로커들에게는 여전히 돈벌이의 필수적인 수단이어서 높은 가격에도 수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속 위험과 기기 가격이 동시에 높아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일도 줄고, 송금 브로커들도 거래 상대와 금액 등을 따져 한층 조심스럽게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서 들여온 연료가 국가 유통망을 벗어나 암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내각은 지난달 27일 간부들의 뇌물수수와 비사회주의적 행태를 뿌리 뽑으라는 내용의 지시문을 하달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서 반입된 액화가스와 휘발유, 경유 등이 일부 간부들의 비호 아래 평양과 지방의 개인 사택이나 밀매상에게 흘러들어가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군인민위원회와 안전기관이 합동 단속조를 꾸려 국가 유통망 밖으로 빠져나간 연료를 찾아 전량 회수해 국고에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연료 유출과 암거래에 개입한 간부는 지위와 관계없이 법적 처벌하고 재산까지 몰수한다는 방침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평안남도에서는 유류 저장시설과 운송망, 시장 주변의 연료 판매, 보관자들을 대상으로 불시 검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러시아산 연료가 지방의 차량 운행과 장마당 물류를 떠받쳐온 만큼 대대적인 회수가 지방 경제와 생계에 타격을 줄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이 중국 마스터스 정상에 오르며 국제대회 2개 대회 연속 무실세트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안세영은 지난 6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결승에서 세계 랭킹 9위

위인 일본의 미야자키 도모카를 게임스코어 2대 0으로 꺾었습니다. 1게임을 21대 17로 가져온 안세영은 이 게임에서는 초반부터 8점을 연속으로 따내며 상대를 압도해 21대 6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앞서 준결승에서도 세계 랭킹 3위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를 43분 만에 2대 0으로 제압했는데요. 이번 대회 32강부터 결승까지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으면서 지난달 세계선수권에 이어 두 대회 연속 무실세트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마스터스에서는 3년 연속 우승했고 단체전을 포함해 올 시즌 10번째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3월 전용 오픈 결승에서 중국의 왕지에게 패한 이후에는 33연승을 이어가며 올 시즌 49승 1패 승률 9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세영은 오는 19일에 개막하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일본의 현재와 미래를 대표하는 야마구치와 미야자키를 잇따라 꺾으며 금메달 전망을 더욱 밝게 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네팔 대홍수로 실종돼 가족들이 장례의식까지 시작했던 64세 여성이 열흘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찬디카 슈레스타는 지난달 26일 네팔 보테코시강 유역을 휩쓴 대홍수 당시 가족 4명과 함께 실종됐는데요. 가족들은 실종 8일자가 되자 생환이 어렵다고 판단해 시신 대신 힌두교 의식에 사용하는 풀로 인형을 만들어 장례의식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 도로 재건 작업에 투입된 네팔 무장경찰대가 매몰된 주택 부근을 지나던 중 희미한 울음소리를 듣고 구조에 나섰습니다. 구조대는 이전에도 같은 지점을 수색했지만 당시에는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홍수로 건물 전체가 약 100m나 빌려나 3개층 반이 완전히 매몰되고 4층도 절반가량 진흙에 잠긴 상태였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부서진 창문을 통해 진흙 속으로 들어가 슈레스타를 발견했고 그는 군 헬리콥터를 통해 카트만두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번 생환으로 아직 매몰된 주택이나 터널에 갇혀있는 다른 실종자들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희망도 다시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남미의 칠레 수도 산티아고의 대표적인 한인 상권에 한국의 거리가 공식적으로 생겼습니다. 주 칠레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산티아고 레콜레타구 파트로나토 지역 일부 구간이 한국의 거리로 명명돼 지난 4일에 현지에서 공식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파트로나토는 한국 식당과 마트 등이 밀집되어 있는 산티아고의 대표적인 상업지구이자 칠레 한인 동포사회의 경제생활 중심지입니다. 이번 한국의 거리는 한칠레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2022년에 지정된 서울의 거리에 이어 칠레에서 한국 관련 명칭이 공식 부여된 두 번째 사례입니다. 김학재 주 칠레 대사는 한국의 거리가 반세기 가까이 현지에서 땀 흘려온 동포사회가 스스로 얻어낸 이름이라며 2028년 한인 이민 50주년 앞두고 동포들의 자부심이자 양국 국민이 교류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힘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1: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0: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아파트 화재 시 국민 행동요령 캠페인. 우리 집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주세요. 이때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아주세요. 우리 집에 화재가 났는데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고 119에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다른 집에 화재가 났을 때는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집 안에서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으로도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나가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빠르게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긴 것들에 물음표를 던지면 발견과 발명이 시작됩니다. 과학자는 당연한 것에서 법칙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시인은 당연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보죠. 그리고 신앙인은 당연한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함께하고 있는 이 새벽도 당연히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오늘이 허락됩니다. 당연해서 지나치고 소홀히 여겼던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하루 보내기를 소망하면서요.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간 하루 보내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참 아름다워라 박신화 콰이어였고요. 감사함으로 금은에 들어가며 아침을 여는 시편 묵상의 앨범 가운데 찬송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당연하고 사소해 보였던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가장 선한 그 길 위를 걷는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영어 성경에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그런 찬송이 있어요. 누가 참 나의 친구가 되시나.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도전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친한 친구 세 사람이 있으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들 그런 친구 세 사람이 있는가 물어보면 첫째로 나를 미국 데려다 공부시켜 주신 사진 카라 파월은 정말 나의 좋은 친구고 선배인데 내가 과연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수가 있을까? 두 번째 친구, 나 하나 바라보고 미국에서 가족, 친족, 부모 다 버리고 따라온 저희 집사람, 과연 내 친구? 세 번째 친구는 내가 어떠한 역경과 시련, 죽음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내 첫 번째 친구도 떠나갈 수가 있고 두 번째 친구도 떠나갈 수가 있지만은 마지막 세 번째 친구 예수님, 내 죽는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천국에 데려갈 친구 세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 생명 바치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 재산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친구 세 사람. 친구도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나를 사랑하는 친구. 둘째, 나를 잊어버리는 친구. 셋째, 나를 미워하는 친구. 그 사람을 잘 모르거든 그 사람이 사귀는 친구를 보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그 사람의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에 우리가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의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않으셨느냐.

0: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얼마나 하나님한테 잘했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기 친구라고 했을까?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 그 우정은 구약 역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다윗은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는 제목으로 함께한 오늘의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한 이후에 두 곡의 찬송 올려드렸어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서울 바합창단이었고요. 주는 나의 친구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계속해서 주 믿는 형제들 클래식화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전에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찬양사역자 나무혜 씨의 목소리로 먼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후에는 매일 만나보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차 간지 2개월 된 함경북도에서 온 두보라입니다.
1: 오늘도 언젠가 주님 안에서 서로 마주하며 남과 북이 함께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나눌 그날을 꿈꾸면서 남한에 첫 발을 내디딘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또 새로운 자매님과 함께 이야기를, 대화를 나눠봅니다. 오늘은 함경도에서 온 드보라 자매님 함께 하는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0: 안녕하세요.
1: 지금 그렇게 북한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도 있으시고 이곳 남한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도 계신데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0: 네. 안녕하세요. 드보라입니다. 정말 추운 겨울에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0: 올해도 정말 따뜻하게 몸을 입고 옷도 입고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1: 네. 고향이 함경도 정확히 어디시죠?
0: 저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1: 함경도 청진에서 이곳에 정착한 지 지금 그러면은 2개월 차가 됐다고 하셨는데
0: 네.
1: 거의 이제 뭐 초겨울에 오신 거예요.
0: 네.
1: 그러면은 북한에서 청진에서 계속 지내시다가 강을 건너신 거죠?
0: 네, 맞아요. 네.
1: 집사님의 기억 속에 고향 청진은 어떤 모습인가요?
0: 우리 청진은 너무 좋아요. 바닷가 옆이거든요. 우리 청진이. 그 바닷가 거기 가면 엄청 좋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그 고향을 이렇게 그려볼 때 그 바닷가 그 모습 네, 너무 그려보여요. 네.
1: 어디 바다에서 물놀이도 자주 하게 되셨어요. 해변가에 또 사시면서 지냈던 청진에서 그럼 몇 살 때까지 계셨던 거예요?
0: 저 25살 때, 25살까지 살고
1: 네. 중국이나 어디 이제 삼국에서 머물다가 오신 거예요?
0: 네, 중국에서 바로 중국으로 넘어왔어요. 네.
1: 중국에 그럼 한 10년 이상 계셨던 것 같아요.
0: 중국에서만 27년 살았어요.
1: 처음에 그렇게 강을 건너시리라 결단한 게 그럼 25살쯤이면은 뭔가 이제 사회에 막 나와서
0: 네, 맞아요.
1: 북한 사회에 나와서 군대 갈 수도 있고 장마당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0: 맞아요.
1: 여러 기로들이 또 있을 텐데
0: 맞아요.
1: 어떻게 중국에 건너가고자 결단하신 거예요?
0: 그때니까 95년도 그 권한 행군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때 또 집에 아빠 엄마 다 건강이 안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장사하면서리 또 장사도 안 됐고 이래가지고 저 아빠 엄마한테도 이야기는 안 하고 언니한테도 이야기하고 언니야 내가 중국에 가가지고 한 일해가지고 근데 중국 돈 벌어가지고 오면은 우리 북한에서 사람 엄청 주고 큰 돈이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다 이야기하고 언니야 내가 중국에 가가지고 내가 벌어가지고 올게 이래가지고 제가 건너갔거든요. 강을 건넜어요. 네.
1: 뭔가 돈을 좀 더 벌어서
0: 네.
1: 가족의 경제 보탬이 네, 되고자
0: 네, 네,
1: 하고
0: 네.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넘어갔는데 거기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인신매매로 이렇게 다 제가 파는 거죠. 중국에서.
1: 부모님과 인사를 네, 따로 못하시고 건너가신
0: 네.
1: 거예요.
0: 네.
1: 그럼 중국에서는 어느 쪽에 사셨어요?
0: 중국 길림 창춘 쪽에.
1: 네. 거기서는 그럼 같은 고향 분들이 몇 계시긴 하셨나요?
0: 처음에는 한 몇 년 거기서 98년도 갈 때는 엄청 많았어요.
1: 네.
0: 예. 근데 이렇게 중국에서 계속 이렇게 그 잡아다가 북한으로 후송하고 이다 나니까 사람들도 거기서 정착 못하고 또 다른 데 또 팔려가기도 하고 또 북한으로 후송에도 가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더 적어진 거지.
1: 북송될 때마다 또 중국에서 그렇게 지내셨던 분들이 굉장히 또 긴장되는 하루하루를 보내셨다고
0: 맞아요.
1: 하셨는데
0: 항상 그저 마음 조이고 정말 사는 것이 정말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띵띵띵 차 소리만 나도 무서워가지고 그저 도망치는 거예요. 어찌도 아니고 거기서 신발도 안 신고 그저 도망치는 거예요. 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중국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1: 네.
0: 중국에서 이렇게 살면서 배웠어요.
1: 지금은 그럼 어느 정도 이제 회화가 가능하신 거죠?
0: 네.
1: 27년 동안 거기에 계셨으면은 자유롭게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또 중국, 러시아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0: 네.
1: 어떻게 안부 인사라도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0: 你好，我是杜博拉，我是朝鲜来的。今天我们这个话听到你们都能得到祝福，得到诸多恩典吧，感谢你。
1: 뭐라고 하신 건가요?
0: 안녕하세요. 저는 두보라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두보라입니다. 하나님이 또 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도 은혜를 많이 받길 바랍니다.
1: 아멘. 1998년도 즈음에 우리 고난의 행군 즈음에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강을 건너고자 결단하고 이곳 한국에 정착한 지 지금

0: 2개월 차에 접어든 우리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자매님의 집사님의 여정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을 꼭 알고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중국에서 20여 년을 계실 때,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들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정착한 지 2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1: 네. 중국에서 이렇게 저를 팔았지 않았어요. 팔아가지고 중국에 온 지 3일 만에 하나님 복음을 받았어요. 이것도 말 이야기하자면 좀 긴데,
0: 네.
1: 제가 처음 집에 이렇게 팔려왔을 때 제가 몰랐어요. 그때는 뭐 사람 팔고 내가 이 집에 며느리로 온 거 또 아무것도 몰랐고, 그래서 이 사람들 따라가면은 일자리 있다 이래가지고 같이 따라왔는데, 정작 그 집에 도착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 지금 눈치란 게 있잖아요. 눈치도 보면 이게 지금 뭐 네. 일하는 든지 일하는 아는 든지 눈치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거 눈치도 보고 아 이게 일하는 집 아니구나 그거 지금 느꼈어요. 근데 그 밤에 잘 때도 어떤 남자와 같이 그 한 방에 지금 여기서 같이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일하는 데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제가 안 잤어요. 3일 동안 그 집에서 이렇게 그 사람 그 남자하고 같이 제가 그 방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 자라 하는데, 제가 안 자고 어찌다 보고 이 그 이불 제 몸을 질득 감고
0: 네.
1: 그 속에 제가 3일 동안 그렇게 꼬박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집에서 아, 안 되겠다. 말도 안 통하지 하니까. 그래서 조선 분을 청해가지고 온 게 그 분이 하나님 믿는 분이에요.
0: 그분이 오신 거예요?
1: 네, 네. 저희 집에 지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그 번역해달라고. 난 중국말 모르니까.
0: 네.
1: 이 사람들도 조선말 모르니까 통하지 않으니까 조선 분을 청해가지고 온 게 지금 그분이 예수 믿는 그 분이시에요. 저는 그때는 뭐 예수가 뭐인지 하나님이 뭐인지 몰랐어요.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쭉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아, 내가 이제 이 집에 팔려온 며느리다. 이 집에서 돈을 주고 너를 싸가서 온 거야.
0: 네.
1: 라고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왕 이 집에서 온 거 먼저 중국말부터 먼저 배우고 먼저 배우라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에 또 왔어요. 한 3일 연거푸 왔어요.
0: 네.
1: 저 몰라. 그 다음날에 왔는데 최고 그때는 그때 옛날 책은 신약, 그때는 뭐 신약인지 구약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반지 신약, 구약, 하여 찬송
0: 네.
1: 책 이렇게 세 권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저보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누가 너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내가 이 책을 보고 이게 하나님 책인데 하나님 너를 인도하실 거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너를 도와주고 옳은 길을 인도할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는 어떻게 해요? 저는 할 줄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그 마태복음 그 6장 말씀 그 주기도문 저한테 제가 알려주시더라고요. 주기도문이지만 이게 기도다. 이걸 매일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멘 이렇게까지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0: 네.
1: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기도란 것도 모르고 그 어머니 이야기 해주신 대로 제가 매일 이렇게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0: 네.
1: 그러다 그 집에서 한 석 달 있었어요. 석 달 있는 동안 그 성경을 제가 다 봤어요. 다 읽었어요.
0: 1등하신 거예요?
1: 예. 석 달 만에. 다 읽고 나서 공항국에 찍어 쳐들어온 거예요. 또 그 집에서 저 잡을라. 북한 사람이 왔다고
0: 네.
1: 그 동네에서 아마 지금 누가 고사질 했는가 봐요.
0: 신고를 했군요.
1: 네. 그래서 신고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 공항국에서 이렇게 들이닥치는데 근데 그 주변은 다 지금 조선족 그 차 모는 사람이 지금 조선족이더라고요. 조선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책상 위에다 놨는데 아, 왜 이런 걸 믿느냐고 하면서 그 책을 회수해 가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거서 성경 책을 읽고 그리고 후에 내가 이 집에서 지금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한 번 지금 달아났어요, 그 집에서.
0: 근데 그때 공안이 쳐들어왔을 때 집사님을 데리고 가진 않았나 봐요.
1: 제가 데려갔어요. 데려가가지고

0: 그 집에서 또 돈 주고 저를 지금 꺼내왔어요. 아,
1: 그러셨구나.
0: 돈 주고 꺼내왔어요. 돈이 있으니까 그 집이.
1: 네.
0: 그때만 해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가지고 돈을 이렇게 주고 벌금 내고 네. 저를 이렇게 꺼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게서 못 산다. 근데 남자가 저보다 6살 아래고
1: 아.
0: 그러니까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인데 제가 그게 지금 눈에 안 차는가 봐요. 그때도 나이 어렸고 하니까
1: 네.
0: 네, 왜 지금 이런 사람하고 내가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지금 달아났댔어요. 달아나다가도 잡혔어요. 그 집에서 아. 잡혀다가 또 써가지고 그 가죽 획대로 또 얻어맞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아, 야, 우리 집에서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다시 판 게 우리 아들 아빠네 집에다 판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팔아가지고 그때도 이제 뭐 성경책도 없고 막 기도는 해야 되고 기도는 지금 했어.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제일 인상이 남았던 게 요한복음 그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을 찍어 나사렛 네. 그 죽은 나사렛을 찍어 다시 살리신 그 아 그 살리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항상 그 말씀 놓고 제가 매일 아.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아 근데 그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해야만이 그게 믿음이 성장하고 그게 정말 사람과의 그 부딪힘도 있어야 되고
1: 네.
0: 그래야만이 그게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성장할 수가 있고 그러는데 제가 집에서 혼자 그것도 제가 혼자 가서 기도만 책도 없고 기도만 제가 한다는 것이 아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신앙생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그게 지금 지나 네.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 아 신자들도 나오는 신자들한테도 이야기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 와서 같이 신앙하는 것이 거기 신앙입니다. 이러거든요. 네 혼자서는 절대 나는 그 성경책만 볼 수 있어 보고 기도하면 돼. 근데 그게 네. 아니에요. 그게 아.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 교회 나와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네. 그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진정한 예배고 진정한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1: 네.
0: 제가 그거 그때 엄청 많이 느꼈어요. 그때
1: 아.
0: 그 가정이 엄청 많이 느꼈는데 지금 와서도 교회가 너무 좋고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요. 네.
1: 그렇게 처음에는 북한에서 고난행군 시기에 사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떠난 목숨을 건 탈북의 길이었잖아요.
0: 네.
1: 근데 그렇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을 붙들면서 은혜의 여정이지만 고난의 여정을 걸어오셨어요.
0: 네.
1: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임에 참 그 고백들에 그리고 우리 집사님의 그런 은혜의 간증들에 감사하면서 함께 감사의 은혜를 누리면서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네.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금 가게 된 그 중국의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또 하루하루를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남한에 정착해서의 그 2개월 동안의 이야기를
0: 네.
1: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남한 정착 2개월 차의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데 완전한 복음 통일의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도 드보라 자매님은 고향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옵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잠언 8장 17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고 나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주님의 사랑을 옷 입고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가장 선한 그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을 주님께서 새로운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으면서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믿음과 확신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그 하루의 시작을 찬양으로 함께 계속해서 열어볼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24장 15절과 24절부터 25절까지를 본문으로 나는 어떤 별명의 신앙인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도행전을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열두 사도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보아노게라고 하는 별명을

명을 붙여주시는데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별명 붙여주실 것 같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이 별명은 사람의 인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인격, 존엄을 무시하지 않는, 망치지 않는 별명을 붙여야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뭐하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홀이라도 덕담해야 되는 사람들이 장난 삼아서 분위기를 좀 살린답시고 상대방의 장점이나 신체적인 좀 이렇게 부족한 모습, 열악한 가정환경, 실수한 것을 빌미로 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수치감을 안겨주는 별명은 안 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아휴 저 사람 눈이 작아가지고 와이샤스 단추구멍 같아, 이런 별명은 붙여주면 된다 안 된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우리가 별명을 붙이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별명 붙여줘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행동하는 믿음이 되고 그러면서 마침내 영광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런 별명 붙여주면서 성도교제 한다면 감사의 뿌리가 깊이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준비하려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과일나무 같은 것이 보통 나무라도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이 산소 그리고 수분 공급 혹은 그런 공간이 있어야 뿌리를 깊이 내린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산소 같고 수분 같은 별명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뭔지 찾아봅니다. 첫째, 믿음의 사람은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문제가 있었어요.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으니까.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임받았던 다윗이었더라. 그래서 재앙이 그쳤더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해결하는데 쓰임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은 문제를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심한 문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와 문제 앞에서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그들이 바로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우리가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진 현실이다.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런 지경에 있었지만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 구하면서 이방인 선교의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해결해서 마침내 사명 감당했다. 그게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보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해결의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뭔가 어떻게 되길 바라는 게 있잖아요. 바라는 게. 그러면 그 바라는 것의 실상인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는 이런 문제 상황이 이렇게 해결되길 바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사람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무조건 빨리 해결되기만 하는 것을 되기만 기다리는 그런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회개한다면 이게 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오늘 읽었던 말씀은 사무엘하 마지막 장입니다. 그 앞까지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도 사람이라 나이가 들어가니까 노망이 들으셨는지 갑자기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왕인데 그리고는 백성들 수세고 뭐 군인들 수세고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이 왑장군이 폐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고집을 계속 피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구조사 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백성이 7만 명 죽어나가니까 그제서야 다윗이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옵나니 주의 손으로 백성 말고 저와 제 아버지의 집을 가문을 치소서라고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그겁니다. 이 다윗이 이때 처음 회개한 게 아닙니다. 인구조사하고 나서 성령의 감화감동하심 속에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내 회개합니다. 그래서 본문 앞에 10절에 저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저게 10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15절에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7만 명 죽이시는 거예요. 아니 회개하면 왜 재앙을 안 내리셔야 되는데 왜 재앙 내리셨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은 신앙적으로 너무 아직 어려서 그래요. 너무 유치한 신앙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그 요즘 욥기서 보면 욥이 그런 고백을 해요. 전능자의 화살이 나에게 박혔다. 자, 옛날에는 화살에 독을 묻혀가지고 화살을 쐈잖아요. 그러면 전능자의 화살이 박혔어요. 그걸 뺐습니다. 화살을 뺐어요. 즉시 나요 고통은 당분간 참아야 돼요. 고통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한번 해보세요. 회개하면 되나 안 되나. 그런 사고방식 속에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해요. 마귀에게 미혹돼서 그러는 거예요. 잘못하고 회개하면 된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 안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요 민수기 12장에 가면 질서를 어지럽혔던 누나 미리암이 한세지병에 걸려요. 그러자 모세는 생명의 은인임을 알거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는 들어주셔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좋다. 모세 너희의 기도 내가 들어주마. 단 죄 졌으면 최소한의 죄값은 치러야지. 그리고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그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도록 하십니다. 기도가 있었고 회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의 과정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분명한 것은 어쨌거나 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혹은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의 문제까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문제 있다는 것 자체가 실패는 아닙니다. 구해받아 세상이기 때문에.
진짜 문제는 뭐

뭐냐? 문제가 있을 때에 해결하기 위한 바람을 가진 믿음의 시도를 하지 않는 게 그게 진짜 실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분명히 믿죠? 그러면 모든 문제의 해결의 마스터 키이신 예수님 믿는다면 현재 내게 있는 고통, 아픔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거 얼마든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근성 가져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일 말씀대로 어떤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믿음 생활의 로드맵 따라 한번 가보세요. 문제 해결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저 동신교회 다니는 암흑에 저 사람은 문제 있어도 시간 지나면 꼭 해결하는 사람이야. 아이고 저 사람 문제 있잖아. 하나님 의지해가지고 전능자의 도우심으로 모든 거 원상회복시키는 사람이야. 저 사람 앞에 뭔가 무너지잖아. 아유 다시 세운다니까.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는다면 감사의 뿌리는 더욱 깊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 믿는 사람은 둘째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보니까는 이게 영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 재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예배 중요하게 생각한 줄 압니까?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회복의 은총 입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이 말씀을 시리즈로 보면 본문은 잘 안 나오는데 요엘 2장에 가면 이게 과정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하나님은 죄악과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려면 내 죄악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는 단지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뉘우치는 거 보면 안 믿는 사람도 죄 짓고 뉘우침이 있어요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죄 짓고 뉘우치는 겁니다. 왜? 자기 개선을 위해서, 발전적인 공동체를 위해서 잘못하고 뉘우쳐요. 그런데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회개는 잘못했을 때 뉘우치고 후회하는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예배 자리까지 이어져야 그게 성경적인 회개입니다. 그러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끝이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저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주께서 혹시라는 말 잘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1.1에게 가감도 있으면 안 돼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나가 잘못했다고 주님 이내 용서하시는 줄 압니까? 그러지 않아요. 성경이 그런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 거지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안 받아주시고는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고 하나님 제가 용서했으니 하나님 이제 모든 재앙 싹 걷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협박하는 건 성경적이질 않아요. 다만 조금 전에 저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거 믿고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죄졌으니 죽어 마땅해요. 망해도 할 말이 없어요. 하오나 주의 인자하신 긍휼 믿고 간구하오니.

확률이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혹시 뜻을 돌이키사 다시 예비할 기회 주실는지 누가 알 수 있겠느냐, 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죄 짓고 나서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다가 큰 코닥쳐요. 그러지 마세요. 죄는 그러는 게 아닙니다. 죄는 안 짓는 게 원칙이고, 어쩔 수 없이 졌을 때는 주님 앞에 나아가 인자하심 자비하심 구하면서 회개하고, 그러면 혹시 긍휼 베푸시사 예배하는 특권을 주실는지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배할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최선 다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건 반드시 신앙생활에 대한 기초요, 기본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무너지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고 정성 기울여도 어느 순간 잘못하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의 기본인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생활 전체가 흔들려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예배 제대로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은 뻔한 겁니다. 예배 드려야 신앙생활이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이 예배가 바로 서면 믿음생활 바로 서요.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예배를 해야 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니까. 그래서 다윗은 큰 실패를 경험한 후에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부터 회복되고, 그러니까는 해결하는 사람 다윗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배 회복이었던 거예요. 그래, 문제가 생겼을 때 예배 멀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문제 생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주님마저 멀리 떠나면, 예배마저 멀리 떠나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겁니까? 오히려 문제가 생길수록 예배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힘들다고 예배 빠지고, 바쁘다고 예배 빠지고, 휴가 가겠다고 예배 빠지고, 이런 식으로 예배 등한시하면 신앙은 병들어 가요. 여러분에게 어떤 별명이 붙었습니까? 아, 저분 진짜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분이야. 아이고, 저 사람 맡겨진 일에 열심 내는 성실한 사람이야. 물론 이런 별명 좋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최상의 별명은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마음이 힘들어도 예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놓치지 않고, 기쁠 때도 예배하고, 늘 교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 이런 분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이런 예배가 살아야 믿음도 살고, 믿음이 살아야 회복의 은총도, 필요한 은총도 있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듣는 겁니다. 자, 믿는 사람은 셋째로 축복의 통로,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져야 합니다. 아,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랬던 곳이 아라우나 다장마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다장마당을 가진 아라우나 입장에서는 어느 날 우리나라의 최고의 절대 지존 소리 듣는 다윗왕이 왕림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폐하 이 땅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제가 소도 준비하고 번제드릴 나무도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민족 7만 명이 죽어나간 마당에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 받아주고

길가까지 배려해 주니 진짜 고마웠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은 50세겔로 다장마당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는 소를 사서 제사를 드립니다. 직접 드립니다. 왜?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 누구 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어떻고 할머니가 어떻고 어머니 직분이 어떻고 그게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1대1 만나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자기가 그것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작은 헌신조차도 오병이어처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축복받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하나님께 내 무엇인가를 바쳐야 합니다. 아멘 소리 한 번도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게 있어야 나지요. 내가 돈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시간은 바쳐서 이 시간 나왔잖아요. 바치는 게 있어야지요. 물질도 필요하면 물질 바쳐야지요. 재능도 필요하면 바쳐야지요. 바쳐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뭔가 우리를 바치면 그걸 열납하시고 나면 복을 주시는데, 신명기 보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자자손손 복 주시는 겁니다. 과연 다윗도 그랬는지 볼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재앙이 그쳤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제사드렸던 예배했던 그 장소 아나우나 다장마당 나중에 역사적으로 기념비적인 명소가 됩니다. 왜?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인류 역사 최초의 성전인 에루살렘 성전 지은 곳이 어디예요? 조금 전에 아라우나 타작마당 이야기 했잖아요. 바로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인류 역사 최초의 솔로몬 에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그곳이 되고 자자손손 복을 받게끔 하는 명분이 됩니다. 이 놀라운 복 받았을 때 다윗은 의인이 아니었어요. 죄인이었습니다. 백성들 7만 명 죽게 한 아주 못쓸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방법대로 제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자자손손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후대까지 이어지는 복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만 열심히 살다가 에이 봐도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래 그러다가 여러분 후손들 보고 배운 게 그거라서 나중에 잘못되면 그 책임 어떻게 감당을 해요? 이왕면 여러분 까닭이나요 자자손손 복을 받게끔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복을 보장해 주는 복이 바로 예수님 믿는 복입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건강의 복 받아야 합니다. 물질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의 복 받으십시오. 영향력 행사하는 복? 뭐가 나빠요? 좋지요.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니까 받아서 나쁠 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복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재능 얻을 능을 가진 사람에게는 물질의 복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태생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도 훌륭했던 깔뱅이였지만은 50대에 종합병원 소리 듣다가 이 세상 빨리 마무리하고 갑니다.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최상 최고의 복이 바로 예수님 믿는 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건강해도 영원한
천국 가지 못하고 영원한

0: 지옥 생활하면 그 건강이 복입니까? 물질 믿고 예수님 안 믿고 그 맛대로 살다가 그 물질 때문에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그게 물질이 복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건강도 물질도 권력도 자손의 복도 그때부터 영양가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는 이름 예수,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최고의 복은 예수님 믿는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왜? 천국 열쇠이신 예수님이시니까. 여러분이 예수 이름 가져보세요. 여러분이 아닌 말로 천천만만 뭐 양, 소 바친들 하나님 여러분 예배 받으신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배도 받으시잖아요. 앞서 나온 모든 별명을 이 총가라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천상천하 최고의 복은 예수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있는 복을 여러분이 귀한 줄 알고 좀 잘 활용해야 돼요. 예수님 있는 복 이걸 누려야 됩니다. 천상천하 최고의 복인 예수님 믿는 복 누리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어떤 별명이 붙었습니까? 물론 사탄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존귀하고도 바람직한 별명 가지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거 싫어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이렇게 존귀하고 귀한 별명 갖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미혹합니다. 착당합니다. 문제 일으킵니다. 그럼에도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심으로, 아휴, 내가 저 양반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뿌리를 깊이 내려가게 되는데 저분은 힘들 때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주셔도 자만하지 않고 늘 예배의 자리 지키는 분이야. 아이고, 저분은 축복의 통로야. 이런 소리 듣는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오늘의 말씀 함께 교독하고 설교 마칩니다.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다네세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1: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0: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1: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0: 요 말씀의 결론이 여러분의 결론 되기를 축복합니다.
2: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과 24절부터 25절까지를 본문으로 나는 어떤 별명의 신앙인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9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가끔 구름이 많은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오전까지 평안도와 함경북도, 황해도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까지는 함경남도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가 5에서 40mm, 평안도와 함경북도는 5에서 20mm, 황해도는 5에서 10m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23도, 부산이 22도, 여수가 21도, 서울과 광주, 목포, 포항이 20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강릉, 대전, 대구가 18도, 평양과 춘천이 17도, 함흥 15도, 신의주 14도, 청진이 13도, 강계가 8도, 해산이 4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광주 30도, 목포 29도, 여수와 제주가 28도, 대구와 부산이 27도, 서울과 대전, 포항이 26도, 춘천이 2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이 24도, 강릉 23도, 신의주와 청진이 22도, 강계와 함흥이 20도, 해산 17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서해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최대 4m까지 일겠는데요.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도 충만한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과 위로 가운데, 이 하루 이미 승리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면서요. 오늘 나누었던 말씀과도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하루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 방송입니다. 광주 극동 방송의 연주소는 광주 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 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 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예배.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27편 8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344장, 새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통합 찬송가 344장, 새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반석교회 배홍성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인이 되신

0: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억압과 굶주림, 영적 흑암 속에서 신음하는 북한 땅 2,500만 우리 동포들을 주님의 긍휼한 손길에 올려드립니다. 그 땅을 뒤덮고 있는 우상 숭배의 견고한 진과 사탄의 결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파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과 육체가 메말라가는 동포들의 통곡을 들으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주님의 기적이 그 땅에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남과 북을 가로막은 철조망을 무너뜨리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나 북녘의 찢긴 심령들을 품고 눈물로 중보하게 하시며 통일을 준비하는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마침내 평양과 백두산 정상까지 주의 십자가 깃발이 꽂히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열방으로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선교 한국의 비전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닫힌 문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북한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회자분들의 강의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3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생명의 길을 택한 결과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화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합니다. 북녘의 형제 자매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생명의 길을 택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은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한 모압 평지 설교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론인 거죠. 그 결론에서는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하게 되면 당하게 될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키실 것인지를 설명하시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예,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에는 축복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백성들이 우상을 따를 것을 아셨기에 심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아멘.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으면 여호와로부터 이방 나라로 쫓겨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쫓겨간 땅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돌이키면 돌아오게 하십니다. 저는 시편 121편이 이 돌아오는 백성들의 핵심적인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121편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에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높은 산이 그들을 지킨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그 산은 오래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점령당했습니다. 성전도 불탔습니다. 이제 그 산이 예루살렘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예루살렘을 그 백성을 지키는 것은 산이 아니라 그 산을 지으신 분, 천지를 지으신 분, 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이 범죄하지 않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일도 없으면 좋았겠지만 그들에게 임했던 저주 같은 그 멸망의 날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신지 자신들의 믿음은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알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 좋으신 하나님의 명령을 왜 버렸을까요? 왜 지키지 않는 것일까요? 그들이 지키기에는 너무 어렵고 너무 비현실적인 것이었을까요? 이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11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며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아주 많고 능력이 출중한 한두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라 모두가 행할 수 있고 행하면 좋을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실 때도 지위고하, 남녀노소를 불문하셨듯 명령 역시 모두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둘째, 명령은 우리가 하늘이나 바다 밖으로 가서 가져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은 그 말씀이 우리 입,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어서 행하기 매우 쉬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명령하셔서는 왜안 지키느냐 따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두신 말씀 따라 행하며 매 순간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갈림길과 같아서 한 길로 가면 다른 길로 가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0: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첫째, 순종과 불순종은 갈림길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분명히 아는 그 길을 확실하게 걷기를 바라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로 들어가면 반드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에서도 승리할 것이며 반드시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그러나 유혹을 받아 불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죄악된 길로 들어선 채로 형통하면 그들은 영원토록 죄악을 행하며 가정과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서라도 죄와 죄로 인한 저주를 멈추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셨기에 하나님은 이 명령에 대한, 이 약속에 대한 증인들까지 초청하십니다.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 하늘과 땅을 불러 증인을 삼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압 설교의 마지막에는 축복의 말씀은 있어도 저주의 말씀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 백성에게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꺼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귀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선택하면 반드시 생명으로 복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세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여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분별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할 줄 아는 힘을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지하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시며 그 극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형제 자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3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생명의 길을 택한 결과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912국에 9610번, 지역번호 031-912-9610번 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139장, 새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통합찬송가 139장, 새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골뱅이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보내신 참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참 선지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첫째, 나를 위해 중보자를 보내십니다.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고해요. 여기서 너를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이 막연히 선지자를 세우신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런 중보자가 왜 필요할까요?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큰 불을 보았을 때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간구했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내가 죄 중에 있을 때는 말씀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처럼 들립니다. 심판과 고난이 싫고 십자가는 영광이라는 말도 싫은 거예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 그저 잘 되게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지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고난 없이 세상에서 잘 되기만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대신 전해줄 중보자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만 던져주어도 다 알아듣는다면 굳이 낯설고 먼 땅에 선교사를 파송할 이유가 없겠지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삶으로 보여주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이 선지자 한 사람은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동시에 각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에스겔,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말 못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기도 하면서 각각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대신 전했어요. 우리도 그래요. 오늘 내 곁에 바로 나를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지요. 그의 얘기나 간증을 들으면서 어쩜 나랑 저렇게 똑같을까 생각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보내졌음을 깨닫는다면 그의 말이 저절로 들리게 됩니다. 나와 전혀 다른 완벽해 보이는 사람의 말보다 나와 같은 처지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의 말이 마음 문을 열게 하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내 곁에서 나와 같은 처지로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형통만을 구하며 예배드리지는 않습니까? 참 선지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둘째,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를 지적하십니다. 19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해요. 여기서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그에게서 찾을 것이다 라는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친히 찾으신다는 게 강조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격하듯이 직접 찾아내어 심판하십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큰 불순종이자 형벌이에요. 그런데 20절에는 또 다른 위험이 나와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고하세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님에도 그것을 제멋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전하는 것이에요. 마치 신적 권위가 있는 것처럼 자기 생각과 욕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쏟아내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을 아예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죠. 물론 다른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는 금방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분별하기가 참 어렵지요. 자녀가 인류대에 붙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십자가 없이도 누리는 영광이 복이다라면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전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가요?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눌리는 무거움만 남습니다. 이런 기복적이고 거짓된 가르침에는 평강이 없어요. 결국 참된 말씀 사역은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 생각과 욕심을 가지치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내 마음대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누군가가 자기 마음대로 한 말에 평강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단정하며 말한 적은 없습니까? 고집을 부리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과 같음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한 초등학생의 어린이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제 앞머리가 길어 눈을 가리자 엄마는 앞머리를 옆으로 넘기던지 짧게 자르자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저는 넘기겠다고 해놓고 자르기 싫어서 계속 피했지요. 결국 엄마는 화내시며 제게 멋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15절 말씀을 보니 제가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올바른 길을 알려주시는데 저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 같아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도 부모님 말씀도 소중히 여기며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는 제가 될래요. 저의 적용은 부모님 말씀대로 눈이 가리지 않을 정도로 앞머리를 자를게요. 입니다. 제 마음대로 하고 우긴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른들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6살 어린이의 새싹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유치원에서 친구와 부딪힌 일이 있었어요. 저는

선생님께 친구가 저를 일부러 밀쳤어요 라고 말했어요. 선생님은 친구가 실수로 부딪힌 것이니 친구의 사과를 받아주라고 하셨지요. 하지만 저는 계속 고집을 부리며 친구가 일부러 밀쳤다고 우겼어요. 유치원에서는 선생님 말씀, 교회에서는 목사님 말씀, 집에서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데 저는 가끔 제 마음대로 행동해요. 이제는 15절 말씀

0: 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고 해요. 우리도 가끔 이런 의문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라고 그 분별의 기준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증험과 성취를 꼭 세상 성공으로만 생각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는 것만 성취라고 여긴다면 망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건을 겪는 성도에게는 무슨 성취가 있느냐고 물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성취는 생명의 성취예요. 말씀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는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가, 이것이 바로 참된 증험입니다. 예레미야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했을 때 거짓 선지자라는 비난을 받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말씀이 참되었음이 드러났지요. 참 선지자의 말은 당장엔 듣기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말씀은 반드시 생명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은 결국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야말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증험이자 성취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생명을 얻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릴게요. 주님, 죄인인 저희를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내 생각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 주님의 음성이 두려워 피하고 싶은 완악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제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여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생명되는 말씀을 분별하여 듣길 원합니다. 당장 성취가 보이지 않아도 인내함으로 기다리길 원합니다.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날마다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말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이 시간 나누는 말씀 통해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3장 5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요나답이 그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노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13장 25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가끔 수고한 사람들의 떡을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잠시는 그렇게 먹고 편할 수도 있고 요행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얼마 지나 그 열매를 계산할 때나 평가할 때는 수고한 자에게 열매가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고 그로 인해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수고한 자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차려놓은 밥상만 먹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때그때 눈치껏해서 요령껏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이것이 자신들의 처세술인 줄 알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결국에 가서 수고한 자에게 안겨주십니다. 잠언 31장 31절에 보면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은 땀 흘려 수고하며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클래식 콰이어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입니다. 마음가짐의 중요성.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에게 한 기자가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인간에게 심리학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임스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20세기 심리학의 제일 중요한 발견은 사람의 마음가짐을 진단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가짐을 변화시키면 사람의 인생도 바꿀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의 원인을 마음과 정신을 연구해 변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UCLA 의대의 정신의학과 연구교수인 제프리 슈워츠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믿으면 거짓말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두뇌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과 정신을 바로잡으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욱 깊이 인간의 근원이 되는 영성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구주이신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만이 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소서. 인간의 근원이 되는 영성을 변화시켜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됨을 알고 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아하 크로스의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테너 박인수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이상복 목사님께서 욥기 19장 20절에서 26절을 본문으로 욥기의 진리들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지만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말씀 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깨달음과 믿음과 그리고 거룩한 능력이 함께 할 것입니다. 욥기는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의 변론들. 그럼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의 거짓말,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거는 반드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와도 속았고 욥의 처도 속았고 심지어 이 사탄은 예수님까지도 미혹하고 시험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시오. 아니 사람이 먹자고 하는 건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세상 만국 다 내게 주리라. 뭐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걸 그냥 절만 하면.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욥의 친구들의 변론, 논쟁.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지식은 부분적이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또 어렸을 때 우리가 아직 어리고 심지어 이 세상에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이야 뭐 거울이 좋지만 옛날에는 거의 청동거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온전히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욥의 친구들의 말 그냥 내가 좋아 보이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를 봐야 됩니다. 욥기 42장에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책망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욥을 오히려 옳다고 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태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은혜 깨닫고 나와 모두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언제나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창세기에 해당되는 것이 시가서의 욥, 시편, 잠언전도, 아가. 바로 욥기서가 창세기와 같은 맥락이라고 했습니다. 연관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풍성하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기는 시대가 아브라함 혹은 늦어도 야곱 시대, 족장 시대. 왜냐하면 그때 나오는 민족들 이름이나 지역 이름이나 여러 가지로 보면은 그 시대. 여러분 그 시대에 욥기에 기록된 이런 놀라운 창조의 신비. 안 읽을 보면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자,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많이 있지만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몇 개 봅니다. 자, 먼저 26장 7절로 갑니다. 띄워주시고요. 예.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원래는 북쪽 하늘입니다.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펴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여러분, 북쪽 하늘, 북두칠성을 포함해서 중요한 별자리들이 있는 그곳을 허공에다가 하나님이 쫙 펴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땅을,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을 옛날 신화에서는 뭐 거대한 신이 바치고 있고 뭐 어쩌고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 이 말은 토후라는 이 말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공허하고 땅이 공허하고 어둡고 아무것도 없었더라. 케오스. 바로 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매달아 놓으셨습니다. 아멘이 별로 없네. 이제는 뭐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땅이 평평하고 어쩌고 막 이랬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 보니까 지구가 허공에 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아멘이 없네.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오래오래 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구를 허공에 매달아 놓으셨다. 글쎄요, 놀랄 사람은 놀랄 것 같은데, 자, 28장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5절에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원래는 음식이 아니고 정확하게 식물입니다. 식물은 땅에서부터 자라는데 그 밑은 불처럼 뜨겁도다. 아, 물론 보니까 화산 뭐 올라오는 거 보니까 그러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지구에 안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마그마. 이 지구 밑에 엄청난 불덩이가 있다. 또 안 놀래네, 참. 자, 28장 25절로 가봅니다.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아니, 바람에 무게가 있다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태풍이 되고 연하게 불어서 뭐 무슨 바람이 되고 그런 건 아는데 바람에 무게가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이 바로 기압입니다. 바람이 공기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얼만큼 누르느냐. 우리는 거의 뭐 똑같은 뭐 일기압이랍니까? 그냥 느끼니까 그런가 보다 합니다만, 여러분 이 미묘한 기압 차이에 의해서 태풍이 일어나기도 하고 기후가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미묘한 공기, 바람의 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면요,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다. 이게 법칙, 호크 그럽니다. 이게 이제 뒤에 명사가 되면 호크마 이렇게 이제 복수로 갑니다만은, 자, 당시에는 이 세상을 그냥 뭐 신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신화적으로 해석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법칙을 만드셨다. 근데 놀랍게도, 자, 여기 물이 등장합니다만 물이 얼음이 되기도 하고 물이 수증기가 되기도 하고 구름이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폭우가 되기도 하고 이슬이 되기도 하고 서리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 신비한 법칙들, 또 눈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해마다 눈을 지겹도록 보니까 신기하지 않습니다만 동남아나 저 더운 지방에서 온 한국에 와본 사람들은 눈을 보면서 신기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눈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눈을 연구한 사람 말로는요, 눈 모양이 다 다르답니다. 수천만 사람의 얼굴이 다른 것처럼 눈 모양이 다르대요. 알아서 하세요. 놀라지 않으려면 뭐 다 당연한 거라고 하면. 너무나 신비합니다. 아멘도 별로 없고. 근데 성경

하나님은 이거를 법칙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고 질서 있게 하십니다. 자, 38장 16절에는 네가 바다에 샘에 들어가 봤느냐. 여러분, 바다에 근원이 있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한편으로는 바닷속의 신비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다의 길입니다. 해로. 우리가 내려다보면 다 바다인데 뭐. 아니에요. 그 안에 물이 다니는 길이 있답니다. 꼭 뭐 아는 것처럼 그러네. 여러분, 이 길을 잘못 가면요,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위에 부는 옛날에 돛담배, 바람, 이것만이 아니에요. 물 자체에 길이 있는 거예요. 저는 바닷가 살아서 조금 압니다. 자, 30절, 38장 30절 이렇게 됐습니다.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온도가 떨어지면요, 깊은 바다에, 원래는 깊은 바다 그러면 수심이 얼어붙느니라 이래야 돼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이 어쩌면 얼음이 됐다가 수증기가 됐다가, 여러분, 물의 순환이 신기합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건요, 자, 이 모든 자연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보면 온도가 떨어지면 부피가 줄어들, 그러면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부피가 작아져야 돼. 그러면 영도가 내려가면 더 작아져야 돼. 근데 물을 연구한 사람들 이렇게 기록을 보면요, 4도일 때, 영상 4도일 때 가장 작고, 신기하게도 온도가 4도 이하로 내려가면 물의 부피가 점점 커진답니다. 정작 영도가 더 내려가서 얼음이 되면요, 부피가 오히려 10%가 늘어나고 물 위로 떠올라 깊은 바다지만 깊은 곳, 그곳이 어는 곳이 아니고 수면이 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깊은 바다 안쪽이 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엔 생명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신비하게도 분명히 더 추운데, 분명히 더 작아져야 되는데, 신비하게 얼음을 더 부피가 크게 만드셔서 물 위에 떠 있게 하십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을 보호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 신비예요. 정말 신비롭습니다. 자, 31절은 또 이렇게 씁니다.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이게 묶는다. 이 묘성을 묶는다. 이거는 황소 자리에 일곱 개 별 무리를 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딱. 그래서 결국은 옛날에는 그냥 보면서 별이 많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우리는 은하수, 하여튼 뭐 이게 구분, 이게 무리 지어서 이게. 그러니까 인간도 하나님께서 민족 단위로 혹은 언어 단위로 무리무리 지어서 살게 하는 것처럼 별들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별들 하늘에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보면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하늘의 궤도.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옛적에는 하늘의 별들 이런 것들을 그냥 전부 다 신화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심지어 최근까지도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요, 선교사가 보고한 바에 의하면 그 부족은 절대로 밤에는 도둑질을 안 한답니다. 그거 언제 해요? 몰라요. 몰래 하는 거지 뭐, 도둑질은. 왜 안 하느냐? 밤에는 하늘의 별들이 촘촘히 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신들의 눈이라는 거예요. 신들이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감히 밤에는 도둑질을 못한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제 비 올 때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좋은 건 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특별히 시편 147편에 보면 하나님이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이끌어 내시느니라. 별들, 여기 삼성, 묘성, 하여튼 또 새벽별, 성경에 많은 별들이 나옵니다. 별 연구한 분들은 성경에 많은 연구를 해요. 중요한 건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따라 다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하면 할수록 신비롭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욱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39장, 40장 가면 짐승들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산 염소를 보았느냐? 새끼를 어떻게 낳고 기르며 들나귀를 보았느냐? 타조를 보았느냐? 말을 보았느냐? 심지어 그게 또 매가 나오는데 엄밀하게는 새입니다. 그냥 새의 대표이고 철새. 철새가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제비가 다

장난 같다고 어떻게 우리 집 찾아오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그 철새들이 이 큰 그들로 보면 어마어마한 지구지요. 다 정확하게 갔다가 돌아오는 걸 보면서 그 지혜를 누가 준 줄 아느냐? 누가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모든 신비를 보면서 지금 이 욥기는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에 그때 이렇게 창조의 신비, 과학의 신비 이런 것들을 기록한다는 건 바로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아니면 땅에 보이지 않는 걸 알 수가 없어요. 더 많아요, 실은. 금, 은, 뭐 수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가 바로 40장 15절에 등장하는 베헤못입니다. 40장 15절에 보니까 이제라는 말은 그동안 했던 것 다 이제 마지막 결론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까지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꼬리치는 것이 백향목에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뼈는 녹간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더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하나님이 한 짐승을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헤못. 옛날 우리 번역은 풀먹는 하마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풀을 먹는다는 거 보니까 악어는 아니에요. 분명히 풀을 먹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보니까 꼬리를 치면 백향목이 흔들리느니라. 여러분 하마 꼬리가 이렇습니까? 하마 꼬리만 해요. 돼지 꼬리만 해요. 분명히 하마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베헤못 그냥 그대로 썼어요. 베헤못은 그냥 직역하면 큰 짐승 그냥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 아무리 붙여도 지금 우리 시대에 있는 짐승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몇몇 학자들이 조심스럽게 이랬습니다. Perhaps, 아마도, 다이나소, 공룡일 것이다. 오히려 공룡이 더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자연과학자들은 공룡이 몇억 년 전에 사라졌고 마치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잊혀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실제로 동굴 여러 벽화에 보면 공룡과 사람들이 동시대인 것이 많이 기록됩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베헤못, 아마도 공룡. 그걸 뭐라고 하세요? 내가 지은 창조물 중에 으뜸이니라. 여러분 이 으뜸이라는 것 양면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크기와 그리고 기능과 힘에 있어서 으뜸이라 당할 자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스스로 크고 강하다고 하는 그 공룡 사라졌습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 우리 할머니 혹은 또 뭐 다른 분들이 호랑이 얘기를 왜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아마도 우리 한반도에 호랑이가 거의 없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편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자칭 강한 자는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 베헤못이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중에 으뜸이니라. 크기와 그리고 강함과 그 모든 것에서 으뜸이라.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공룡에 비하면 체격도 작고 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작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바로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욥기 7장 17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만드시고 마음을 그에게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지으시고 그 사람을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작아요. 힘도 별로 없어요. 빨리 달리지도 못해요. 물속 들어가면 뭐 이게 헤매요. 높이 뛰기도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훈련시키십니다.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훈련시켜 가십니다. 사람이 가장 존귀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욥기의 진정한 결론은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중요한 건 고난받는

욥이 깨달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16장에서 욥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 16장 뭐 알고 있는 부분, 즉 16장에서 내 친구들은 나를 조롱하나 나는 눈물을 흘리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본다.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내 기도는 정결하니라. 친구들은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냥 눈물을 흘리게 만들지만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그 정결한 기도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16장 19절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옆에 나의 증인이 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진실하게,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지 나를 알고 계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나의 증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중재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중보자이시다. 영어 표현으로는 My witness is in heaven.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신다. My advocate is on height. 나를 변호해 줄 분이 저 높은 데 계신다. 그분은 My intercessor. 하나님과 나의 중보자이시다.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에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16장의 이 욥의 고백이, 자, 그 한계를 봅시다. 예, 하늘에 계신다. 이 표현은 완전한 분이다. 거룩한 분이다. 그리고 영원한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예, 땅에 유한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이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완전한 분이시다. 거룩한 분이시다. 영원한 분이시다. 근데 문제는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욥, 지금 고난받는 나는 지금 땅에 있는 거예요. 욥의 고난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기도하며 19장에 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죠. 자, 우리가 읽은 19장 21절 들어갑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욥이 친구들을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너희는 죄 없느냐? 너희는 잘했느냐?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우냐? 그리고 나서 욥이 말합니다. 내 말이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좋겠노라. 철필과 나비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 말은 진실하다. 그리고 내 말은 모두가 듣기를 원한다. 근데 실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바로 25절입니다. 내가 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마침내 그분이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까 16장에서는 그분이 하늘에 계신다. 그분이 저기 계신다. 나를 내려다보고 계신다. 근데 문제는 내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오신다. 이사야 7장 표현으로는 처녀의 몸으로 오신다. 9장 말씀으로는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분이 오신다. 근데 그분은 그냥 앞부분에는 나의 증인, 뭐 나의 중보자 이랬는데 19장에서는 나의 대속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뜻은 되사는 자, 친족의 의무를 다해서 잃어버린 친족의 것을 다 대신 갚아주는 자. 영어 표현은 Redeemer, 구속자. 예, 메시아 그분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자의 몸에 나시고 아기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이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이 다 갚아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놓으시고 우리의 수치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수치당하시고 우리가 맞을 매를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그분이 오신다. 뒤에 보면 이 가죽이 썩은 위에, 이런 표현은 부활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
그 안에서 우리가

0: 죽음과 부활, 영원한 구속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오셨습니다. 결국 이분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욥은 이 비밀을 깨달은 후에 조금 지나가 23장 가면 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고난의 의미도 이제 그가 깨닫습니다. 자, 23장 8절 보니까 그랬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지만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지만 내가 뵐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욥의 그 모습 표현을 보면요, 말 그대로 깜깜한 곳, 앞뒤좌우 그냥 다 닫힌 문.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는데 내가 만날 수 없다, 내가 느낄 수 없다, 내가 알 수 없다. 이 말은 역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볼 수 없지만 그분은 계십니다. 내가 느낄 수 없지만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질 수 없지만 그분은 내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고백해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적에 왕은 자기 아들을 왕제로 세우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시킵니다. 옛날에는 귀족이 장군들이었죠. 사령관은 자기 아들을 사령관으로 세우기 위해 남보다 더 엄청난 훈련을 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잠언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느니라. 징계라는 단어를 보면 여러분 불편해하지만 이거는 디스플린, 훈련입니다. 왕이 아들을 왕답게 훈련합니다. 장군이 아들을 장군답게 훈련시킵니다. 히브리서 12장도 말합니다. 징계는 당장 보기에는 슬퍼 보이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뒤에 보면 나와요. 자, 우리는 시편 105편에 요셉의 단련을 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우리는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창조의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훈련 넉넉히 감당해내고 정금같이, 정말 정금은 믿음의 순결한 믿음, 영원한 존귀,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순금처럼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이상복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232-1757번 광주 동명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익산 궁평교회 서형래 목사님입니다.
1: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만연한 분열과 갈등을 치료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오직 정직과 공의로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불황으로 힘든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며 불안한 미래 앞에 서 있는 청년들에게 꿈과 기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긴장 속에 있는 남북관계에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주님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신뢰를 잃은 교회들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이 사회의 아픔을 보듬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공의와 진실이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나라로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16년 9월 9일 수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나는 매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성령님이 없는 하루는 절대 행복할 수 없고 성령님이 없는 기도는 하늘에 다다를 수 없다. 나의 영적 생명력은 성령님께 달려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신비한 능력을 받는 것에 훨씬 이상이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것이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바라보게 하소서. 성령에 대한 위대한 설교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짧게 요약해서 몇 가지를 전해드렸는데요. 다시 성령을 만나다의 저자 김세용 목사님도 비슷한 통찰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성령님을 모르면 신앙은 의무가 된다. 대신 성령님을 알면 신앙은 동행이 된다. 막연한 신비주의와 차가운 지성주의를 넘어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뒤바꾸시는 우리 성령님. 그 성령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 세상을 향해 맹렬하게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는 그 힘은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9월 9일 이 수요일 아침에도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세상의 압박 속에서 내 영혼이 극심한 가뭄에 처해 있을 때 성령의 담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막연한 교리 속에 갇혀있는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으로 찾아오시는 친밀한 인격의 성령님을 오늘 이 아침 함께 만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좀 달리 표현하면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우리 삶의 핸들을 잡아주신다, 우리의 운전자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함과 열정으로 나아갈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어저께 극동방송 중앙사에서 있었던 70주년 기념 미스바 특별 기도회,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정말 막연한 교리 속에 갇혀있는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으로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친밀한 우리 성령님을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세상을 향해서 맹렬하게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힘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거겠죠.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이 하루를 넉넉하게 승리하십시오.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주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또 우리 성령 충만해지는 찬양들 더 많이 고백하면서 박수치면서 목소리 내어서 힘있게 찬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아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언제나 성령을 느낀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하는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에 근거한 찬양들, 여러분 힘있게 찬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는 복된 이 수요일 아침, 하나님이요 우리 가슴 가운데 놀라운 꿈을 허락하십니다.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요, 그 사람들을 사랑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근본을 바꿔주십니다. 바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다면 이 하루가 행복할 수밖에 없겠죠. 은혜 받을 수밖에 없겠죠. 어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한 시간이 또 어제 미스바 기도의 시간에 참 많은 분들이 응답받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1100여 명 정도가 극동방송 중앙사 전 건물을 가득 메워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 목사님들께서 친히 안수도 해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들을 고백하며 또 기도받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우리 극동방송 70주년을 맞죠. 특별히 10월 17일 토요일에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를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번 그 행사가 그냥 행사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특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프닝 말씀 공유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공유하시고요. 어저께 화요일 짱짱 성경 암송 영상 링크 공유하실 분들은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찬양 같이 할까요?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특별히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을 공유하시는데요. 6956님도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는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극동방송을 들음에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나의 영적인 생명력이 성령님께 달려있다. 우리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더 우리가 친밀히 교제하면서 우리 주님을 또 기쁘시게 하고, 특별히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행동 모든 것 하나 성령님의 지배 아래 있도록 오늘 겸손하게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아침 맞이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유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영혼이 혹시나 극심한 가뭄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담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은혜로운 찬송 같이 할까요? 성령의 담비가 내려집니다.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 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복되고 좋은 아침, 주님의 인도하심, 특별히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으로 달려갑시다. 아, 저도 그렇고요. 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막연한 교리 속에 갇혀있는 성령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구체적인 현장 속으로 우리 삶 안으로 초청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걸어가는 그 인격의 성령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핸들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열정을 갖고 달려가자고요.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6C라는 새로운 단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빌 C16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는 법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있지만 이미 만들어진 법은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와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요. 반드시 막아내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창조 질서 속에서 군화를 신은 신부처럼 서 있었던 나라라고 칭찬받기를 기도합니다.
1: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예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으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는데요. 성전에 들어온 돌은 그곳에서 비로소 다듬어지기 시작한 돌이 아니고 이미 돌을 뜨는 곳에서 깎이고 잘리고 다듬어진 뒤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 놓였다. 사람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공동체 속에서, 관계 속에서, 때로는 실패와 기다림을 통해 오랫동안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데요. 하나님께 많이 다듬어진 사람일수록 내가 내는 소리는 조금씩 작아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커집니다. 내 안에서 불필요한 나의 소리가 줄어들고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다듬어진 사람은요,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소리낼 필요가 점점 없어집니다. 이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겠죠. 필요한 말을 하되 나를 드러내기 위해 말하지 않고, 일을 하되 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일하지 않고, 공동체를 섬기되 내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내가 내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리가 커지는 사람. 오늘도 그렇게 다듬어져 가길 소망하면서 굿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마커스 워십의 찬양으로 2026년 9월 9일 수요일 굿모닝 문을 열었습니다.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네. 내 모든 연약함도 주 앞에 드려질 때 예상치 못한 날에 주가 행하시리니.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 되고 나의 부족함이 주님의 채우심 되니 주를 신뢰하며 걸어가리. 찬양의 가사가 참 위로가 되죠. 조각가가 멋진 작품을 만들기 전에 그 거친 돌을 사포로 문지르고 다듬는 시간이 필요하듯 하나님도 우리를 쓰시기 전에 광야라는 작업대 위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데요. 그 작업대가 다름 아닌 교회, 또 공동체, 어떤 관계, 사람들과 부딪히고 깎이는 그 시간들이 사실 나를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자 시간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고요. 아, 지금 정교하게 다듬어지는 중이다. 믿음으로 또 나아가고 또 선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멋진 하루이길 소망하면서요. 자, 출첵 단어 만나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만나라고 출석 체크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리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사연으로 함께해주신 분 중에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함께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하고 수요일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구약 인사이트 창세기 함께 배울 텐데요. 선물 소개 또 찬양 함께 하신 후에 구약 인사이트 함께 하시죠.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고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를,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위델커피에서 커피 원두를,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에서 식사권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구약 인사이트. 수요일 아침 정말 오랜만에 모십니다. 호남신학대학교 명예교수

0: 교수님이신 강성열 목사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목사님 몇 달 만에 구약 인사이트 함께 합니다. 네. 그간 건강히 잘 지내셨죠?
1: 네, 그렇죠. 네,
0: 이제는 선선한 가을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는 부는 것 같아요.
1: 네, 많이 서늘해졌죠.
0: 네, 참 책을 가까이 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하는데 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 안에 날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또 성경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더해지는 그런 날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0: 네, 저희가 창세기 13장까지 배웠었는데요. 네. 오늘은 창세기 14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 네.
0: 13장을 보면 이 롯이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 땅을 선택해서 떠났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14장이 시작되자마자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이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1: 네.
0: 이 모습을 보면서 그냥 우리는 어떤 눈앞의 이익만 쫓아가면 안 된다. 결국 망한다라는 이런 메시지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삶에 더 적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되죠.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고 그 결과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는데요. 13장 13절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는 구절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 롯의 선택이 결코 옳지 않은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암시의 결과가 14장에 설명되는 것입니다. 14장을 보면 네 개의 나라들과 다섯 개의 나라들이 전쟁을 벌이죠. 1절에 보면 14장 시날왕 아므라벨이라고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날왕 아므라벨을 우리가 잘 아는 함무라비 대왕을 가리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네 개의 나라들을 다섯 개의 나라들이 섬기고 있었어요. 섬겼다는 것은 조공을 바쳤다는 얘기죠. 약한 나라들이니까. 근데 이제 과중한 조공이 부담이 됐는지 이 다섯 개의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우리는 더 이상 그 무거운 조공을 드릴 수 없다. 그래서 다섯 나라들과 네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고 이 다섯 개의 약소 국가들이 패배합니다. 그 패배의 끝자락에 소돔과 고모라가 큰 피해를 입으면서 거기에 거주하던 롯이 사로잡혀가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13장에서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의 행위가 결코 옳은 게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 소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래서 결국 눈앞에 이익만 쫓아가면 그것이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인과응보의 메시지가 어느 정도 담겨 있죠. 그리고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못 먹는 버섯은 아름다워 보인다라는 옛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일종의 독이 있는 버섯과도 같은 곳이었죠. 눈에 보이기에는 진짜 좋고 풍요롭고 사람 살기에 편한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곳은 죄악의 도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고 그 와중에 그곳을 선택했던 롯도 그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볼 수 있죠.
0: 결국에는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인생의 그 끝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 그렇죠.
0: 그렇게 해서 롯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자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4개국 연합군을 격파합니다.
1: 예.
0: 여기서 조금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 그렇죠.
0: 아무리 훈련을 잘했어도 이 사설 군대라고 해야 할까요? 이 군대가 거대한 연합군을 이겼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데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을까요?
1: 네. 옛날에는 이제 시족이나 부족이 자기 자신의 그 집단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죠. 그래서 그때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0: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그 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증가입니다. 부족이나 시족 집단의 규모가 커지는 거죠. 규모가 커지고 사람이 늘어나면 두 가지 이점이 생기죠. 일단 노동력이 확보가 되죠. 농사 짓거나 유목하거나 노동력이 필요한데 인구가 증가하면 노동력이 확보가 됩니다. 두 번째는 군사력이 확보가 되죠. 자기 집단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집단과 싸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족이나 훈련된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아브라함 집단도 마찬가지죠. 소규모 부족 집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집단을 지키기 위한 훈련된 병사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318명이다. 그래서 기르고 훈련한 자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 집단을 지키기 위한 군사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1: 네.
0: 물론 이 318명을 거느리고 4개국 연합군을 격파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단을 지키기 위한 훈련된 병사들을 데리고 있었고 그들이 본문에는 없지만 어떤 뛰어난 전략을 실시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연합군을 격파한 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물론 318명이라는 숫자에는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 중요한 것은 이 소수의 사람들이 318명밖에 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4개국 연합군을 격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를 통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여기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그렇습니다. 이 롯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인생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네. 갑자기 그 창세기 14장을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신비한 인물이 나타나는데요.
0: 네.
1: 족보도 없고 이 설명도 짧은데 아브라함은 왜 그 사람에게 자신이 얻은 전리품 10분의 1을 바쳤을까요? 또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0: 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다시 자신의 거주지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을 뜻하는 지명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 근데 성경 본문은 이 멜기세덱을 그냥 이름만 소개하지 않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근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어요. 떡과 네.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중요한 인물이다. 그래서 이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고 아브라함은 이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 근데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잖아요.
1: 네.
0: 왕이면서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제정일치 시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죠. 그런데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자신을 영접하러 나온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고맙게 생각하면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치잖아요. 단순히 그가 왕이기 때문에 전리품을 드린 게 아니고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에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도리를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는 것은 그가 믿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굴복하고 고개를 숙였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 네.
0: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그 모든 일에

0: 결과를 감사로 표현한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1: 네.
0: 또 조카로 또 구치를 왔으니까 그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돌린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0: 네.
1: 네. 그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또 하나님의 도우심에 네. 감사를 표현하는 인생, 그 멋진 인생의 모습을 또 살펴보게 되는데요.
0: 네네.
1: 아, 오늘 정말 오랜만에 구약 인사이트 네. 창세기 14장에 대해서 짧지만 함께 배웠는데요. 교수님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신 일꾼을 그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318명밖에 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4개국 연합군을 격파하도록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조카로 또 구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죠.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1: 아멘.
0: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삶에 닥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 제사장 멜기세덱에 10분의 1을 바쳤던 아브라함처럼 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네, 오늘도 구약인사이트 호남신학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 강성열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구약인 사이트, 오늘은 창세기 14장에 대해서 함께 배웠는데요. 이 내용 다시 듣거나 주변에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은 구약이라고 두 글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구약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멋진 하루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광천교회 이양수 목사님의 기도 나누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는 집을 나서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게 하는 사람과 화평하며 오늘 만나게 되는 일들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과 일 속에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도 그 속에서 주님의 의도와 마음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밥을 먹을 때 맛을 느낄 수 있는 입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동료들과 함께 커피와 차를 나눌 때 작은 여유에도 행복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몸이 나른해지는 오후에 맡겨진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몰려오는 피곤함보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아냈음에 풍족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가족의 따뜻한 품이 있음에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광주 성지교회 이재환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을 본문으로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예수님의 기가 막힌 가르침, 놀라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 그것은 이제 축약판 내지는 다른 버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갖고 있던 상식과 사람들이 생각했던 개념들을 다 뭉개버리는 거예요.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잘못되어진 것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연약함과 또 오해 때문에 본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관념들을 가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복음 안에서 우리의 개념들을 다시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복에 대해서 나누시거든요. 자, 그럼 20절, 21절 같이 볼까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일단 주님이 복이라고 말하는 가난, 굶주림, 슬픔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복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뭐 복에 가깝기보다는 저주에 가깝죠. 그런데 주님은 복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일단 주님이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손에 쥐는 것 아니면 지금 당장 내가 누리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복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복은 그것이 영혼의 가치와 또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와 연결될 때 참된 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오해할 때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손에 잡히는 것, 당장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만으로 뭔가를 결정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되고 진리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들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의 의미가 뭔지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누려지고 어떻게 삶에서 실현되는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 복되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이 복인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가난한으로 번역된 헬라의 원의 의미는 일정 부분이 부족한 그런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가난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상태, 그런 가난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따라 나온 말이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들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 그들의 것이다.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의미는 이렇습니다. 절대 가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갖는 마음 자세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의 필요를 채워가시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내는 거. 그러니까 미래의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죠. 이 가난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즉 이 의존성이 곧 복인 거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가장 치명적인 속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거짓말이에요. 실제로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머물지도 않아요. 뒤에 나와 있는 부자들이 저주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가진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은 복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기 가난하다는 개념은 통장 잔고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통장 잔고가 얼마나 많으냐,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소유했느냐에 있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소유했어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늘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심지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여전히 내 힘으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부자에 속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마태복음 18장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르치셨고요. 19장에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난한 자와 이 어린아이가 동급이에요. 계속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얘기하죠. 어린아이가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어린아이는 그들이 사랑스럽고 그들이 순수하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물론 아이들은 사랑스럽죠. 오늘도 이제 일부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교회 오다가 저 유아실에 있는 아이를 보면서 막 너무 이뻐가지고 또 한참 거기 하다가 올라왔는데 그냥 아이들은 이뻐요. 우리 안에 제가

어린아이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가끔씩 뒤를 돌아봐요. 이유는 엄마가 어딘지 확인하는 거예요. 엄마가 눈에 확인되면 계속 놀아요. 근데 엄마가 눈에 안 보이는 순간 그 아이는 하늘이 무너져요. 그렇게 열심히 놀아놓고 갑자기 엄마 왜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죽은 거야. 엄마가 안 보여. 그게 어린아이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아버지 하고 울어야 돼. 그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됨,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교회 안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난한 자는 복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가난한 자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산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백성의 누림이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린 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사실 굶주림의 고통이라는 건참 인간이 갖고 있는 고통 가운데 큰 고통이죠. 이제 배고픔 자체도 고프지만 고통스럽지만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다는 것, 그 상황 자체가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참 어렵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주린 자를 복이 있다고 말해요. 여기 주린 자로 번역된 헬라어의 의미는 일시적인 주림이 아니에요. 똑같이 항상 줄이고 있는 지속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배고픔만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계속 배고플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영적인 갈증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이 본문을 얘기하면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라고 구체적으로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영적으로는 주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런 갈증을, 영적 갈급함을, 영적인 그 주림을 하나님이 만족해 하십니다. 갈급함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또 그래서 그 영적인 갈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채우심을 경험하는 거죠. 배고픔을 느끼는 건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몸살 나봤죠? 밥맛이 없습니다. 뭔가 내가 배가 고프다. 이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갈증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갈증이 없다면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말씀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영적인 채움이 없은 지 오래됐는데 전혀 갈증도 없고 전혀 굶주림도 없고 그렇다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도 몰라요. 자고 있든지.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씀 없이, 말씀을 묵상 없이 한 달째 금식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다고. 찔려서 아멘도 안 해?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인 갈증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영적인 갈증을 있는 사람들을 채우십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채우시거든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채우십니다. 한번 아모스서로 한번 가보실래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되죠. 아모스 8장입니다. 11절 보죠. 성경 안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영적 기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 말하는 기근,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기갈입니다. 즉, 우리의 영적인 갈증은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누려져야 돼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그냥 말씀이 객관적 사실로 있는 것과 그것이 내게 다가오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특별히 부탁하고 요청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에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얀 건 글씨, 검은 건 글씨, 아니, 하얀 것도 글씨고 검은 건 글씨면 안 되지. 하얀 건 종이, 검은 건 글씨면 안 돼요. 이 말씀의 내용들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느껴질 때 그게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갈증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구하게 되고, 그렇게 구하는 자가 말씀으로 채워지는 걸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채움에 대한 경험이, 그리고 그 누림이 우리 안에 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십니다. 영적 갈증 있는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 갈증을 그분으로

채우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임재를 말하죠. 어떤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여기에 다른 것으로 돈이 됐든 뭐가 취미가 됐든 뭘로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만족하는 그런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공허함을 하나님만이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런 갈증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기꺼이 만나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정의 갈증이 있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만 바라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시편 가볼까요? 시편 59편 먼저 가죠. 9절입니다. 좀 더 넘어가서 시편 62편 가보세요. 아주 유명한 시죠?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게 다윗의 바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었던 그를 하나님은 늘 만족해 하셨고 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서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왕으로 또 영적인 믿음의 귀한 선배로 우리에게 기억됩니다. 이렇게 영적 갈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갈증들을 하나님으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임재 안에 그 따뜻한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축복합니다. 영적인 갈증이 살아있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 주님을 바라고 바라는 그 소망, 이것이 바로 굶주린 자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건강한 영적 굶주림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배부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는 자입니다. 역시 이것도 통곡을 말하는데 잠시 하는 통곡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통곡, 늘 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계속 슬플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는 자는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스스로 약함을 알고 죄인됨을 알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에요. 2주 전인가요? 그 레위 마태가 제자로 부름받는 장면에서 그가 레위인이었던 것 때문에 또 잔치하는 그곳에 많은 레위인들과 죄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제 비난하잖아요. 그때 나눴던 말씀인데 그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이유는 본인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최소한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의 의미는 본인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한 주님을 찾아오지 않는 거죠.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한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사실은 건강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냥 무시하는 거.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런데 그게 정말 의사한테 가서 약을 처방받고 주사를 맞고 그러면 금방 나을 병인데 그걸 무시했다가 병을 키우는 사람도 있거든요. 병이 없어서가 아니라 병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의인이어서가 아니에요. 계속 말하지만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일 뿐이 다 죄인이에요. 그럼 죄인이라고 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착각을 하냐면 상대적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나, 내가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야. 이게 사실 그래도 돕긴 객긴인데 그런데 그렇게 보면서 나는 그래도 쟤보다 낫다는 생각 때문에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럼 무슨 문제냐?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 그 죄사함의 은혜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지금 애통함이 이런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난 은혜 없이 못 산다고 하나님께 늘 애통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늘 겸손하게 눈물로 하나님께 애통하는 자일수록 죄의 유혹을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위험한 줄 알아요? 아까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내가 쟤보다 나, 그래 내가 이 정도면 돼 라는 사람은 이건 사단의 밥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하지 못해요. 우리가 사단의 죄의 유혹을 이길 만큼 의지가 강하지 못해요. 내가 연약하다, 내가 언제든지 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냐? 하나님이 웃게 하십니다. 제 대신 화관을. 그게 뭐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아단 자유함과 기쁨이 우리 안에 살아나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의롭다고 생각하면 그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죄 아래 머무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죄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영벌의 슬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지금 배부른 사람들, 지금 웃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찾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수도 말씀의 채워짐도 없고, 또 지금 웃는다는 건 뭐예요? 지금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은 영벌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슬픔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과 저주의 차이, 단순히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갖고 있느냐,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 때로는 오해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셉 보면 요셉의 삶이 거기에 이제 형통이라는 말이 따라다니거든요. 근데 요셉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나 복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아요.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죽을 뻔하다 살아났잖아요. 막 그렇게 때때 옷 좋은 색깔 옷, 색동 옷 입었는데 그 옷 다 찢기고,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고, 그 종으로 살려고 열심히 정말 애썼는데 그 여시 같은 것이 꼬시는 바람에 감옥에 가고. 근데 그런 현상들 누가 봐도 이건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형통한다고 따라다녀요. 무슨 의미예요? 지금 내가 누리는 게 복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애굽 안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요셉에게 그런 일이 있었던 거거든요. 요셉이 계속 거기에 있었으면,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200만에 이르는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어요. 계속 싸워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가 워낙 죄악으로 가득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 거죠. 그래서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좀 복과는 좀 상관없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그 당장의 손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 그거는 저주인데, 하나님의 큰 의미를 생각하면 영적인 가치와 또 뒤에서 나누겠지만 영혼의 나라와의 영구활성을 이해하면 이것처럼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에 대한 바른 개념과 또 그것이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들어가죠. 이번엔 그냥 복을 넘어서 막 기뻐 뛰놀라고 그래요. 자, 22절 23절 보세요. 따돌림 당하고 욕먹고 버림받고. 어떻게 미움받고 따돌림 받고 왕따 당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물어봐야 돼? 이게 복이에요? 복 안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왜 주님은 복이라고 그럴까? 복이라고 하시지 않으면서 뒤에 따라오는 말이 너희의 상이 큽니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왜 미움받고 왜 버림받고 왜 욕먹냐는 거예요. 나의 실수와 나의 욕심과 나의 잘못됨 때문에 당하는 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성도로 살아내기 위해 당하는 그런 욕먹음과 미움받음, 그것이 상으로 연결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원래 성도로 산다는 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왕따는 각오해야 돼요. 왜냐하면 왕은 따로 노는 거거든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자, 성도로 산다는 건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고 부패한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세상과는 다른 삶,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외면하고 하는 것들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 들어봤어야 돼요. 너는 뭐 그렇게 요란하게 믿냐? 예를 들어서 친구가 오랜만에 막 우리 진짜 친한 친구인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일요일날 만나자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대고 잠깐만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돼. 그러면 이제 막 그런 거. 야, 너는 뭐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오지게 믿냐? 남들 다 놀고 다니더만. 아 그래도 안 돼. 나는 교회 갈 거야. 그러면 점심시간에 떼놓고 가야 된다고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그동안 안 들었던 분들 회개하시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예, 한 번도 나는 욕먹은 적이 없어. 어느 모임에 가든지 칭찬받아. 그게 지금 26절에 남아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칭찬받으면 화가 있더라. 분명히 세상 속에 있는데, 어둠 속에 있는데 빛이 그들과 구별된 적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과 똑같다는 얘기거든. 그들이 죄짓대 같이 죄짓고 그들에게 뭐 분위기 상하지 않으려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러면 미움받을 이유가 없죠. 욕먹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기꺼이 욕먹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자, 옆 사람 아멘 하나하나 봐봐요. 기꺼이 욕먹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왕따 갔다 하는 거 까이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0: 미움받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걸음을 계속해 걸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내게 임할 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상이 예비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오늘 당하는 고난을 계속해서 견뎌낼 힘이 없어요. 어느 정도 각오는 하겠지만 이게 한계가 넘어서면 타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고난과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해요. 그의 시선이 하늘에 고정되어 있었고 표대를 하늘에 두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갔어요. 자, 우리 너무 잘할 말씀 빌립보서 3장입니다. 14절 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1: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0: 할렐루야. 표대를 하늘에 두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올곧게 고난에도 불구하고 또 미움받고 욕먹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죠.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디모데 후서로 가십시다. 뒤로 좀 더 가셔서. 이건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그 안에 있는 확신이에요. 디모데 4장 6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순교의 날이 얼마 안 남았음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확신 있게 선언합니다.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1: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0: 할렐루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뭘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는 거죠. 분명히 그날에 즉 하나님 입성할 때 의의 재판관이신 주님이 내게 주실 것이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 의의 면류관이 바울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똑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왕따 당하든 미움 당하든 욕 먹든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분명할 때 우리는 오늘의 어려움을 견디게 되는 거예요.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기뻐 뛰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하고 연결되면 기뻐할 수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시험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뭐야 이 분위기는? 시험 되게 좋아했어요? 네, 별로 안 좋아해요. 시험 대부분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결과가 뻔하거든. 근데 제 친구 중에 재수 없는 놈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시험 날만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 왜냐면 걔는 끝나면 전국 1등 아니야, 전교 1등 아니야, 2등 아니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면 왜 주르르 몰려가잖아요. 야, 1번에 답 뭐야? 그때, 응, 1번에 2번 하는 놈이야. 재수가 없어요. 그 친구가 왜 재수가 없냐면 놀 때 나하고 똑같이 놀아. 분명히 나하고 똑같이 놀아. 운동도 똑같이 하고, 점심에 미리 까먹고, 점심에 나가서 운동하고, 나하고 똑같이 놀아. 그런데 성적은 늘 달라. 하여튼 재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난 그래서 시험 본 날이 별로 안 좋았어요. 뭐 그렇다고 뭐 막 바닥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성적표를 가지고 가면 늘 이제 뭐 이렇게 칭찬보다는 이제 잘하자 이런 얘기가 많았으니까. 근데 그 친구는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 막 그날은 회식하는 날이야. 엄마 나 이번에 전교 2등 했어. 다음엔 1등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듣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시험이 즐거운 사람 인생이 편해. 여러분 당하는 시험이 즐겁습니까? 왜 즐겁습니까? 하늘나라의 상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바라보면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이야기 옆으로 갔는데 사단이 우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그 자신의 어떤 권위 아래 두기 위해서 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 뭐냐면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 했었잖아요. 하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고 신앙 좋다고 해도 그냥 사단의 놀이개감이에요.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사단 줬다 뺐다 올렸다 높였다 그러면서 막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근데 사단의 그 까불림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까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있다고 그것 때문에 막 교만하지도 않고 없다고 막 코가 쭉 빠져 살지도 않고. 그래서 우린 범사에 감사할

0: 가난함과 또 영적인 갈증과 내가 죄로 인해 언제든 죄질 수 있는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 구하는 참된 복이 여러분과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오늘의 고난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그게 버림받고 때론 욕먹고 미움받고 하는 그 일들이 영원한 상과 연결됨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기뻐 뛰놀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이 살아있는 믿음의 전도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이라고 말씀하신 이유, 오늘 우리의 삶에 그 가치를 붙들 때 참된 복을 누리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 되어서 그 싸움들을 같이 싸워내는 오늘 우리의 그런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광주 성지교회 이재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6-2004번 광주 성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의 뜻란. 사람의 인생은 참 신기합니다. 한때는 실패라고 생각했던 일이 새로운 길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 왜 이런 시간을 지나야 하나 싶었던 순간이 훗날 누군가를 위로하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오래 들여다보면 그 사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여기까지 끌어오신 하나님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인물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요셉의 인생을 읽다 보면 요셉보다 하나님이 보이고, 다윗의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다윗의 능력보다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어쩌면 우리 인생도 아직 다 읽지 못한 한편의 얘기일런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몇 페이지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직 우리 얘기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네, 오늘 사랑의 뜰안에서는 한 사람의 유쾌하고도 굴곡진 인생을 통해 드러나신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